와, 이 노래는 수요일 날 이 노래 어디 갔어요? 들려드렸어야 될 노래 같은데. 글렌 메데이로스와 엘사가 함께한 Friend, You Give Me a Reason. 10월 4일 일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내일 혹시 대체 휴일로 쉬시는 분들은 마음이 참 가벼우시겠습니다. 형편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자, 와, 뭔 1kg을 체지방 빼는데 13시간 수영을 언제 해요? 그래서 살 빼려고 수영 다니시는 9210님은 집에 와서 운동한 것보다 더 열심히 드신다고. 그럼 옆에서 남편이 수영한 거다 무슨 의미냐고 시비를 겁니다. 시비라기보다 걱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7763님, 제가 매일 10kg씩 걷는데요. 와우, 대단한데요. 제가 걷는 길에 떡볶이집, 꽈배기집, 국수집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

0: 하는 날 반, 아닌 날 반반입니다. 코스를 좀 바꿔보시미. 그 허기진데 그 음식 냄새를 외면한 건 정말 참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쨌든 모두들 편안하게 평소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광고 듣고 일요일 오늘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싱크.
10: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1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4: 코리아 트렌치.
13: 코리아 트렌치.
1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6: 고수익에 원금 보장?
1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주말 아침 조금은 더 느긋하고 싶은 여러분을 위한 게으른 소파의 노래. 자, 오늘 첫 곡은요, 로버트 파머. 우리에게는 그 친구의 질주씬에서 닥터 닥터를 외쳤던 바로 그분 맞습니다. Mercy, Mercy Me 그리고 I Want You라고 하는 두 곡의 메들리인데요. 이 둘 다 마빈 게이라는 소울 뮤지션의 노래예요. 이 곡을 한 곡처럼 커버를 했습니다. 글쎄, Bad Case of Loving You의 주인공이 부르는 소울 음악 어떤 느낌일지 잘 매치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느긋하게 한번 즐겨봐 주시죠. 이게 꽤 인기가 좋아서 당시 앨범 판매량도 엄청났다고 하는데요. 자, 로버트 파머입니다. Mercy, Mercy Me, I Want You.

자, 일요일 아침 게으른 소파의 노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곡은 치즈의 오늘의 기분이란 노래인데요. 저는 치즈 그러면은 홍대 여신 중에 한 명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치즈라는 스테이지 네임으로 솔로로 활동하잖아요. 근데 시작은 4인조 밴드였답니다. 여기에 보니까 맞아요. 생각납니다. 프로듀서 구름, 보컬의 달총 이런 멤버들과 함께하다가 지금은 달총이 혼자서 치즈를 이끌고 있다고 해요. 자, 오늘의 기분 치즈와 오석준 씨의 노래 정말 오랜만에 준비가 됐어요. 우리들이 함께 있는 밤. 약간의 보사노바 풍의 노래로 80년대 후반 아주 큰 사랑을 받았죠. 아예 오석준 1집 자체가. 네. 자, 그러면 치즈의 오늘의 기분 그리고 오석준의 우리들이 함께 있는 밤 편안하게 이어드리겠습니다.

0: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제주와 영남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는 오전까지, 영남 동해안은 오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밤부터는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부터는 전국 곳곳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고요. 일부 중부지방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는 최대 30mm, 서울과 경기 남부에는 10, 그 밖에 충청 이남과 제주에는 5mm 미만이 되겠고 비는 내일 오전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서울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가 내려 건조함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불씨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지칩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학부모가 되고 처음으로 비주얼 도시락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하려던 것은 유부초밥 위에 문어가 누워있는 문어 유부초밥. 근데 진짜 문어 말고 프랑크 소시지를 잘라 문어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눈을 만들려니까 검정깨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근데 집에 검정깨가 어딨나요? 검정깨 사러 시장에 갔는데 제가 필요한 거는 눈으로 쓸 한 30알 정도? 근데 한 봉지에 2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 순간 얼마나 갈등이 되던지. 그냥 눈알 없이 만들까? 아이, 그래도 눈이 없으면 문어 안 갔겠지? 근데 2만 원은 좀 아니다. 에이, 아니야. 그래. 사서 박자 박아. 문어 눈알 30개 때문에 3만 개가 넘어 보이는 검정깨를 샀네요. 그래도 결과물을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역시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검정깨는 어디다 뿌려볼까나.

저 같으면은 이 수시계로 그냥 눈을 만들어서 찍었을 것 같은데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검정깨, 아 정말 신의 한 수였네요. 너무 이쁩니다. 이걸 처음 만드셨다고요? 근데 요즘 유치원 뭐 체험학습 가는 시즌인 것 같아요. 안 싸던 도시락도 싸고 이거 하느라고 뻗어버렸다는 그런 사연들도 만났는데 특히나 이 문어, 예 프랑크 소세지를 조금만 길게 잘라도 문어 다리가 완전 뒤집어지고 떨어지고 또 문어 다리는 8개인데 왜 4개밖에 없냐고 애가 울고 불고 하는 집도 있고 참 어머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가 정말 좋을 때인 것 같아요. 자, 10월 4일 일요일 문득 너에게 이렇게 답장 전해봅니다.

노래만 들었을 때는 미국에서 새로 나온 여성 싱어송라이터인가 싶은데요. 오, 서울대에서 바이올린을 그것도 수석으로. 야, 밀레나라고 하는 우리 뮤지션입니다. Heart on the Table이라는 노래였어요. 박지연님의 사연과 함께 이어드렸는데요. 네. 4023님, 처음에 우리 아들 소풍 김밥 살 때 자꾸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그거 만들면서 터진 거 주워 먹다가 저녁도 못 먹은 적이 있어요. 아들이 그래서 다음부터 유부 초밥으로 싸달래서 순간 욱했는데 다음 소풍 때 제가 저도 모르게 유부 초밥에 누나를 붙이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어머니들. 예. 5385님, 딸한테 도시락 반찬 뭐 사줄까? 하고 물어봤더니 곱창볶음. 그래서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아, 아재 입맛. 결국 어렵게 돈가스로 합의를 받습니다. 아, 곱창 맛있으면, 네, 아저씨들이 맛있는 것만 먹나? 네. 1104님, 아이가 고3이라 수능 때까지 절대 아프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독감 예방 주사도 일찌감치 맞췄어요. 근데 그래놓고 정작 저는 아직 안 맞았네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 예방 주사 맞으면, 예, 아이 그래도, 네, 아무튼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자, 수능 때까지 파이팅입니다. 금주를 한 달 동안 했더니 주위에서 얼굴이 좋아졌다고 아주 난리네요.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졌냐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동안 얼굴이 술톤이었나 봐요. 어우, 큰 결심하셨는데요. 한 달이면 뭐 아예 절주하실 수 있겠어요. 8293님. 맞아, 술 좀 많이 마시고 그러면은 약간 그 얼굴이 살짝 부었, 약간 데친 것 같은 느낌? 죄송합니다. 아, 제가 그랬다고요. 예. 그죠. 그게 이게 좀 피부가 안착되는 느낌이 좀 있죠. 술 끊고 나면. 자, 이어지는 곡, 후디의 Fresh라는 곡입니다.

이진혜님께서 신청하신 10cm의 그라데이션이었습니다.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주말이라. 아침부터 아이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봉사활동하고 회사로 향하는 길에 신청을 하셨는데 곧 30분 서 있었다고 허리가 너무

0: 아파요. 하루가 왠지 길 것 같아서 10cm의 그라데이션으로 달래고 싶어요 하고 신청하셨던 노래였습니다. 송정현님의 둘째가 고2인데요. 우리 엄마는 아무도 용돈 주는 사람이 없지 하면서 자기가 받은 용돈 중에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우리 쪼꼬미가 언제 이렇게 컸나 싶네요. 확실히 둘째들이 뭐 편견일 수도 있지만 그게 좀 가족들 눈치도 잘 살피는 것 같고 든든하시겠습니다. 예. 0066님은 안녕하십니까? 지리산 청정골에 서식 중인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요즘 시골은 한창 수확철이라 이른 아침부터 밤나무산 가서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눈앞에 뭐가 꿈틀여서 보니까 맹꽁이가 가만히 보호색으로 위장해서 숨어있네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또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저도 얘기 안 했으면은 뭐 나뭇가지인가 나뿌리인가 했을 텐데 이렇게 보니까 맹꽁이의 눈이 보여요. 아무튼 수확의 기쁨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찰리 푸스 Whatever's Clever World Tour.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스타 찰리 푸스의 첫 스타디움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7시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찰리 푸스의 수많은 히트곡과 환상적인 무대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라이브 네이션 코리아를 확인하세요. 찰리 푸스 10월에 See you again.
3: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백년 가게 수양농장 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 목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블렌드에서 맹문동 농축액, 다원 누룽지에서 보리 누룽지와 시래기 해장국을 드립니다. 일요일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0715님께서 사진과 함께 주신 문자인데, 이게 클레마티스 로구치라는 보라색 은방울꽃과 잘 어울릴만한 짝꿍꽃을 하나 더 사서 꽃병에 꽂아뒀습니다. 꽃 몇 송이 드러났을 뿐인데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지네요. 야, 진짜 근데 너무 어렵다 이름이. 근데 이런 거 다 어떻게 아세요? 진짜 신기해요. 짝꿍꽃 이름은 안 알려주셨는데 아무튼 5722님은 안경을 안 쓰려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안경을 맞췄어요. 안경을 쓰니까 세상이 이렇게 선명한 줄 몰랐어요. 그동안 못 봤던 것까지 보여서 적응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 이런 분들 있어요. 그 안 쓰려고 끝까지 버티고 막 폰 화면은 막 200배 이렇게 해놔갖고 문자 막 왕따시만 하게 했는데, 아 그럼 저같이 30대 때부터 저기 뭐라 그래요 이거 아래 돋보기 달려있는 다 초점 쓰는 사람들은 그 뭐 아무튼 전 일찌감치 포기했더니 예 아주 편안한 세상이 열렸었는데. 자 5722님 이제 아무튼 잘 보이신다니 다행이고 맞춘 안경이 더 스타일리시하게 잘 어울리는 안경이기를 응원드립니다. 가을이 오긴 왔나 봐요. 지하철역 앞에 은행나무에 은행이 우수수 떨어져 있는데 저도 하마터면 밟을 뻔했어요. 벌써 사람들 안에 많이 밟혀서 은행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라고 7008님 예, 그것도 진짜 막 그 너무 밟혀서 보도블럭에 아주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치우시는 분들도 힘드실 텐데 가을이 왔습니다. 1204님 주말에 듣는 오늘 아침은 유독 더 느긋한 것 같습니다. 상대 목소리도 평일보다 한결 부드럽게 들리는 것 같고 아닌가? 제가 아직 잠에서 덜 깨서 그런 걸까요? 네, 그만큼 여유 있게 듣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는요. 조하니 스팀슨입니다. 드림 시나리오 7008번님의 신청곡인데요. 요 노래 듣고 잠시 후 3부에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난 화요일 들려드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하트를 눌러주셨던 박효신 그리고 대한민국 1세대 재즈 보컬리스트 박성현님이 함께한 바람이 부네요. 자, 오늘 하티스트 송으로 한 번 더 들었습니다. 한참 코로나가 기승을 하던 때 녹음을 했고요. 이 노래를 발표하신 다음 해 2020년 박성현님은 이제 하늘의 별이 되셨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딱 듣기 좋은 노래 같습니다. 장작불 앞에 앉아있는 것처럼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노래라고 1247님 피아노 선율도 너무 아름답고 두 분의 화음도 너무 좋네요. 방구석에서 누워 듣기 좀 그래서 벌떡 앉아서 들었습니다. 6026님 그러니까 정말 손잡벌대는 까마득한 후배인데 참 어울릴 듯 안 어울릴 듯 정말 그런 묘한 균형감이 이 노래에 더 큰 매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바람이 부네요까지 들었고요. 잠시 광고 듣고 3부 이어드립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0: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에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7: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8: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9: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0: 당진 해나루쌀,
9: 덮밥에도
10: 당진 해나루쌀,
9: 국밥에도
10: 당진 해나루쌀.
9: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한때 나를 추앙하라 라는 부음을 일으켰던 나의 해방일지 OST에서 4499 또 정재윤님 등등 그간 신청하셨던 곽진원의 일종의 고백 함께 들었습니다. 2175님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윤상리 음악을 많이 들었더랬어요. 그랬던 제가 벌써 50대에 접어든 초등교사가 됐고요. 큰딸도 올해 초등교사가 됐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윤상님 방송 듣고 있으면 예전 이어폰 꽂고 자율학습 하던 때 제 모습이 떠오른답니다. 오랜 시간 귀 기울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따님 이번에 초등학교 교사 되신 것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선물 중에서 작가님들과 상의해서 2175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남이 하는 말을 진짜 안 들어요. 제가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려드려도 알았어 하고 꼭 본인 생각대로 하시죠. 그러다 제가 엄마 그거 하지 말랬잖아 그러면 네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이러세요. 내가 분명히 한 10번은 말했거든요. 다른 집 어머니들도 크게 안 다르시거든요. 너무 어머니를 몰아붙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어머니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0988님. 자, 그리고 주중에 온 미니 메시지 중에서 최예린님이 내년에 서른 되기 전에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첫 출근길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신청하고 가요 하면서 1999년생 미국 출신 뮤지션이더라고요. Q. Marsden, Take Me Where Your Heart Is,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세요라는 노래 저도 예린님 덕분에 처음 들어보게 되는데 우리 함께 들어요.

이동환님이 듣고 싶어 하셨던 팔로마 페이스와 테디 스윔스가 함께한 Only Love Can Hurt Like This 였습니다. 그쵸, 사랑으로 다친 데는 약이 없죠. 네. 우리 집 뚱냥이한테 제대로 할퀴을 당했습니다. 9588님, 팔에 난 상처가 아직도 쓰라린데 이럴 땐 진짜 얄밉다가도 저 가필드 같은 귀여운 얼굴을 보면 또 용서하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 고냥이들이 댕댕이보다 뭐 수월하다 이거 다 거짓이라고, 네, 이런 할퀴을 다 이해하고, 네, 그렇게 해야 자, 그래도 집사님으로서, 네, 영광의 상처 덧나지 않길 바라면서. 0741님, 두어 달쯤 전인가 아들 왼쪽 두 번째 손가락에 티눈인지 사막인지 뭔지 모를 것이 생겼거든요. 엄청난 겁쟁이 아들을 데리고 냉동치료하기 힘들 것 같아서 티눈 약을 꾸준히 발랐는데 이게 빠질 기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설득해서 냉동치료를 다녀왔더니 알턴니가 빠진 듯이 마음이 후련합니다. 근데 이제 마음의 준비가, 왜 치과도 아플 때 바로 안 가게 되고, 조금만 더 아프고, 내가 병원에 내 발로 갈 수 있을 때까지 아플 때 가듯이, 예,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아유, 그래도 아들 아플 때 엄마가 마음이 더 아픈데 다행입니다. 2631님, 요즘 좀 많이 지쳐 있었는데 퇴근해갖고 저녁 준비하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안에서 귀엽게 웃고 있는 귤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귀여워서. 귀여운 이벤트 해준 우리 둘째 너무 이쁘죠? 라고. 근데 애가 소질이, 이거 뭐 거의 귤이 표정이 살아있어요. 수고했어 오늘도? 라고 말풍선까지 달고. 아, 귀여워라. 진짜 눈물 나게 귀여우셨을 것 같아요. 자, 이어진 영국 출신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샘 라이더의 노래예요. More.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씨월드 고속페리, 호롬방 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안군 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언제부터 왔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영암이 좋다.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오늘은 밤부터 요란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선선하겠는데요. 서울은 24도까지 오르겠고 대전, 대구 25도, 광주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는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은 어제부터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발령된 건조주의보인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작은 불씨도 관리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 건조함은 오늘 밤 비가 내리면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 북부, 충남, 전남 북서부에 비가 시작돼 밤사이에는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남해 일지선 함안 쪽으로 동마산에서 산인까지 13km 구간 정체입니다. 김유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이번 주 주제는 가을엔 발라드로 선곡을 해봤는데요. 자, 첫 곡 루이스 카팔디의 Someone You Loved라는 노래입니다. 이 곡이 2018년 가을에 나와서 미국과 영국 모두 1위를 차지한 히트곡이죠. 이때 루이스 카팔디가 앨범 만들면서 어떤 얘기를 할까 막 고민을 하던 중에 그때 할머니가 하늘나라로 떠나셨대요.

그래서 그 일로 이별과 상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노래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또 원플러스 해드릴 곡은 저 한때 또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셨던 데미안 라이스의 The Blower's Daughter란 노래입니다. 이 곡도 떠나간 사람을 놓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노래한 곡이죠. 근데 노래 가수는 데미안 라이스 한 사람으로 써있지만 목소리는 듀엣으로 들리잖아요. 여기 함께 참여한 여성 보컬리스트가 리사 헤닝건이라는 뮤지션인데 사실 데미안 라이스와 오랜 연인 사이였고 데미안 라이스의 1, 2집을 만들 때도 같이 만든 그런 뭐 지금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전해주고요. 자, 그러면 Someone You Loved, The Blower's Daughter 두 곡 이어드립니다.

0: Can't take my mind off of you. I can't take my mind. My mind.
1: 주말엔 원 플러스 원, 가을엔 발라드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래는요, 탕웨이, 배우 탕웨이가 노래한 만추라는 노래입니다. 현빈, 탕웨이가 주연을 맡은 그 만추의 주제가인 셈이죠. 재밌는 것은 이 노래의 작곡가가 이제 색소폰 연주자 손성재 씨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멀리서라는 곡을 다시 좀 다듬어서 탕웨이의 목소리로 다시 노래를 하게 됐고, 영화는 뭐 영화대로, 노래는 노래대로 아주 큰 여운을 남긴 그런 작품이죠. 손성재 씨는 연주자이면서 또 프로듀서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작이 최근 그 37년 만에 컴백을 하신 정미조님의, 그러니까 컴백하신 이후로의 넉 장의 앨범을 거의 손성재 씨가 프로듀싱을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많이들 좋아하시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라는 곡을 탕웨이 버전의 만추에 이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만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어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1: 4354님이 올 초에 친구들하고 타로 보러 갔거든요. 그때 8, 9월쯤에 남자친구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8월부터 은근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정신 차려보니까 10월이네요. 아무런 수확도 없이. 그 타로가 아무튼 타로술사라고 해야 되나? 그분하고 아무튼 그 이제 그 의뢰자하고 뭔가 그런 케미가 있어야 더 정확한 카드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한 번의 실패로 너무 낙심 마시고 네. 곧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음력일 수도 있잖아요. 네. 금현희님 오늘 마지막 곡의 네,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신청하신 우리 양혜은님의 가을 아침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까지 대체 연휴로 쉬시는 가족들 조금 더 편안한 일요일 되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네, 아까우니까

안녕하세요. 배우 김준환입니다. 전 이루고 싶은 일이 생기면 친구들에게 떠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처음 연기를 시작했을 때도 난 배우가 될 거야 라고 꽤나 떠들고 다녔죠. 누군가가 보기에는 섣부른 포부처럼 들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내 입으로 꿈을 내뱉는 순간 어쩌면 그건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말 한마디가 망설이고만 있던 나를 움직이는 용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0: 있어요.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 게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다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0: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출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MBC 생활정보. 화상을 입었을 때 조기 응급처치가 중요한데요. 먼저 화상 부위를 흐르는 시원한 물로 통증이 줄어들 때까지 충분히 식혀야 합니다. 옷 위로 뜨거운 물이 쏟아졌다면 피부에 달라붙은 옷을 억지로 떼어내지 말고 입은 상태에서 물로 식혀줍니다. 화상으로 생긴 물집은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터뜨리지 마시고요. 얼음을 피부에 직접 대거나 된장이나 연고를 바르는 행동도 피해주세요. 화상 부위를 충분히 식힌 뒤에 깨끗한 거즈나 선으로 가볍게 덮어서 보호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화상 범위가 넓거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응급처치하고 나서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화상은 신속하게 식히고 상처를 자극하지 마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0월은 단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은 아주 사랑스럽고 귀한 달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구름도 많은 얘기를 머금고 있고 또 작은 냇가에 그 물 흐르는 소리도 내게 말을 걸고 있는 듯하고 제잘거리면서 날아다니는 그 이름 모를 새들조차도 사랑스러운 10월의 일요일 또 하루가 그중 한 시간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0: 다소 좀 쓸쓸한 그런 분위기의 노래로 시작을 했어요. 아,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고 난 이제 떠나려고 해요.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이젠 외로운 계절이야. 닐 영의 Four Strong Winds. 참 생각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확 달라져요. 똑같은 바람이라도 어떤 분은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달콤한 10월이라고 노래를 할 텐데 어떤 분은 사방에서 불어오는 참 외로운 바람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참 사람의 마음이 그렇죠. 9월엔 9월이 그렇게 좋더니 며칠 사이에 10월이 또 이렇게 좋네요. 아, 가을에는 그 왜 되돌이표처럼 9월, 10월, 9월, 10월 이렇게 계속 9월, 10월, 10월, 9월만 반복했으면 좋겠다.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월이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11월이 오는 게 싫은 건데 또 11월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걸요? 그렇죠? 가장 어중쩡할 거라고 생각했던 11월을 특별히 사랑하고 기다리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이 계실 듯 싶어요. 얼른 수능 끝내고 싶은 그 수험생 가족들, 그렇죠? 또 11월에 결혼 앞둔 분들 아마 11월을 엄청 기다리고 계실 텐데 이렇게 시간이 둥글둥글 지나갑니다. 자, 오늘도 여유롭게 한순간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는 아주 달콤한 그런 시간 만들어 봐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6: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8: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예.

0: 이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찰리 푸스 Whatever's Clever World Tour.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스타 찰리 푸스의 첫 스타디움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7시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찰리 푸스의 수많은 히트곡과 환상적인 무대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라이브 네이션 코리아를 확인하세요. 찰리 푸스 10월에 See you again.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귀에 익숙한 노래는 우리 모두 다 함께 흥얼거린다. Non-stop the music, music, music, music. 10월의 햇살만큼 음악도 반짝거린다. Non-stop the music, music, music. 일요일의 한가함과 여유로움을 즐긴다. Non-stop the music, music, music, music. 네. 여러분들과 함께 음악을 느끼고 부르고 흥겨워하는 시간, 논스톱 더 뮤직 시간. 10월의 주제가 같은 노래들 이제 진짜 따라하십시오. 브라운 아이드 소울, 정말 사랑했을까로 시작합니다.

맨디, 나는 왜 당신을 그냥 떠나보냈을까? 예, 웨스트라이프의 노래였고요. 그 전에 들으셨던 당신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서 행복하다면 어? 아 축하해 나도 괜찮아 Happy for you 루카스 그레이엄의 노래 그리고 우리 정말 사랑했을까 브라운 아이드 소울 노래 세 곡이 어쩌면 다 이렇게 전부 떠난 사람을 못 잊고 있는 예, 그런 감정이 실린 목소리들이었어요 있을 때 잘했어야지 그래서 이번에는 사랑을 고백하는 남자들입니다. Non-stop the music, music, music. 들국화 매일 그대와 그리고 존 덴버 Sunshine on my shoulder.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을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동풍의 영향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는 울산에서만 빗줄기가 확인되고 있는데 영남 동해안은 오후까지 비가 오다 그치겠습니다. 밤이 되면 중북부 지역부터 다시 비가 내려서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5에서 30mm 정도 되겠고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되면서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에는 어제부터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겠고 모레 화요일 아침에는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충주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근정체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0월의 첫 일요일이면서 연휴의 중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음악은 제발 틀어주세요, DJ. 오늘의 주인공은 돌아오는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내한 공연을 앞두고 있는 세계적인 팝스타죠. 위켄드. 위켄드입니다. 위켄드. 위켄드는 예명이에요. 나는 음악을 할 거야 하고 이제 집에서 나왔을 때가 마침 그때가 주말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름을 위켄드라고 지었다고 하는데 뭐 이름이 위켄드든 뭐 먼데이든 상관없이 일단 음악이 아주 좋습니다. 그 스트리밍이라고 하죠. 왜? 네. 음반을 구입해서 듣는 거 말고 이제 실시간으로 재생해서 듣는 음악 중에 1위가 바로 위켄드의 노래라고 해요. 노래 발표하고 한 6년도 채 안 됐는데 50억 번 이상 그 플레이가 됐다는 거 보면 와, 하루에 한 150만 번은 플레이 됐다는 얘기니까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설명 안 해도 되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위켄드가 누구야? 뭐 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 이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위켄드 블라인딩 라이츠.

당연히 이번 공연에서도 이 노래 부르겠죠. 예, 좀 세련되다고 할까요? 폼난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좋은 노래를 만들어 놓고 정작 위켄드는 아 이거 완전 망했는데 뭐 이렇게 걱정을 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 어느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글쎄 어쨌든 대성공을 거둔 네, Blinding Lights 첫 곡을 감상하셨습니다. 위켄드 예, 이번 주 아티스트입니다. 이 노래는 제발 이 음악을 제발 틀어주세요 DJ. 자 이번엔 다른 뮤지션과 함께 만든 곡을 준비를 했는데 그 프랑스의 일렉트로닉 듀오인 다프트 펑크하고 작업한 I Feel It Coming 예, 이 노래 들어보시면 약간 그 마이클 잭슨의 그 창법 그 바이브레이션 뭐 이런 게 좀 비슷해요. 제 느낌만 그런가 하여튼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I Feel It Coming 들으실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곡은 팝의 요정 아리아나 그랜데하고 화음을 맞춘 Save Your Tears까지 두 곡 함께 하시죠.

Save Your Tears. 아리아나 그란데의 목소리가 더 유별나게 더 선명하게 들리지 않으셨습니까? 그 정도로 위켄드는 아리아나 그란데를 백업해주는 예. 듀엣곡들은 대체적으로 왜 서로 열심히 하긴 하지만 약간의 그 경쟁 의식도 있잖아요. 근데 100% 그냥 그 사람이 돋보이게끔 뒤에서 이렇게 쫙 감싸준 그 위켄드의 음악적인 어떤 색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옷감으로 치면은 들러붙는 게 없어요. 위켄드 음악은 개성이 강하지만 또 거슬리지도 않고 최신 음악인 것 같은데 또 낯설지 않고 아주 뭐 고음을 지르거나 가창력을 자랑하지 않고도 분위기로 일단 1등을 먹고 들어가는 거죠. 예, 참 대단한 재주꾼이에요. 자, 앞에 들으셨던 음악들이 조금 샤방샤방했다면 이번에는 위켄드가 이별을 걷고 나서 쓴 곡입니다. 갈 때 가더라도 내 이름 한 번만 불러줘잉 뭐 이런 얘기예요. 네. 참 냉정하게 돌아서는 연인에 대한 그 약간의 그 절규 비슷한 노래 위켄드입니다. Call out my name.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편한 콩나물. 사단법인 한국콩나물숙주 농업인협회.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엘렌실라에서 프리스티지 골드 화장품 세트, 차류 전문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캐나다가 낳고 전 세계가 사랑한 팝스타 1990년생 말띠 위켄드. 예, 이 음악은 제발 틀어주세요, DJ. 이제 오늘의 끝곡은 디스코 감성이 물씬 풍기는 곡입니다. 바로 Take My Breath라는 제목의 노래죠. 아, 그러고 보니까 돌아오는 수요일, 목요일 고향 종합운동장에 가시는 분들은 너무 좋겠다. 또 못 가시더라도 그냥 미리 공연을 우리가 본 듯한

응? 그런 시간을 좀 잠시라도 마련해서 다행 아닐까 싶기도 해요. 자, 노래 몇 곡 들었더니 벌써 일요일이 이제 절반 남았습니다. 기분 좋게 보내시고, 저는 내일도 휴일인 관계로 내일도 방송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잠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만국 스페셜 DJ 정은지입니다. 정의가족 8325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어떤 광고에서 본 글인데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는 핑계고 사실 우리는 앉을 자리가 필요했던 거다. 맞습니다. 사실 진짜 커피가 땡기면 혼자 마시면 되거든요. 일일이 좋은 카페 가고 찾고 계산 누가 하나 신경 쓸 일 없이 그냥 혼자 마시면 되는 건데 굳이 커피 한잔 하자는 건 같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좀 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뜻이죠. 자, 지금 혹시 커피 한잔 중이신가요? 좋은 음악과 유쾌한 수다는 제가 준비해놨거든요. 함께 하실래요? 정우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0: 정호의 희망곡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이무진의 잠깐 시간 될까 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일주일 여러분과 좋은 추억 가득 쌓고 있는 저는 정호의 희망곡 스페셜 DJ 정은지입니다. 오늘도 시작부터 말 걸어주시는 분들 아 반갑습니다. 정말 많네요. 이화영님이요. 평일 내내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 돌밥, 돌돌 예? 가족들 밥 차려주다가 지금 혼밥하는데 너무 좋아요. 크크. 아 근데 은지씨 스페셜 DJ인 줄 알았으면 일찍 들어와 볼걸. 끝까지 열심히 들을게요. 하트 3개. 아 늦게 들어오셨나 보다. 그래도 다시 듣기도 있으니까 다시 들으시기 하면서 또 그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아 살짝 헛헛한데 심심한데 싶은 순간은 다시 듣기도 있잖아요. 이 시간 일단 충분히 즐겨주시고요. 나중에 또 아 뭉디 보고 싶다 하면 다시 듣기로도 찾아주세요. 박혜춘님이요. 은지씨 하트하트. 아 뭐야 왜 뒤에 하트 붙여요 설레게. 자 중3 때부터 뭉디 보러 방송국 가던 딸아이가 어머머 뱀에 고3 입시생이 됐네요. 뭉디의 기운 받아서 좋은 결과 있길 파이팅 해주세요. 방송국을 왔다고요? 중3 때부터? 그러면 제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 애기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튼 입시생이면 학생도 힘들고 부모님도 서포트 해주시느라 많이 고되실 텐데 아 화이팅 하겠습니다. 아 선물 보내줄 수 있나요? 비타민 세트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타민 중요하잖아요. 자 이렇게 제가 힘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웃음도 드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은요 정이 일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상큼발랄 비타민 최유정 씨와 정호의 희망곡 탑 15 달려볼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먼저 광고 듣고 올게요.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8: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9: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8: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9: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8: 제조원
10: 현대 오피스.
11: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자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1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4: 워킷 워킷 안전화.
1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정호의 희망곡 10월 상품 소개합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비타케어너스 헬스앤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1년의 정성을 한 잔에 홍부자에서 서리태 콩물두유, 조미료 무첨가 더풍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약사가 만든 온가족 영양제 메디온셀에서 비타민 DK, 매운 거 먹고 후후하고에서 짜먹는 젤스틱, 곱창의 대명사 소팔 소곱창에서 소곱창 세트, 보약 같은 차 차마루에서 밤고명 정읍 쌍화차,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당류 0% 비타와이즈에서 유산균 다크초콜릿, 엘렌실라에서 프리스티지 골드 화장품 세트를 드립니다.
2: 여러분은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팀 라이썸도 사랑하는
3: 빛나는 라디오 정호의 희망곡을 함께 듣고 계십니다.
2: 안녕하세요. 라이썸의 만능키 다자라는 에이스 주현,
3: 라이썸의 상큼 러블리 나영입니다.
2: 올해 저희 라이썸한테 좋은 소식들이 많아요. 먼저 데뷔 5주년을 맞이했고요. 또 일본에서 데뷔하면서 일본 라디오 고정 프로그램도 맡았어요.
3: 와. 또 무엇보다 멤버들과 다 같이 정호의 희망곡에 놀러 왔다는 거 축하할 일 아니겠어요?
2: 맞습니다.
3: 정희에 와서 너무 행복했고 재밌는 시간 보내다 가는데 정희 가족분들도 저희 라이썸과 함께해서 조금이라도 기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저희 라이썸 많이 사랑해주세요.
2: 그럼 이번엔 정희 가족분들을 위해서 저 주현이가 가져온 추천곡 선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추천곡은 정은지 선배님의 하늘바라기인데요. 제가 연습생 때 이 노래를 들으며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은지 선배님의 음색과 따뜻한 노래 가사를 곱씹으면 괜히 울컥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서늘한 날씨에도 이 노래를 들으면 봄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노래로 따뜻함을 품는 하루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추천드립니다.

0: 이어서 저 나영이의 추천곡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가져온 노래는 바로 루네디의 서클입니다. 이 곡은 제가 산책할 때 자주 듣는 노래인데요. 요즘같이 하늘도 예쁘고 적당히 선선할 때 걸으면서 들으면 더 매력적인 곡 같아요. 이제 노을도 점점 예뻐지는 계절이 됐는데 하루에 한번 정도 하늘을 보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 조금이라도 행복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좋은 노래를 저 혼자 듣기엔 아쉬워서 청취자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그럼 저희의 추천곡 들으면서 상큼 상쾌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0: 그럼 지금까지 라이썸의 나영,
1: 주연이었습니다.

화려한 축제는 계속된다. 다음 주를 꽉 채울 주인공은 누구? 기대하시라. Who's next? 9990. 정오의 희망곡을 뒤흔드는 그들이 온다. 10월 5일 월요일. 더 화려하고 몽환적으로 돌아왔다. 크래비티. 10월 6일 화요일. 완전체로 다시 뭉친 청량돌. 원어스. 다음 주에 정오의 희망곡도 기대해주세요.

뒤집히는 트렌드 음악들을 쏙쏙 잡아내는 차트 인기 급상승 뮤직 In The Mew. 여러분 다들 정의로우세요. 얼른 오세요. 저 유정이가 따끈따끈한 소식과 노래들 들고 왔거든요. 그럼 열기가 식기 전에 바로 만나봅시다. 오늘 첫 번째 임금뮤는요, 상어가족입니다. 최근 부산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상어가 떠올랐죠. 바로 북항이 때문인데요. 이 북항이는 길을 잃고 부산 바다 공원에 갇힌 상어입니다. 상어가 나타난 곳이 부산의 북항 쪽이라서 이름이 북항이가 된 건데요. 이렇게 애칭이 생길 정도로 또 큰 사랑을 받다 보니 상어 북항이를 보기 위해서 부산에 오는 인파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덕분에 공원이 아주 핫플이 되었고요. 근처 커피숍, 푸드트럭은 손님이 두 배 이상 늘면서 또 대박이 났다고 하죠. 복덩이 상어 북항이가 집에 무사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은 에스파파의 애련입니다. 에스파파는 탁재훈 씨의 또 다른 예명이죠. 컨츄리 꼬꼬와는 다른 결의 음악을 또 진지한 발라드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일종의 부캐인데요. 2004년에 발매한 앨범을 끝으로 긴 휴식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무려 22년 만에 이 이름이 되살아났습니다. 에스파파의 이름으로 컨츄리 꼬꼬의 명곡 애련을 리메이크한 건데요. 많은 분들이 추억의 이름이다 라면서 반가워하는 중입니다. 또 에스파파 탁재훈 씨에게 가창력이 여전하다, 음악 자주 해달라 라는 부탁을 남기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럼 오늘의 임금뮤, 부산의 새 아이콘 상어 북항이를 생각하면서 상어 가족, 그리고 22년 만에 만나는 추억의 이름이죠. 에스파파의 애련, 이 노래들 듣고요. 저는 스페셜 DJ 정은지 씨와 함께 정오의 희망곡 탑 15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축제가 펼쳐집니다.

0: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1: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영암이 좋다.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아침에도 덜 쌀쌀했고 낮 기온도 1, 2도가량이 더 높겠습니다. 낮 동안은 비 소식도 없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서울은 24도까지 오르겠고 대전, 대구 25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가을비가 내립니다. 중북부와 충남, 전북 북서부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하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다 그치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습니다. 5에서 30mm 정도 되겠고 다만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이 불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용인에서 양지터널 호법에서 이천까지 어렵고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까지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4: 어? 여러분! 지금 뭐 하세요?
5: 매일 낮 12시엔
6: 엔믹스도 사랑하는 정우의 희망곡으로
5: 컴온!
7: 신영 언니 체크!
8: 주파수도 체크!

0: 최신 트렌드가 머리에 쏙쏙.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최신 인기 차트. 정호의 희망곡 탑 15. 함께할 분 1207님의 문자로 소개할게요. 꺄! 뭉디와 유댕이라니 제가 사랑하는 먹뭇미들의 만남이네요. 정에서 꽃순내 날 것 같아요. 댕댕미를 뽐내는 귀염둥이 유댕유댕 최유정씨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최유정입니다.
0: 아, 왜 이렇게 얼큰하게 인사를.
1: 아, 되게... 괜히 또 부끄러워가지고.
0: 그러니까요. 꽃순내라뇨. 사람한테 꽃순내라뇨.
1: 부끄럽네요.
0: 네. 아니 찾아보니까 유정씨가 네. 아 그거. 네. 저희 에이핑크 멤버들 초롱씨나 보미씨 남주씨랑은 예능에서 만난 적 있는데 저랑은 인연이 없었어요.
1: 어, 맞아요. 그래, 선배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구나.
1: 맞아요, 맞아요.
0: 아 그래서 제작진들이 뭐가 없나 샅샅이 찾아봤는데 1207님 말처럼 저희들이 강아지상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었더라고요. 정은지 최유정 둘이 눈웃음이 닮았다. 오 이런 글이 많았어요.
1: 진짜요?
0: 아 유정님이 또 눈웃음 엄청 예쁘잖아요.
1: 아유 영광입니다. 아니요 제가 저 사실 저는 중학교 때 제 추구미였어요, 선배님이.
0: 저요?
1: 네.
0: 왜요?
1: 그때 한창 이제 응답하라를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0: 네네.
1: 그래서 막 그 앞머리 이렇게 네네. 꽉 채워서 풀뱅
0: 아, 맞아요, 맞아요.
1: 앞머리 하고 막 똥머리도 많이 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0: 어 정말요?
1: 네 맞아요.
0: 그 그랬었구나.
1: 제가 영광입니다.
0: 아 아닙니다. 아, 이런 거 보여주지 말아요.
1: 왜요? 전
0: 저한테 지금
1: 좋아요.
0: 응답하라 영상 왜 띄워주는 거예요 갑자기? 바야흐로 16년 전이에요.
1: 우와.
0: 11년, 15년 전, 15년 전.
1: 15년 전.
0: 네, 맞아요, 우와, 맞아요. 시간이... 어머, 제가 유정 씨의 쭈꾸미였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유정 씨가 에이핑크 덤더럼을 커버하신 적이 있다고요? 아.

0: 네 맞아요. 그때 멤버 동생이랑 둘이 맞아요.
1: 연습실에서. 뭐야 잘 추잖아. 너무 잘 추잖아.
0: 담다라 담다라 담. 그때 네, 열심히
1: 연습해서. 하나 좀 흘리지 않아. 오 나보다 잘 춘다. 나보다 낫다.
0: 아니에요.
1: 나보다 낫다. 아유 얼마나 걸렸어요? 안무 따는데?
0: 근데 이제 하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 그 막 알고리즘으로도 많이 보기도 하고 찾아서도 많이 보고 해서 약간 차에서 이동할 때 좀 보면서 따고
1: 내가 지금 이거 며칠 밤낮을 걸렸는데 며칠 밤낮을 걸렸는데 이렇게 능력자 앞에서는 하나도 작아집니다.
0: 아닙니다. 아닙니다.
1: 아 너무 좋네요. 이렇게 또 좋아해 주시고 추억도 같이 있고 하니까 네. 오늘부터 차근차근 인연을 조금 더 쌓아가는 걸로 하고 네. 그 전에 차트 어떻게 만들어진지 소개 먼저 해주실까요?
0: 네. 정호의 희망곡 탑50는요. 양대 권위 있는 음원 차트와 음반 판매량 차트를 합친 점수 50% 그리고 MBC 라디오 온에어 차트 순위 점수 50%를 더해서 만들어집니다.
1: 본격적으로 차트 소개하기 전에 차트 박 퀴즈 한번 만나볼까요? 유정씨 문제 주세요.
0: 네. 9월 21일 이 밴드의 신곡 소년 만화가 발매됐습니다. 이 밴드는 4인조 걸밴드로 고민 중독, 눈물 참기, 내 이름 맑음 등등 여러 히트곡을 내면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멤버 초단, 마젠타, 희나, 시연으로 이루어진 이 밴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한스밴드 2번 QWER
1: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추첨 통해서 건강 유산균 쏴드리고요. 오우. 정답 기다리면서 유정씨 추천곡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유정씨의 추천곡 어떤 곡이죠?
0: 오늘 가져온 곡은요. 네. 이제 가을을 느끼면서 또 겨울을 기다리면서 듣기 좋은 우효님의 꿀차라는 곡이 오우. 있는데요. 저는 이거 들을 때 차 한잔 하면은 또 그렇게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꿀차 들으면서 차 한잔씩 하시길 바랍니다.
1: 자, 그럼 유정 씨가 추천해준 우효의 꿀차 듣고 올게요.

0: 정호의 희망곡 탑15 차트 만나보기 전에 정답 먼저 발표해야죠.
1: 네, 고민 중독, 눈물 참기, 내 이름 맑음 등등 여러 노래로 사랑을 받고 있는 걸밴드, 정답은요? 2번 QWER이었습니다.
0: 건강 유산균 받으실 정답자분들은요, 방송 후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유정씨 15위부터 소개해 볼까요?
1: 네, 이번 주 15위는요, 마크리의 My Friend입니다. 오호. NCT 마크 씨가 솔로 가수 마크리로 돌아왔습니다. 직접 작사 작곡까지 하면서 또 싱어송라이터로 변신했는데요. 이 곡이 잔잔하고 부드러운 게 NCT에서의 강렬한 모습, 래퍼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의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마크 씨는 보컬로 연습생에 합격을 했고요. 이 노래 마이 프렌드처럼 어쿠스틱한 노래들이 취향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기타 하나만 들고 버스킹하기가 꿈이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도 기타 또 다시 연습을 하면서 차근차근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0: 오호.
1: 혹시 뭉디 은지 씨도 기타 연주를 하시나요? 할 줄 아시나요?
0: 저는 네. 그 슬픈 전설이 있어요. 정은지는 네. 기타를 배우기만 하면 뭐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다.
1: 아~
0: 그러니까 그렇구나. 결국에는 게을렀다.
1: 아니,
0: 게을러서 배우지를 못했다. 아, 정말 제가 어떤 네. 악기를 배운다든지 네. 뭐 그러기 시작하면은 꼭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 같은 게 제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바빠지고 싶은데 싶으면 기타도 다시 또 도전을 해볼까.
1: 그럼
0: 연습.
1: 또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니까.
0: 해보려고.
1: 좋은데요.
0: 네. 주변에서 그리고 기타나 피아노 알려주려고 엄청 많이 물어봐요. 기타 배울래? 뭐 피아노 안 배울래? 뭐 이렇게 물어봐주시는 언니 오빠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아주 계속 제가 대기 중입니다.
1: 오, 네. 언젠가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0: 유정 씨는 연주할 수 있는 게 있어요?
1: 저요? 저도 사실 기타랑 우쿨렐레 이거를 사놓고 지금 몇 년을 붙들고 있는데요.
0: 아하.
1: 근데 뭔가 이제 그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굳은 살이 필요하니까.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뭔가 그거를 계속 하기에는 뭔가 활동할 때 손톱도 해야 되고 저도 게을렀다 생각합니다.
0: 손이 엄청 작으시네.
1: 제가요?
0: 네.
1: 그래서 사실
0: 크지 않아요? 저 엄청 크죠?
1: 그런가요?
0: 작네.
1: 아, 그런가요?
0: 아, 작아요, 작아요. 아,
1: 그래서 그런가?
0: 근데 유정 씨의 네. 이미지에는 잘 어울리는 예쁜 손인 것 같아요.
1: 아, 정말요?
0: 네, 네.
1: 그러면
0: 네.
1: 우쿨렐레를 먼저 정복해 보겠습니다.
0: 응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서로 멀리서 응원하시죠.
1: 네.
0: 다음 14위입니다. 소란의 이별 직전. 그럴 수는 없을까? 페스티벌의 황제 소란이 감성 장인으로 컴백했습니다. 가을 분위기와 어울리게 아련하기도 하고 락발라드 같이 시원하기도 한 노래인데요. 고음이 고음이 아주 엄청나더라고요. 아니, 저한테 뭐 저 얼마 전에 나온 파도 그 노래 높다 그러더니 유빠가 더한 사람이었어요. 음이 얼마나 높은지 고영배 씨가 성시경 씨한테 챌린지를 부탁했는데 음이 너무 높다, 안 된다, 이렇게 단칼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1: 진짜.
0: 네네네.
1: 어떻게, 뭉디도 챌린지 한번 해주시나요?
0: 저도 뭐, 이렇게 동참할 수 있으면 동참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두 분이 또 같이 축가를 부르는 콘텐츠를 찍으셨다고.
0: 맞아요, 맞아요. 얼마 전에.
1: 너무 예쁘다!
0: 뭐야, 500만 넘었다.

0: 보셨다.
1: 우와, 500만 대박.
0: 이렇게 많이 보셨어요, 이거?
1: 이야.
0: 진짜요? 어머나. 네.
1: 근데 영상미가 너무 예쁜데요?
0: 여기가 그 신부 그 신랑님이 신청을 해준 거예요. 사연 신청을.
1: 그렇구나.
0: 아내분한테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또 추억의 노래가 All For You래잖아요. 가야죠. 어떡해요.
1: 어떡해. 너무 좋은데요. 부럽다. 부럽다. 아유. 그러면 이어서 13위 가보겠습니다. 펜타곤의 겁쟁이입니다. 펜타곤이 데뷔 10주년을 맞아서 다시 뭉쳤습니다. 완전체 활동은요 3년 만이라서 팬들이 아주 반가워했는데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사람을 위해서 용기를 낸다 이런 내용의 가사여서 감동을 많은 분들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막내 라인이었던 키노씨가요 이번 컴백 프로젝트를 이끌었다고 하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형들도 그 고생에 감동을 해서 우리 키노한테 뭐라도 사주고 싶다 안 받는다 해도 지어주고 싶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0: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얼른 지워주시면
1: 그러니까요.
0: 아주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완전체 활동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멤버들 생각나고 그러는데 에이비 끝장! 이렇게 예! 외쳐보면서 펜타곤의 겁쟁이 듣고 올게요.

0: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1: 대리.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겹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일요일에 함께하는 종호의 희망곡 탑 15. 다음 곡은 어떤 곡이죠, 유정 씨?
4: 네, 12위고요. 도경수의 기타리스트입니다. 경수 씨는 성격이 묻어나고 우직한 걸로 또 유명하죠. 안정형 그 자체라서 돌부처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다고 하는데, 이런 성격의 비결은 바로 기억력이 안 좋은 거라고 합니다. 네, 경수 씨가 단기 기억은 좋은데요. 또 예전 일을 떠올리거나 곱씹거나 하면 생각이 안 난대요.
3: 아닙니다.
4: 네, 그래서 기분이 나빠도 오래 가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또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진다고 합니다. 어떤 편이세요? 좀 금방 잊고 털어내시는 편인지, 아니면 좀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을 또 하고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3: 저는 완전 그 제가 뭐에 꽂히기가 쉬운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들, 이 제가 제 주변 사람들 아닌 이상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편인데, 제가 어떤 감정이나 마음이나 상황에 한번 꽂히면 네. 제 생각 정리를 끝까지 해요. 제가 좀 힘들어도 네, 힘들어도 그거 끝까지 곱씹고 하다가 제가 이 감정은 이 단어였구나 라는 게 도출이 되면 그때부터 멈춰요. 그 정리를 해야만 멈출 수 있는 타입. 네, 그러고 시간 지나면 엥? 내가 그런 적이 있었다고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오늘 마침 느꼈던 건, 아, 나는 감정에 대한 기억력이 되게 좋은 애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노래 들으면서 한번 네, 오늘 하루 중에 한번 해봤는데, 유정 씨는 어때요?
4: 저요? 근데 저도 꼭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까먹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고.
3: 맞아요.
4: 약간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거나 좀 마음이 먼저 이렇게 반응하면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그 정리 노트가 있는데 거기에 한번 솔직하게 막 지금 느끼는 걸 다 쓰면서, 저도 제가 쓴 글에서 찾아내는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이제 뭔가 생각을 꺼낸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해서 그런지 그때부터 괜찮아져요.
3: 그래요? 네. 그래도 그 해소하는 습관이 있으시구나.
4: 네, 그런 편인 것 같아요.
3: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살면서 내가 뭔가 스트레스를 풀고 해소하고 정리하는 이 나만의 습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되게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4: 맞아요. 네. 맞아요.
3: 멘탈을 건강하게 가꾸기에 되게 좋은 네,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땐 흥을 끌어올리는 게 또 최고 아니겠습니까? 흥 좀 올리게 저희는요 도경수의 기타리스트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수목장에서 바다장까지 요즘 우리나라에도 장례 문화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런던의 템즈강변을 걷다 보면 등판에 이름이 새겨진 벤치들을 만난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구를 기리기 위해 기증한 것들인데요. 너무나 사랑했던 우리 어머니를 기억하며 아버지의 아름다운 삶이 이곳에서 영원하기를, 템즈강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내 친구를 위하여, 이런 문구 아래 고인의 이름과 생물 연도가 적혀 있죠. 소중한 사람을 아름답게 간직하는 방법, 또 어떤 게 있을까요?
1: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3: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4: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0: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ベレ
1: 정호의 희망곡 3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정은지고요. 정호의 희망곡 탑 15! 오늘 일요일의 요정 최유정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정 씨 차트 순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려주세요.
2: 네,

0: 정호의 희망곡 탑15는요, 양대 권위 있는 음원 차트와 음반 판매량 차트를 합친 점수 50%, 그리고 MBC 라디오 온에어 차트 순위 점수 50%를 더해서 만들어집니다.
1: 아주 믿음직스럽군요.
0: 그렇습니다.
1: 밖에서 왜 웃으시죠? 밖에서 왜 웃으시는 거예요?

0: 시작이 된 거잖아요. 효연, 유리, 수영 씨가 우리도 테티서처럼 탄탄한 보컬이 가능하고 또 특히 태연 같은 메인 보컬 될 수 있다 이렇게 외치면서 또 뭉친 건데, 효연 씨가 계속해서 태연 씨에게 도전장을 던지면서 도발을 했지만요. 태연 씨는 너희들만의 리그라면서 선을 긋고 반응도 안 해줬다고 합니다.
1: 아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고 맞아. 좋았어요. 저는
0: 저도 보면서 너무 그죠?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최근에 효연 씨랑 전참 씨에서 만나셨다고.
1: 아 맞아요 맞아요. 그 또 또 되게 소녀시대 선배님이랑 네. 예능을 할 기회가 활동하면서 별로 없었는데 그날 또 효연 선배님과 제가 같이 게스트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그 효연 선배님은 그 얼마 전에 그 너튜브 제가 그 출연을 하면서 그때 또 처음으로 따로 얘기를 해봤었는데 또 그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더라고요.
0: 네네네. 그렇구나.
1: 맞아요. 그러면 유정 씨는 혹시 유닛으로 네. 활동을 해본다면 네. 멤버들 조합해보고 싶은 멤버들이 있어요?
0: 조합이요?
1: 네.
0: 저는 제가 하는 것보다도 제가 보고 싶은 조합이 있긴 해요.
1: 어떤 조합이에요?
0: 저는 채연 언니랑 네. 소혜랑 또 누가 어울릴까? 약간 좀 엄청 청순하고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한번 보고 싶은데 요즘 청하 언니도 완전 성숙한 느낌이 확 나서 네. 그렇게 세정 언니까지 넷이 그 네. 조합은 좀 새로운 것 같기도 하고.
1: 어떤 컨셉으로요?
0: 엄청 여자력 높은
1: 아 여자력 높은?
0: 네. 요즘 약간 어른 여자가 좀 트렌드인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그렇게 한번 최소 세청유 저는 빠져야 될 것 같아요.
1: 아 유 들어가야죠.
0: 저는 아직 근데 네네. 인정을 팬분들이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어른 여잔데.
1: 유정 씨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0: 저 28살이에요.
1: 아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 게 함정인데.
0: 아니요.
1: 아 시간이 흐를수록 네. 유정 씨는 더 어리게 느껴질 거예요 아마.
0: 아 정말요?
1: 네.
0: 큰일 났다.
1: 지금은 스트레스 받을 거거든요.
0: 아
1: 근데 언제부턴가는 네. 그 말을 듣고 싶을걸요?
0: 아 정말요?
1: 정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정말입니다.
0: 기대하고
1: 그리고
0: 있겠습니다.
1: 섹시로 인정되는 날은 오지 않을 거예요. 왠지 알아요?
0: 네?
1: 귀엽기 때문이에요.
0: 저 회사에도 진지하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1: 어떤 거요?
0: 섹시하고 싶다고.
1: 섹시하고 싶다. 섹시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0: 아
1: 왜냐하면은
0: 어떻게 할 수
1: 에이핑크가
0: 있는...
1: 그렇습니다.
0: 아 그런가요?
1: 에이핑크로 많은 걸 느꼈습니다.
0: 아,
1: 물론
0: 정말?
1: 멤버 중에 섹시한 멤버들이 있어요.
0: 아, 네.
1: 특화된 멤버들이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제가 그 섹시를 원하지만 그럴 순 없다 하는 멤버들이 몇 명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귀엽고 청순하고 그런 아기자기한 멤버가 있어요. 저 박초롱 씨라고.
0: 아, 네.
1: 그분이 늘 섹시하길 원하지만 섹시는 그를 원하지 않아요. 네. 아 뭐야. 아 귀엽잖아. 아 뭐야. 아 귀여워버리잖아요.
0: 아, 진짜.
1: 아니 머리 색깔 이렇게도 되게 잘 어울린다.
0: 아, 밝은 색이요?
1: 네.
0: 아 감사합니다.
1: 되게 잘 어울리신다.
0: 아 부끄러워요.
1: 아 저는 윤정 씨가 얘기한 이 채연 씨랑 소희 씨랑 청아 씨랑 뭐 세정 씨 다 있는 것도 보고 싶지만 저는 유정 씨의 뭔가 이 그 댕댕미 매력에서 조금 더 디벨롭된 어떤 걸 할 수 있는 유닛을 꼭 보고 싶습니다.
0: 진짜요?
1: 네네. 재밌을 진짜. 것 같아요. 너무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0: 언젠가 꼭 도전해보겠습니다.
1: 네. 기대해보면서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참.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에파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0: 소중한 곡 탑 15. 섹시함을 꿈꾸지만 방금까지도 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댕댕미 넘치는 유댕이 최유정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아, 조금 전에도 얘기해보고 있는데 말이에요. 네. 아, 유정 씨 원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그 쭈꾸미가 굉장히 확실하시네요. 쭈꾸미가 너무 확실하셔. 근데 아유, 어쩔 수 없어요. 아유. 쭈꾸미와 삶은 다른 걸.
1: 아 맞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근데 내가 이 전 2부에서 너무 단호했던 것 같아요.
1: 아니요.
0: 안 된다고 얘기해서 지금 잠깐 내 자신을 꾸짖었어요.
1: 아니에요.
0: 왜 그렇게 얘기했냐.
1: 아니면 취미로 하겠습니다. 섹시는.
0: 아
1: 춤추거나 뭐 노래할 때 그런 장르를 부르고 연습하거나.
0: 네네네.
1: 그렇게 해보고.
0: 부캐로 부캐로.
1: 네, 부캐로.
0: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계속해서 10위 소개해 볼까요?
1: 네, 이번 주 10위는요. 빅나티의 노스탈지아입니다. 네, 빅나티 씨가 한동안 다른 가수들과 작업을 많이 했어요.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은 이라는 곡은 악뮤 수현 씨랑 그리고 정이라고 하자는 10cm의 권정열 씨랑 같이 했고요. 이무진 씨나 멜로망스 김민석 씨 등등 네, 다양한 분들과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콜라보를 많이 했던 이유가요. 바로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혼자 작업을 하면서 좀 답답했던 것들이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또 해소가 됐다고 합니다.
0: 현명하게 방법을 잘 찾으셨다.
1: 그러니까요. 네. 뭉디도 네. 이번 썸머 아이 앨범을 준비하면서 또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작업하는 그 과정이 되게 행복했다고.
0: 맞아요. 나 좀 그래도 좀 잘 살았구나 라를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었던 것 같은데 다들 정말 진심으로 제가 어떤 노래를 하면 좋을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근데 타이틀 작업은 또 이하은 씨와 김희원 작곡가랑 함께 했는데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 중에서는 10cm, 소수빈 씨, 그 다음에 적재 씨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정말 좀 내가 살면서 좀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맺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눈으로 보여지는 느낌이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네, 너무 좋았어요. 작업하면서. 근데 이해도가 저에 대해서 애초에 높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결에 맞게 노래가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같이 작업할 때.
1: 진짜 재밌기도 하고 좀 되게 뜻깊다? 뭔가 되게 그랬을 것도 같고
0: 맞아요,
1: 좋으셨을
0: 맞아요.
1: 것 같아요. 엄청.
0: 뭔가 우리들이 살아가고 인연을 맺은 거에 뭔가 중간 점검한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1: 듣기만 해도 그림이 그려져요. 너무 좋아요.
0: 유정 씨는 또 작업해보고 싶은 사람 없어요?
1: 저요? 저는 항상 정의에서는 CL 선배님 얘기를 하는데 저의 롤모델이셨어가지고 언젠가 사실 그냥 뵙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 울 것 같아요.
0: 한 번도 못 뵀어요 아직까지?
1: 네. 저한테 약간 유니콘 같으신 분이
0: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1: 느낌. 맞습니다.
0: 언젠가 꼭 만나 뵙길 바라면서 9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9위는요 코르티스의 레드레드입니다. 제가 또 이 노래를
1: 네.
0: 저희 비트 감별할 때
1: 네.
0: 비트 감별할 때 떨어뜨렸던 노래였어가지고 다시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노래 너무 좋다. 노래 너무 좋잖아. 좋아합니다 레드레드. 네, 원래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팝송 커버를 하거나 해외에서 유행하는 안무를 따라 추거나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1: 네.
0: 근데 요즘엔 흐름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해외에서 K-pop 커버를 하는 경우 꽤 많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정말 많아요.
1: 맞아요.
0: 네, 그리고 미국에 JYT라고 글로벌 회사에서 데뷔시킨 대형 신인이 있는데
1: 우와.
0: 이 팀이 코르티스 노래를 커버를

0: 자주해요. 네, 그리고 영상에서 보이는 연습실 구도도 K-pop 아이돌 안무 연습 영상이랑 굉장히 그러네. 비슷합니다.
1: 그러네요. 뭔가 오 되게 신선하다.
0: 네, 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미 진작 나가고 있었지만 네. 돌아오고 있어요. 이제 너무 이제 좋네요.
1: 반대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0: 자 이제 노래 들어봐야 하는데 저희는 빅나티의 노스탈지아 듣고 올게요.

0: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오의 희망곡 탑 15! 한 주간 사랑받았던 노래들을 들려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8위 만나볼게요.
1: 네, 8위입니다. 빅뱅의 빅입니다. 빅뱅이 데뷔 20주년 기념 월드투어 중이죠. 얼마 전에는 영국 런던에 있는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BBC에서 공연 관련 기사를 아주 장문으로 냈다고 합니다. 네, 그 기사에 따르면 공연장이 응원봉으로 꽉 찬 건 기본이고 함성과 떼창이 계속 퍼져나왔다고 하는데요. 빅뱅을 두고 블랙핑크, 방탄소년단 이전, K-POP의 역사다. 이렇게 아유 잘하시네. 진짜 소개를 했고요. 빅뱅의 응원봉, 뱅봉도 K-POP 응원봉 문화의 원형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그리고 최초로 한국 아이돌 입체 응원봉을 사용한 게 빅뱅이었습니다.
0: 그 왕관 맞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걸 뱅봉이라고 부르는구나.
1: 네, 맞아요. 뱅봉.
0: 이 정식 명칭은 처음 봤어요. 오호, 그렇구나.
1: 너무 좀 그런 그쵸. 너무 네. 약간 벅차고 막
0: 맞아요.
1: 괜히, 너무 네.
0: 맞아요. 유정

0: 씨는 어, 판다봉 왜 보여줘요 갑자기?
1: 판다봉
0: 왜 보여줘요?
1: 너무 귀여워.
0: 정말 귀엽죠?
1: 네, 진짜 잘 만들었어요.
0: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있는 여러 팬분들이 있는 그 시상식이라든지 네. 그 연말 무대라든지 이럴 때 진짜 잘 보여요.
1: 그럴 것 같아요.
0: 너무 잘 보여. 어디 있던지 그 멀리서 그 눈 번쩍거리는 그거랑
1: 귀랑
0: 네, 너무 귀여워요. 그래가지고 어디선가 막 핑크색깔 반짝반짝하고 있으면 이렇게 쳐다보면 그 친구들이야. 너무 귀여워요.
1: 너무 팬분들도 좋아하시겠다.
0: 유정씨도 좀 그 팬분들 알아보는 그 멀리서 보이면 어떤 모양으로 보여요?
1: 아, 저희 응원봉은 이제 저의 IOI 팀도 위키미키 팀도 이렇게 돔 안에 있어요.
0: 아, 그래서 동남이 안에?
1: 네, 사실 가끔씩 미안해요. 잘 못 찾아요.
0: 아, 정말로?
1: 멀리, 너무 멀리 있으면 약간 잘 안 보여요. 근데 예전에 IOI 때 그 저희가 옛날에 나왔던 응원봉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걔는 애초에 이 테두리부터 그 케이스부터가 아이스크림 모양이고 네, 그리고 그게 색깔이 엄청 촌스러운 노란 핑크 이렇게 두 개가 번갈아서인데 오히려 그러니까 더 잘 보이더라고요.
0: 그죠? 네. 맞아요. 판다봉이 그래요.
1: 어, 이거예요. 이게 뭐야? 응원봉이었는데
0: 이게 뭐야? 맛있겠다.
1: 이게 옛날 거고 요 뒤에 있는 게 이렇게 돔 안에 같이 새로운 이제 응원봉인데
0: 아이스크림 연구 보관했구나.
1: 네네네네. 맞아요. 연구 보관.
0: 그랬구나.
1: 맞아요.
0: 유정 씨는 혹시 네. 개인 응원봉이 생긴다면 네. 아직 계획은 없지만 네. 어떤 게 시그니처가 될 것 같아요?
1: 아, 저는 제가 그 옛날부터 팀 활동 때 한 명씩 막 이모티콘 같은 거 상징 이런 거 정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해바라기를 했었어요. 오. 그래서 저희 이제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제가 그림 그려달라고 할아버지한테 막 뗐었는데 해바라기를 그리시고 막 아, 이거 유정이다 유정이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0: 어머머머.
1: 그래서 그때부터 해바라기를 했었는데 아마 해바라기를 하거나 네. 아니면 요즘에는 제가 별명으로 최콩알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0: 왜요? 콩알?
1: 그 콩만하다고 팬분들이
0: 그게 뭐야?
1: 그 모르겠어요. 이게 놀리는 건지
0: 조그만하다고?
1: 네. 이제 콩만하다고 멀리서 이제 풀캠에서 막 사람들 많은 데 있을 때 콩 같은 거 찾으면 저라고 막
0: 그래서 아 근데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1: 그러셔서
0: 완두콩 같아요.
1: 아 정말요?
0: 네 동글동글해가지고
1: 아유, 감사합니다.
0: 쭈꾸미랑 너무 다르죠 지금 제가 말한 뭐, 말하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다 유정 씨가 좋아하지 않을 말 않을
1: 아니에요.
0: 만한 말만
1: 저 근데 그런 얘기도 좋아해요.
0: 아 그래요?
1: 부끄러워서
0: 다행입니다.
1: 다행이에요. 네. 하여튼 콩을 쓰지 않을까.
0: 아 기대된다. 뭐가 될지.
1: 그니까요.
0: 자 이어서 7위 만나볼게요. 7위는요, 아이유의 이 별로부터입니다. 아이유씨가 본인 너튜브 채널에 녹음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번 앨범 특히 이 곡, 이 별로부터를 녹음하면서 아주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데뷔하고 처음으로 나 노래 잘하네? 이런 감정을 느꼈다고 하는데
1: 와, 처음으로?
0: 왜?
1: 우와. 어? 문디 또 녹음하시다가 어? 와 이거 됐다. 이거 내가 했지만 진짜 나 좀 잘 불렀다. 요런 노래 있나요?
0: 거의 웬만한 곡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니까요. 맞아. 노래 너무 잘하시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네요? 막 시원해 죽겠어요. 진짜. 아유,
0: 감사합니다. 저는 데뷔 초 앨범에 녹음된 내 목소리만 네. 너무 낯설고 이질감이 느껴지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 이게 나는 이 목소리를 에이핑크 목소리로 쓰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세팅을 하고 나서는 네. 그 뒤로는 뭔 노래를 녹음해도 재밌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네. 그렇구나.
0: 맞아요. 맞아요. 유정 씨는요?
1: 저요? 저는 없긴 해요.
0: 진짜요? 없다고요?
1: 네. 네. 그렇게 한 번도 뭔가 아 잘했다. 막 이 정도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가끔씩 랩할 때 랩할 때 조금 아 좀 맛있겠다 이런
0: 맛있겠다.
1: 게 있었던
0: 아,
1: 것 같아요.
0: 야무지게 했다.
1: 네.
0: 아 그쵸 그쵸. 네. 원래 랩은 맛있어야 되거든요.
1: 네, 딱 그 파트를 살려줘야 하는 그 한 번 몇 번 안 나오니까 이제 팀곡을 하면
0: 네네네.
1: 그래서 그런지 뭔가 아 내 역할을 했다 잘했구나 요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제가 봤을 때 유정 씨가 꽤 많이 겸손한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듣고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인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 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전국 탑지으로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0: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서울은 어제부터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 비가 오기 전까지는 불씨 관리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오늘 밤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돼서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는데 내일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도 많진 않습니다. 5에서 30mm가 예상되고요. 곳에 따라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불겠고 중부지방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으로 중부 1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혼잡하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으로는 여주 분기점 일대 4km 구간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정호의 희망곡, 저는 스페셜 DJ 정은지고요. 일요일에 비타민 최효정 씨와 정호의 희망곡 탑 15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 생각보다 이 들어오는 시그널이 굉장히 아 뭐가 그 그런 느낌이에요. 그 약간 힘을 내요 슈퍼 파워. 그래서 근데 되게 귀여운데 힘 빠진다. 근데 계속 귀에 맴돈다 이런 생각하고 지금 그런 얘기 막 하면서 웃고 있었어요. 자, 유정 씨 6위는 어떤 노래죠?
1: 네, 6위는요 아이유의 Dear My Crazy Soulmate입니다. 아이유씨는요 팬들 유애나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걸로 또 유명한데 최근엔 팬들 걱정 때문에 굿즈 종류를 줄이는 것까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앨범도 나오고 콘서트도 가야 되는데 공식 팬클럽도 가입하면 팬들의 지출이 너무 큰 것 같아서 걱정이 됐대요. 또 포토카드를 구하려고 앨범을 너무 많이 사길래 내가 사진을 올려주면 그거 프린트하면 되지 않나? 요런 생각도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팬들은 굿즈 때문에 돈 버는 원동력 동기부여가 생긴다. 종류가 다양해야 또 고르는 맛이 있다라고 항의했다고 합니다.
0: 아 그럼요. 팬들 맞아. 저도 가끔 고민할 때가 있는데 그 굿즈 모으는 그 재미가 그 팬분들한테는 또 쏠쏠한 것 같더라고요. 또 적지 않게 스트레스도 받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싶은데 네. 아 이거 왜 이거 안 올라오지? 아니 왜 나한테 안 나오지? 뭐 이런 분들이 꽤 많다라고 들었어요.
2: 전 뭔지 좀 알 것도 같아요.
0: 왜요?
2: 제가
0: 모으는 게 있어요?
2: 아 막 모으는 그 이모티콘 모으는 게 있는데요. 좋아하는 네. 누렁이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네네. 누렁이 이모티콘을 그래서 엄청 모으다가 이제 네네네. 굿즈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굿즈 샵을 갔는데 제가 바디필로우가 없어서 안고 잘 게 필요해서 보는데 그 대왕 바디필로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없지? 이러면서 저도 약간 항의하고 싶었어요. 건의를 하고 싶었어요.
0: 그렇죠. 왜 물량이 없느냐.
2: 네. 네 맞아요. 이 친구 누렁인데
0: 저랑 MTV 취향이 좀 비슷하시네요.
2: 아 그래요?
0: 저 요 누렁이랑 그 다음에 네. 몰티즈
2: 아 몰티즈
0: 몰티즈 있어요.
2: 참지 않는 몰티즈
0: 아 뭐 그런 친구들 있어요.
2: 네.
0: 여기
2: 아 예, 예, 귀여워.
0: 예, 얘 옆에도 누렁이가 있어요.
2: 아, 그쵸, 그쵸.
0: 예, 그래가지고, 그쵸. 예, 싸늘하게 멈춰 서 있는 저 멀티즈. 저런 친구랑 저는 하얗고 하찮은 친구들을 또 좋아해가지고.
2: 좋아하시는구나.
0: 네. 그래서, 아, 또 이런 공통점이 있네요.
2: 네, 그렇네요.
0: 네, 계속해서 5위 소개해 볼게요. 5위는요, 아, 나왔네! 이거 매주 우와. 없어지면은 그땐 서운해지겠는데 지금 올라온 지 꽤 됐죠?
2: 왜? 네. 어떻게 이러지?
0: 자 갑니다. 5위는 우와. 아이유아의 갑자기
2: 오 말도 안 된다.
0: 유정씨가 아이유아의 활동을 마치고 SNS에 고도로 발달된 우정과 사랑은 구별할 수 없다

0: 이런 글을 남겼다더라고요. 네. 이번 활동하면서 멤버들을 더더 아끼게 됐을 것 같은데 네. 일상에서 멤버들 문득문득 생각날 때 많죠?
1: 진짜 많아요. 사실 그냥 뭐 엊그제도 운전하면서 가는데
0: 유정 씨 운전도 해요?
1: 저 운전 잘해요.
0: 운전도 하는구나. 요즘 강아지도 안 운전도 하나 봐.
2: 저 배드예요. 배드.
0: 배드 뭐예요?
2: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3: 별다줄.
2: 별다줄이죠.
0: 네. 아, 요즘엔 강아지가 운전도 하나 봐.
2: 아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네네. 운전하는데, 그 뚝섬 한강 거기 줄이 어마무시 하더라고요.
0: 아, 엄청 길어요.
2: 그 강변북로 이렇게 내려갈 때.
0: 맞아요, 맞아요.
2: 근데 그거 보면은 이제, 아, 누구 언니, 채연 언니 피크닉 좋아하는데. 뭐, 아, 멤버들이랑 한강 되게 많이 갔었어서. 한강에서 막 그것도 먹었지. 막 이러면서. 여기선 저거 먹고, 저기선 저 진짜 많이 먹으니까. 저기선 저거 먹고 했지? 이러면서. 멤버들 생각은 되게 자주 나고. 이번 활동할 때도 일부러 이번에 멤버들이랑 활동한 거를 추억을 많이 안 했어요. 솔로 활동이 너무 외로울까 봐. 근데 막 끝났는데 막 눈물 나는 거예요.
0: 아유, 나죠.
2: 아유, 그래서 애틋하고 많이 좋아합니다. 여전히.
0: 너무 좋죠, 뭐. 이게 네. 팬사랑이랑 멤버사랑 이 두 가지에 제가 좀 약한 편이라가지고 제가 눈물이 나오기 전에 빨리. 자,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2: 네, 저희는요. IOI의 갑자기 듣고 오겠습니다.

0: 말까지 잘하는 댕댕이 유댕이 최혜정 씨와 함께하는 정호의 희망곡 탑 15 4위 소개해 주시죠.
1: 네, 4위는요 리샌드의 프리티 걸입니다. 리샌드 원희 씨가 어릴 때 예능 아빠 어디가를 열심히 챙겨봤다고 하는데 얼마나 팬이었냐면요. 거기 나왔던 아나운서 김성주 씨의 아들 민국이랑 결혼할 생각도 했었대요. 원희 씨가 2004년생 민국이랑 동갑이라 진심으로 결혼을 꿈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본 민국 씨가 SNS에 글을 도배했는데요. 아, 이제라도 괜찮다. 식장을 알아보겠다. 라면서 주접글을 잔뜩 남겼더라고요. 보셨어요, 혹시?
2: 아니요, 저 못 봤어요.
1: 이거 저는 봤거든요. 아,
2: 네네네.
1: 근데 진짜 그냥 이렇게 이제라도 괜찮아요. 식장 알아볼게요가 아니라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양으로 막 진짜로 광기라고 하나? 그게 좀 느껴지게 말을 또 그리고 책을 많이 읽는지 네. 막 너무 말을 엄청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탄하면서 봤어요. 진짜.
2: 민국 씨도 엄청 잘 성장하셨구나.
1: 네, 진짜 찐팬이셨나 봐요.
2: 어떤 기분일까? 내가 뭔가 좋아하고 이렇게 네. 너무 좋은 아티스트가 갑자기 나 결혼하려고 했었다. 근데 과거형으로 얘기해. 막 마음이 어떨까?
1: 간절해지려나?
2: 아, 그냥 뭐, 뭔가, 저는 이런 게 상상이 좀 잘 안 되기는 하는데,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유정 씨가 N?
1: 저 NF예요.
2: 어떨 것 같아요? 만약 유정 씨였는데, 네. 유정 씨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아티스트가, 네. 나 결혼하려고 했었다. 유정 씨가 그때 너무 예뻐서.
1: 그러면 진짜 저도 똑같이 진짜 이제라도 괜찮은데 나 진짜 괜찮은데 나 지금 옆에 아무도 없고 나 진짜 이제 아무도 안 만나도 되고 내 인생을 바칠 수 있는데
2: 눈이 슬퍼졌어요
1: 안 될까?
2: 지금 눈이 너무 슬퍼졌어요. 아 머리 진짜 빨리 자라신다.
1: 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2: 너무 귀엽다. 요즘 강아지가 이렇게 말도 잘해요. 자 다음 3위는요 네. ATEEZ의 Bad입니다. 아 정말 챌린지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지금 얼마 지금 계속 오랫동안 올라와 있죠.
1: 맞아요,
2: 지금?
1: 맞아요.
2: 네 얼마 전에 ATEEZ 성화 씨 목격담 하나가 화제였습니다. 한 팬이 기차 안에서 성화 씨를 우연히 마주쳤다고 하는데요. 사인을 너무 받고 싶었는데 볼펜도 종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화 씨가 제 가방에 엽서가 있다. 거기다 해주겠다라면서 본인 짐을 뒤져서 엽서 보내주고요. 볼펜 대신 아이라이너를 가지고 사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세상에.
1: 성화 씨가 같은데.
2: 아니 성화 씨가 아이라이너를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1: 아 수정해야 돼서 그런
2: 거? 아 진짜요?
1: 우와.
2: 와 나도 없는 걸. 와 정말요 준비된 남자셨구나.
1: 항상 챙겨 다니시나 보다.
2: 그 뭐 뭔가 유정 씨도 이런 경험 있어요? 그 화장도를 챙겨 다니면서?
1: 아 저는 화장품으로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또 볼펜도 챙겨 다녀서 그냥 볼펜으로 하긴 했는데.
2: 아 정말.
1: 네. 좀 특이한 곳에 사인했던 기억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2: 저요? 와, 있긴 했을 텐데 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1: 약간 보통 가끔 가다 한 번씩 진짜 휴대폰 뒷면에
2: 그쵸 맞아요
1: 본체, 그쵸?
2: 맞아요
1: 그것도 약간 아 이거 해도 돼요?
2: 맞아요
1: 저도 꼭 한번 진짜 후회 안 하세요?
2: 맞아요
1: 이렇게 돌이킬 수 없어요 이제
2: 맞아요.
1: 이렇게 하는데
2: 돌이킬 수 없는 실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너무 괜찮다 확실한 거죠
1: 그러니까요
2: 근데 웃긴 거는 그 휴대폰 뒷면에 하잖아요 네. 지워집니다
1: 아 그래요?
2: 그 잘 지워져요 그래서 정말 후회하셨던 지워지네 안 지워지려고 했더니 지워지네
1: 그렇게 오히려 네. 후회했던
2: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네. 이거 폰에 하면 지워지는데 지워지길 원하시는 거면 해드리는데 아니면 케이스에 해드리겠다 다른데 해드리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1: 꿀팁이다 저도 네. 그렇게 해봐야겠어요
2: 진짜 잘 지워져요 사람 손 타느면 손에 땀이 종종 나잖아요
1: 네.
2: 금방 날아가요
1: 그렇구나
2: 자 계속해서 2위 만나볼까요
1: 네 2위는요 리샌드의 러브어택입니다
2: 아하
1: 자 리샌드의 활동을 찾아보니까요 정말 다양한 행사에서 무대를 했더라고요 그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게 초등학교 운동회 행사인데요 2024년 수원에 있는 매산초등학교 운동회 날 깜짝 무대를 했었다고 합니다 멤버 리브 씨의 어머니가 그 학교에 근무 중이시기도 하고요. 마침 그때 스케줄도 없어서 놀면 뭐하냐, 뭐라도 해서 그룹을 알리자 하는 마음에 무료로 공연을 했던 거라고 합니다. 그날 또 공연을 마치고 학교에서 또 급식을 멤버들 다 같이 야무지게 먹었다고 합니다.
2: 와, 진짜 못 잊겠다.
1: 진짜.

0: 진짜 네.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1: 저 어렸을 때 그런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저 스크로브락이라고.
0: 아, 네네네.
1: 학교로 연예인들이 찾아와서 깜짝으로. 우리 막 교장 선생님한테 혼나는 줄 알았는데.
0: 맞아, 맞아.
1: 뭔가 그런 말씀을 들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 그 커튼 열리고 갑자기 맞아요. 좋아하는 아티스트 나오고 막 이런 게 진짜 한 번은 겪어보고 싶었는데.
0: 저도.
1: 그리고 에이핑크가 그 프로그램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없어져서
0: 진짜
1: 없어져가지고
0: 아 저는 진짜 제 학창 시절에 선배님이 되게 많은데 전 여중을 나왔거든요.
1: 저도요.
0: 아 진짜요?
1: 여중 여고 나왔어요.
0: 저도요. 근데 여중에 이제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네네. 노래 이제 틀어놓고 야 빨리 대형 맞춰 이러면서 그 노노노 틀고 자기가 센터 하겠다면서
1: 아,
0: 그 한 줄로 섰다가 이렇게 빰빰빰 할 때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때 그 막 대형 맞춰서 그 사물함 앞에서 막 하고 이랬거든요.
1: 오!
0: 그 생각이 계속 나요.
1: 기종 씨와 저와의 나의 차이가 물씬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랄까. 왜냐하면은
0: 네.
1: 저는 그게 22살인가 3살인가 저 그거 진짜 잘못했다고 요령 없이 쳤다가
0: 네.
1: 전 디스크가 왔거든요.
0: 정말요?
1: 정말로. 정말 연습생을 안 했다 보니까 이 골반이랑 몸을 트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 자체를 안 하면서 살아왔다 보니까 이게 그 도플갱어 춤들을 막 추면서
0: 네.
1: 그 저 혼자서 방금 그냥 생각한 이름이긴 한데 이렇게 없어 이게 점점 이렇게
0: 옆으로
1: 네, 분신들이 생기잖아요.
0: 네.
1: 근데 그거의 타이밍도 너무 어렵고 저는 그걸 어떻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비비면서 가지? 이것도 너무 어려웠고 아무튼 정말
0: 진짜요.
1: 아 야무지게 고생했던. 아 근데 진짜 너무 추억이었게 끝나고 급식도 야무지게
0: 그니까요.
1: 먹었다고 하니까 이게 제일
0: 부럽다.
1: 지금 이 순간은 제일 부럽다.
0: 맞아요.
1: 맛있겠다. 아 그러면은 저는 잠깐 입맛 따시면서요. 리셋 내 러브 어택 듣고 1위 발표할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낫으로 베어낸 별을 한 단 두 단 묶으며 부르는 소리입니다.
4: 그 소리 뒤미쳐 나도 또 한 단.
3: 나도 한 단, 너도 또 한 단 내기를 하다 보면 벼베기의 지루함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0: 일요일에 함께하는 정오의 희망곡. 저는 스페셜 DJ 정은지고요. 정오의 희망곡 탑 15. 이번 주 1위 유정 씨가 발표해 주시죠.
1: 네, 정오의 희망곡 탑 15. 이번 주 1위는요. 누구 소연의 대살게요 입니다.
0: 그렇게 소개할 거면서 섹시할 거라고. 네, 섹시를 하겠다.
1: 소개하겠습니다. 네. 기안84씨가 이 곡의 나레이션으로 또 참여를 했습니다. 노래 중간에 나오는 너 이것도 거짓말하네 이 목소리가요 기안84씨의 목소리인데요. 소연씨가 생각하기에 가장 낭만적으로 사는 사람, 오 맞는 것 같아. 낭만적으로 사는 사람이 기안84씨였다고 합니다. 소연씨는 매일매일 힘을 잔뜩 주고 지내는 편인데 또 기안84씨는 몸에 힘을 쫙 빼고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를 즐기는 모습이 보였대요. 그래서 그걸 본받고 싶은 마음에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0: 유정씨는 좀 긴장을 많이 하는 타입이죠?
1: 네, 저 너무 네,
0: 엄청 힘 이렇게 딱 주면서 야무지게 하고 싶어하는 타입인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지
1: 맞아요,
0: 않아요?
1: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집에 가면 완전 이렇게 축 늘어져서 네. 또 막 충전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극도로 그 긴장도가 높은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통증이 뒷목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나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하겠다 뭐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약간 뭐 심리 상담 이런 것도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괜찮아졌어요.
0: 도움이 됐던 말이 있어요?
1: 도움이 됐던 말 뭐가 있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0: 저는 견갑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1: 어떻게 하는?
0: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긴장을 많이 하는 타입인데 네. 저는 그때 선택했던 게 운동이거든요. 운동을 했다 보니까 그 힘을 빼는 방법을 뭐가 힘을 빼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럼 내가 너무 에너지가 쏠려 있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견갑 운동을 하고 등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목에 긴장감이 많이 낮아지더라고요.
1: 아 약간 그래서? 자세 교정처럼요?
0: 그리고 그 운동에서 힘을 좀 빼놓으니까 딴 데 힘쓸 게 좀 줄어드니까 그것도 좀 좋기는 했었어요.
1: 운동 확실히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0: 좀 하시는나요?
1: 안 좋아해요.
0: 그럴
1: 근데
0: 것 같아요.
1: 최근에 필라테스를
0: 그래 필라테스라고 얘기할 것 같았어요.
1: 다시 열심히 가려고 하,

0: 하고요. 러닝을 뛰려고 네. 하고 있어요.
1: 아, 러닝을?
0: 네, 제가 체력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제 러닝도 뛰면서 체력 관리 하면서 운동하고 있어요.
1: 기대하겠습니다. 언젠가 헬스도 열심히 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네. 자, 그럼 저희는 이번 주 1위 곡 소연의 퇴사할게요 들으면서 인사드릴 건데요. 제 오늘 스페셜 DJ 마지막 날입니다. 또 마지막에 이렇게 운전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긴장도 잘하는 우리 댕댕이 유정 씨와 함께 네 귀여운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이번 한 주 네 여전히 또 뭉디를 예뻐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자주 놀러 올게요. 그럼 지금까지 정우의 희망곡 스페셜 DJ 정은지
0: 최유정이었습니다.
1: 생유! 생유!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MBC 재난정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에는 한 세대의 화재가 이웃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평소 우리 집 소방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한데요. 소화기가 있는지, 감지기와 가스누설 경보기는 정상인지, 스프링클러 헤드 주변을 물건으로 막아두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주세요. 완강기가 설치된 세대라면 위치와 사용 방법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아야 하는데요. 화재가 난 뒤에 확인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우리 집 소방시설, 평소 한 번의 점검이 가족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화재 예방 꼭 지켜주세요. MBC 재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자, 이제 4시간 뒤죠.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폐회식이 열립니다. 지난달 19일 개막하고부터 정말 여러 번의 명승부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스케이트보드의 강준희 선수 대단했죠. 한국 스케이트보드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마지막 시기 성공하고 나서 엄마 하고 우는 거 보니까 내 아들도 아닌데 마음이 찡했어요. 스포츠가 참 신기하죠. 평소엔 따로 국밥인 사람들을 순식간에 한 팀으로 만들어주고 생판 모르는 선수인데 목 터지게 응원하게 하잖아요. 보름 남짓한 시간 동안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준 우리 선수들 고맙다는 인사 전하면서 10월 4일 일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안영입니다.

0: 팬도 많아요. 어릴 때 영재 발굴단에 나왔었는데 그때도 참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애기였고 그때 얼굴이 지금도 있어. 그 장난기 가득한 그 얼굴이 있는데 그 와중에 금메달을 따냈고 금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불렀어. 어머님이 누구니? 어머님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우리 어머님 한번 두 대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아들을 키우셨는지 어떻게 키웠길래 17살이면 그래도 한창 반항기가 있을 나이인데 그 나이에도 엄마를 찾게 만드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엄마가 엄마도 아들 또 존경한다고 그랬었다고 하네요. 어머나 세상에 얼마나 아들이 또 열심히 했으면 아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길까. 이것도 너무 궁금한데 한번 두 대에서 연락 좀 취해보세요. 우리 빛나 부장님. 예, 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 우리 또 빅나티 어머님도 부르고 우리 어머님들 특집으로 한번 뭘 좀 했으면 좋겠다. 나 우리 강연 좀 하고 싶어. 강연 좀 듣고 싶어.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듣고 싶어요. 자, 일요일이지만 마음 편안하시죠? 내일도 대체휴일입니다. 대체휴일은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저에게 휴일은 그닥 반갑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쉬는 날도 있어야겠죠. 심지어 오늘 10월 4일 천사야. 어머 세상에. 여러분 우리 모두 천사 같은 마음으로 천사 같은 아이들과 함께 또 여유로운 주말 한번 보내보십시다. 누구와 함께? 두 대와 함께 말이죠. 2시의 데이트 참여하실 곳은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커피 쏴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우리 천사 같은 광고 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2시에 데이트 안영입니다.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 듣고 왔고요. 824번님께서 손녀와 둘이서 해운대 대원각사 절에 와서 점심 먹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9살 손녀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아이브의 숨 참고 러브 다이브라고 하면서 신청하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손녀, 손주, 아들, 딸, 부모님, 두댕이 본인들까지 두대에서 듣고 싶어요 하는 노래 있으시면은 장르 상관없이 마구마구 던져주십시오. 고품격 음악 프로그램 두대에서는 다 틀어드립니다. 아유 그리고 또 우리 손녀딸과 함께하는데 손녀가 듣고 싶은 노래로 또 이렇게 또 신청을 해주셨네요. 손녀 사랑입니다. 자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5089번님. 제 생일이어서 쇼핑하고 맛난 거 먹으러 가요. 근데 오빠가 같이 안 와서 싸우거나 놀릴 사람이 없어서 막 심심해요. 귀라도 안 심심하게 키키의 팝오팝옵 신청할게요. 라고 하셨는데 오빠가 같이 안 와서라고 하면은 뭐 사귀는 오빠를 얘기하는 거 아니면 친오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친오빠. 아, 왜냐면 사귀는 사이라도 오빠랑 많이 싸울 수 있으니까. 아, 친오빠랑 너무 싸우고 싶었구나. 이렇다니까. 같이 있으면 치즈고 먹고 정말 왼수 같고 지금 떨어져 있어. 아, 나 혼자 있고 싶은데. 아, 나 외동딸이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러다가도 또 막상 없으면 이런다니까. 또 고파. 오빠 놀릴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심심하대잖아. 어마나 세상에. 0876번님. 팔랑기 팔랑기 도가니 도가니 아니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제발 틀어주삼요. 울 초딩 유딩 아들들이 하루 종일 불러지켜서 귀에서 피나갔어요. 하하 라고 하셨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것 봐. 이것도 사랑인 거야. 하루 종일 아이들이 불렀으면은 그 노래 좀 제발 틀지 말아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노래 좀 틀어달래잖아. 이게 묘하다니까요 사람 심리가. 알겠습니다. 요걸 틀어야 아들들이 조용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5089번님의 심심함을 달래줄 키키의 팝오팝옵, 0876번님 귀에 피나게 한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듣고 올게요.

키키의 팝 어 팝 어 그리고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에 이어서 주은희 님이 보내주신 보인 넥스 동어의 오늘만 I love you 듣고 왔습니다. 사연도 도착을 했어요. 고3 딸이 수능 원서 쓴다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간만에 가족 외식 나왔다 들어가네요. 울 딸 좀만 더 힘내라고 딸이 좋아하는 보이 넥스도어의 오늘만 I love you 부탁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제 또 고3 뭐 따님 아드님 두신 분들은 또 온 가족이 이렇게 또 다 예민해지는 때가 또 오겠군요. 왔군요. 이미 왔군요. 네 지금 숨도 못 쉬실 것 같은데 집에서 이 노래도 못 들으실 것 같은데 따님 공부한다고? 아유 그래도 이렇게 온 가족이 또 신경을 쓰고 걱정도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 따님 같이 파이팅 합시다. 4218번님 엔팀의 루나틱 틀어주세요. 엄마랑 드라이브 중인데 엄마 잔소리 대신 엔팀 목소리 너무 듣고 싶어요. 그래 아휴 노래가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엄마는 이게 잔소리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다 잔소리니까요. 우리 엄마들 잠시만 침묵 좀 해주세요. 음악 틀어드릴 테니까요. 아, 6176번님. 엄마랑 같이 외사촌분들 뵈러 울산 갑니다. 차가 많이 막히네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 않고 마음 편히 드라이빙 하려고요. 울 단종 오빠 박지훈의 드라이빙 틀어주세요. 그래 이제 단종 오빠가 됐네요. 알겠습니다. 드라이빙까지 띄워드릴게요. 자, N팀의 루나티 그리고 박지훈의 드라이빙 함께 들어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페리, 호름방 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북부에는 5에서 30mm, 강원 내륙에는 5에서 20, 서울과 경기 남부에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정도 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현재 서울에 발효 중인 건조주의보는 해제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해지겠는데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0도, 광주 22도, 부산은 24도가 예상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화요일에는 날이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송악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담도 휴게소 쪽으로 밀리고요. 이후로도 발안에서 화성,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광고 날씨 정보에 이어서 제니의 솔로 듣고 오셨고요. 8002번님께서 사춘기 딸이 반에서 모범학생으로 뽑혔습니다. 박수 가야죠. 아유 참. 와 근데 요즘에 이런 걸 뽑는구나. 모범학생. 뭘까? 기준이 뭘까? 어마나 반에서는 모범학생인가 봐요. 축하해 주세요. 담임선생님한테 하는 것만큼 저한테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매일 보는 사람이라 그렇게 안 된대요. 세상에나 저 지독한 사춘기는 언제쯤 사라질까요? 제니 솔로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사춘기가 돼도 이러는구나. 아유. 지금 에? 새돌 지나는데도 어린 집에서 사회생활을 합디다. 저희 딱콩이 보니까, 예? 아니.

세상에 사탕 안 주면은 나 어린이집 안 갈 거야 그래가지고 사탕 줬더니만 세상에 그거를 고스란히 그 어린이집 선생님 보자마자 바로 자진납세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 아유 뭐 어쩌겠습니까. 정말 품 안에 자식이라고 내 품 안에 있을 때만 내 자식이고 밖에 나가면은 또 다른 인격체가 되더라고요. 그냥 23 아이덴티티 본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둡시다. 그냥 우리 엄마들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빨리 마음 정리해야 돼. 나를 위해서라도. 장시열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예범이라고 해요. 엄마는 항상 라디오 듣고 저는 처음 듣는데 너무 좋아요. 신청곡은 허각 앤 지아의 I need you입니다. 엄마가 이거 하라고 시켰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어머님. 어머님이 그냥 신청하셔도 저희는 다 틀어드려요. 그러니까 굳이 애들 시키지 않아도 예, 되니까 이제 아이가 듣고 싶은 노래 듣게 해주셔요. 아셨죠? 그래야 우리 저기 시유리도 예보미도 좋아가지고 더 흥미를 느끼고 라디오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쵸? 9397번님 PH1 백예린의 Nerd Love 신청합니다. 전 중학교 3학년인데 공부하다가 이거 들으면 푹 빠져서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듣게 되는 최애 노래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마나 그래요? 와 눈을 감고 듣게 되는 노래 너무 낭만적이다. 세상에 요즘 친구들 중에 좀 보기 드문 낭만을 갖고 있는 9397번님 틀어드려야겠죠. 예보미 어머니 장시울님이 신청하신 허각지아의 I need you 그리고 중3 두댕이 9397번님의 신청곡 PH1 피처링 백예린의 Nerdy Love 듣고 올게요.

0: 봤냐?
1: 허가 지아의 I Need You 그리고 PH1 피처링 백예린의 Nerdy Love에 이어서 9794번님의 신청곡 거북이의 칵테일 사랑까지 듣고 왔습니다. 사연도 보내셨어요. 요즘 2시에 일하고 있어 두 대를 못 들었는데 오랜만에 언니 라디오 들으며 할머니 댁인 하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엄마께서 옆에서 문자를 보내라고 보내라고 닥달 중 언니가 인기 많으셔서 읽어주실지 모르겠지만 보내봅니다. 칵테일 사랑 노래 들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아이고 이렇게 어머니와 따님이 함께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세상에 저희 방송은 이런 방송입니다. 예, 온 가족이 함께 들어도 되는 방송이에요. 봐봐요. 아까도 초등학생 친구 사연도 또 읽어드렸잖아요. 초등학생들이 들어도 아주 바람직한 방송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괜히 쉬쉬하면서 듣지 마세요. 명절에도 느끼셨잖아요. 시부모님이랑 들어도 아주 근데 그 부모님 아직도 들으시나 모르겠네. 그때 인증샷만 쏘시고 또 다른 거 들으시는 거 아니죠? 인증샷 다시 한번 또 보내주세요. 아, 제가 의심이 좀 많아가지고. 9156번님, 저 오늘 좋아하는 애랑 두 번째 데이트하는 날인데 잭 토녀의 빙의에서 들이대볼까 하거든요. 지금 제 상황이 B2B의 두 번째 고백 느낌이라 그런데 신청곡으로 부탁해볼게요. 그리고 데이트 응원도 좀 히히히 라고 하셨는데 어머 너무 잘했어. 잘 생각했어. 이거 요즘은 시대가 달라요. 그리고 오히려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는 남자들이 많더라고요. 여자가 딱 씩씩하게 적극적으로 들이대면은 남자들도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고 한번 들이대 보세요. 자, 파이팅! 9156번님 일어나십시오! 됐어. 9156번님의 두 번째 데이트가 꼭 성공하길 바라면서 B2B의 두 번째 고백 쏠게요.
2: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한 여자에게 두 번째 고백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녀에게 다시 찾아가려 합니다. 과연 그녀가 제 마음을 받아줄까요?

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제철식 대리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식 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아니,

0: 세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1: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2: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에르웍스.
4: 안녕하세요,
5: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5: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4: 완전 좋아요.
5: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6: 찰리 푸스 Whatever's Clever World Tour.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스타 찰리 푸스의 첫 스타디움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7시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찰리 푸스의 수많은 히트곡과 환상적인 무대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라이브 네이션 코리아를 확인하세요. 찰리 푸스 10월에 See you again.
7: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벌써 2부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벌써 끝이라고요. 좋은 노래들 많이 듣고 있었는데 걱정 허돌 마셔요. 3, 4부에서 더 좋은 노래 틀어드릴 테니까요. 딱 기다려주세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의 상태와 파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레싱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로 돌아왔고요. LMFAO의 파리 락 앤썸 듣고 오셨습니다. 9078번님께서 미용실에서 우도환 스타일의 퍼머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원장님이 너무너무 죄송하다며 비용을 저렴하게 받으셨어요. 기분이 좀 메롱스럽네요. 우동원이랑 똑같이 잘 나왔구먼. 신나게 셔플댄스 추게 파티락 앤썸 좀 틀어주세요.

0: 그래서 두 대에서 듣고 싶은 노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두 시의 데이트, 광고 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

0: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리센느의 프리티 걸 듣고 왔고요. 할머니 댁에 가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박윤서 두댕이 1703번님과 12살 딸이 요즘 버스킹 춤 연습 중인 노래라면서 보내주신 42132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 요즘 어린 친구들이 요 노래를 듣는군요. 아, 진짜 너무 부럽다. 난 가수들이 너무 부러워. 이렇게 바로바로 또 역주행이 될 수 있잖아요. 언제 어느 때건. 아, 늘 말씀드리지만 개그는 왜 역주행이 없냐. 아, 이 말씀이옵시다.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이거 누가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이거 챌린지 영상 만들어주면 안 되나? 나 진짜 요즘은 골룸 분장 다들 안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댕이들 중에 금손 두댕이들이 있으시면 한번 만들어주세요. 자, 두댕이들 사연 계속해서 볼게요. 형명희님, 지금 양평 설악에 있는 언니네 가는 중이에요. 저녁에 바베큐 파티 가는데 앞으로 3시간 더 걸릴 예정입니다. 울 사랑 졸지 않게 현아의 신나는 버블팝 틀어주세요. 아이고 세상에나. 아, 근데 또 요렇게 또 가다 보면은 세상에 고기가 또 얼마나 맛있을까. 쫄쫄 굶고 가다가 고기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자, 틀어드릴 거고요. 5393번님,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초청 가수로 바다언니가 왔었어요. 어마나 세상에. 중학교 다닐 때 좋아하던 SES 요정이었는데 지금은 여신이 되었더라고요. 바다언니 에너지 받고 너무 행복한 날이었어요. 바다의 VIP 신청합니다. 아, 바다언니 에너지는 뭐 말해 뭐합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 내로라 하는 그 텐션 업된 사람들 있죠. 아마 김호영 씨도 바다언니 에너지에는 안 될걸. 최고예요 진짜. 제가 아는 에너지 에너자이저 중에 최고입니다. 제가 그때 라디오스타 했을 때 그때 첫 작아졌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 언니를 제가 그때 처음 봤는데 정말 다짜고짜 초면에 제 배에다 대고 Just a feeling 느낀 그대로만 I think about it 정말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 덕분에 진짜 딱콩이가 정말 텐션이 엄청 높아요. 춤도 잘 추고. 자, 형명이님과 5393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현아의 버블팝 그리고 바다의 VIP 쭉 나갑니다.

현아의 버벌팝 그리고 바다의 VIP에 이어서 유피의 바다까지 듣고 왔습니다. 1683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에코델타에 사는 4학년 유하은이에요. 지금 대저 생태공원에 가족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 유피의 바다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한번 프로파일로 한번 돌려볼까요? 자, 유피의 바다라 하면 1997년도에 나온 노래인데 이 노래를 초등학생인 초등학교 4학년 유하은 어린이가 이 노래를 듣고 싶다고 신청을 했다고요. 이거 약간 어머님 이름, 어머님 냄새가 조금 나는데, 제가 의심이 좀 많아가지고 우리 앞으로는 우리 두댕이들

저기 자녀분들 앞세워서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아셨죠? 예. 당당하게 보내세요. 다 읽어드리니까요. 신유나님, 저 이번 주말에 남자친구 가족분들 뵈러 가는데 가족분들이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신대요. 노래방에 가서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추천해 주세요. 아, 저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이문세 선배님 노래밖에 생각 안 나는데, 붉은 노을. 이거는 세대를 아울러서 다 좋아하고 다 분위기 업 시킬 수 있는 노래 아닌가? 그리고 그 노래방 노래 시간 다 끝 무렵에 그 노래 한번 딱 부르면은 딱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그 분위기가 되거든요. 강추하겠습니다. 강추. 자, 그리고 노래 하나 더 추천을 해드리자면 0892번님께서 보내주신 노래입니다. 럼블피쉬의 예감 좋은 날.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을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 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전국 대부분 맑은 하늘이 드러났고요. 현재 서울이 26도까지 기온이 올라있습니다. 오늘은 활동하기 좋겠지만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정체가 깁니다. 군산부터

0: 밀려서 당진에서 행담도 휴게소, 서평택에서 화성 휴게소, 이후로 매송과 일직 구간까지 모두 30km 구간에서 밀리고요. 강원권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진부, 여주에서 이천, 양지터널 북수원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서울 양양선은 인제부터 밀려서 내촌과 서종, 덕수삼태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최지연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1: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2: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광고 날씨 정보에 이어서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 듣고 왔습니다. 1781번님께서 부탁하신 곡이에요. 얼마 전에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괜히 저 혼자 설레더라고요. 아직 결혼식장도 안 잡았는데 벌써 신부 입장곡으로 어떤 노래를 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틀고픈 노래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너무 앞서는 건 아닌가. 아이 그래. 아이 괜히 이상한. 아, 이게 노파심. 노파심에서 그런 거지 뭐. 너무 앞서가면은 실망도 큰 법이니까. 오케이. 알겠어요. 태태태.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날짜 잡히면 요것도 저기 문자로 보내주세요. 후기 문자 보내주세요. 5537번님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아 혹독한 다이어트를 결심하기로 했어요. 신랑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15kg 정도 빼서 늘씬하고 건강해지려고요. 아, 마음 다잡을 수 있게 효리 언니의 미스 코리아 부탁합니다. Because I'm a Miss Korea. 예리가 웃어 제 예쁜 아가씨 무슨 일이 있나요? 아 왜? 난 나름대로 효리 언니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왜 안 똑같다고 하지? 어쨌거나 저쨌거나 마지막 만찬 실컷 하신 것 같으니까 우리 열심히 한번 빼봅시다. 이러다가 또 후뚜루마뚜루 그냥 지나가가지고 에이 뭐 내년 1월 1일에 빼지 뭐 이러지 마시고요. 하지원님 어머 세상에 우리 또 배우 하지원 씨가 또 문자 또 주셨어요.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과거 한번 보러 가지 못했을 방향치인데 오늘 모르는 동네에 놀러와서 산책하다가 길을 잃어서 계획보다 두 배 더 걸었어요. 폰 배터리도 15%밖에 안 남아서 어찌나 마음을 졸였는지 아, 확 지치네요. 한로로의 입춘 듣고 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저도 약간 방향치라서 낯선 곳은 가지도 않는데 언감생심 가지도 않는데 그래도 뭔가 도전을 해보고 싶었나 봅니다. 5537번님 다이어트 꼭 해내시라고 이효리의 미스코리아 들려드리고요. 하지원님의 신청곡 한로로의 입춘도 함께 들려드릴게요.

이효리의 미스 코리아 그리고 한노노의 입춘 듣고 오셨고요. 문자 하나만 더 볼게요. 4084번님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어린이집 쌤 그만두고 간호조무사에 도전해서 합격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48이어서 이력서도 못 내밀어 봤어요. 힝. 너무 슬프네요. 이젠 하고픈 대로 못하는 나이가 옵디다. 이무진의 청춘만화 듣고파요. 청춘이 그리워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것도 간호조무사도 나이 제한이 있나 봅니다. 아니 근데 어린이집 쌤으로 그렇게 누군가를 돌보면서 열심히 사시다가 지금 아 이제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겠다가 간호조무사면 또 누군가를 또 열심히 보살펴 주시는 게 일단은 제 체질에 맞으시나 봅니다. 그러면 2시의 데이트 DJ 안영미 한번 돌봐주세요. 저 한번 이렇게 열심히 돌봐주세요.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DJ로서 우리 너무 나이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자고요. 또 다른 길이 또 열릴 거니까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무진의 청춘 만화 틀어드릴게요.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4: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저희는 끝곡으로 4709번님의 신청곡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예향 남도가 꿈꾸는 문화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술가 너무 좋아서 목포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제 윗세대 명창분들 같이 무대에 서서
0: 남도의 소리가 새로운 세대의 꿈으로 이어지고 사는 곳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립니다. 서로 다른 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2: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술인들만의 의지로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0: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예술도 지역도 다시 살아납니다. 목포 MBC 연중 캠페인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대동길. 오래된 가게와 한옥 골목이 어우러진 북촌의 산책길인데요. 서울 한복판이라는 게 잠시 잊힐 만큼 조용하고 정겨운 동네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안국역 3번 출구에서 나와 개동길로 들어서면 낮은 건물 사이로 작은 가게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참기름집과 분식집 옆에 새로 생긴 카페와 공방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가게도 구경하고 작은 골목도 기웃거리다 보면 어느새 길끝 중앙고등학교 앞에 닿게 된다네요. 참기름집 옆에 카페라니, 거기 앉아 있으면 고소한 냄새가 폴폴 나겠네요.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0월 4일 일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아주 기분 좋은 곡으로 일요일 첫 곡을

0: 계절에는 이렇게 기분 좋은 노래. 아마 지금쯤 다 나가 있어가지고 잘 듣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차에서 지금 어디 이동하시면서 듣는 분들 아마 기분이 아주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날씨 좋은 날 라디오에서 이런 노래가 나오면은 정말 기분이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일요일 오늘 일요일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나, 너 그리고 음악 이거를 다른 어떤 그 스페셜 DJ들은 잘 못 살리더라고요. 좀 빨러 이건 나, 너 그리고 음악은 이 정도 톤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하고 있어서 제가 정통 라디오 나, 너 그리고 음악 오늘 제대로 한번 보여줄 생각입니다. 1333 쓰시는 분이 오늘도 힐링 준비 완료 귀 쫑긋하고 드려요 라고 출첵해 주셨고요. 4658 쓰시는 분 4시만 기다렸어요. 출첵 어디 안 나가시고 일요일인데 그래요. 오늘 이렇게 뭐 일요일이니까 내일 또 출근하셔야 되고 내일 쉬는 날인가? 여러분들 오늘 열심히 또 오늘도 노시는 분들 많을 텐데 나가시면서 많이라도 이렇게 완벽한 하루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4: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덮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국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6: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7: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한올의 쉼 가로 열고 캠핑 가는 길 가로 닫고 들으셨습니다. 요즘에 캠핑 아직도 많이 하시나요? 예전에 그 코로나 시절에는 정말 캠핑 그때 완전히 붐이 됐었죠. 그렇게 고립되게 놀 수 있는 곳이 정말 캠핑장밖에 없었는데 야외에서 실내는 또 못 들어갔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조금 캠핑이 시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캠핑장도 그렇고 애견 캠핑장 같은 데도 강아지들 데리고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오늘도 아마 내일까지 또 쉬는 날이니까 또 캠핑하시는 분들 거기서 이렇게 편안한 음악 들으면서 맛있는 것도 드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캠핑장 같은 데서 이렇게 라디오 틀어놓고 있는 분들 많으니까 아마 지금 캠핑을 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4183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오전엔 식구들 만나고 저녁엔 밥해서 소분하고 냉동

홍보가 냈어요. 일주일이 든든합니다. 이제 완화 들으면서 휴식하렵니다. 아, 또 이렇게 밥도 부지런히 하셔가지고 냉동실에 이렇게 보관하셨군요. 잘하셨어요. 7057 쓰시는 분, 순디, 좀 전에 오래된 전화번호 하나를 지웠습니다. 몇 년째 걸지 못한 번호인데 지우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비네요. 오늘은 그 사람이 유난히 그립습니다. 아, 또 몇 년째 걸지 못한 X의 번호를 또 하나 이제야 떠나보내셨군요. 잘하셨어요. 7057 쓰시는 분. 이렇게 금방금방 지우는 게 어차피 연락 안 할 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렇게 안 지우고 계셨어요? 질척대지 말고 빨리 지우고. 그래요. 그렇게 우리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또 새로운 인연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베란다 프로젝트의 노래, 이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지? 3974 쓰시는 분, 5452 쓰시는 분, 2061 쓰시는 분이 동시에 신청해 주신 베란다 프로젝트. 뭐 저한테 제가 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뜻인가요? 이 노래 듣죠. 베란다 프로젝트의 노래입니다. 괜찮아.

베라다 프로젝트의 괜찮아에 이어서 아이유의 10월 4일까지 두고 들으셨습니다. 바로 노래로 이어드릴게요. 벤폴스5의 박싱 이 노래 듣고 2부 나, 너 그리고 음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고속도로 상행선으로 차량도 많고 사고도 여러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우선 영동고속도로 인천으로 가는 길 2000 구간 사고 나면서 정체가 심해졌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진천터널에서도 사고입니다. 소형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사고 여파로 2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중부내륙지선 대구방향 유천 하이패스 구간에서도 사고입니다. 4차로에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으로 정체가 길어졌는데요. 당진에서 서평택까지 19km 구간이 정체고 이후로도 발안, 용담터널, 일직 구간에서 어렵습니다. 최주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나, 너, 그리고 음악. 일요일 이 시간에는 조순디, 너,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음악. 이 셋이면은 충분하다. 다른 건 필요 없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음악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첫 곡. 이 곡도 제목이 A Perfect Day, 완벽한 하루예요. 김태경님이 신청해 주신 깔라브루니의 Perfect Day 들으셨습니다. 이 완벽한 하루라는 어떤 제목 참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노래를 만들었지만 참 제목으로 쓰기 참 좋은 그런 단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경님이 이 평온한 일상이 너무나 완벽해요. 순디, 제게 바유 하나만 줬다. 투척해주세요. 바나나 우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제가 뭐 그러시면서 깔라브루니의 퍼펙트데이 신청해 주셨어요. 바나나 우유가 먹고 싶으신가요? 좋아요. 일요일 아주 목욕하고 먹으면 참 좋은데 바나나 우유 쿠폰 제가 김태경님께 특별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은 노래를 또 이렇게 신청해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나, 너, 그리고 음악을 하니까 참 제가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들도 아직도 이렇게 좋은 노래를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노래가 너무 좋아요. 일요일에 참 어울리는 노래를 잘 신청해 주셨습니다. 또 좋은 노래 하나 신청해 주신 윤나연 씨. 아, 정말 감사드리면서 윤나연 씨의 신청곡 존박의 꿈처럼 같이 듣겠습니다.

존박의 꿈처럼에 이어서 이승환의 화양연화까지 두고 들으셨습니다. 이 화양연화는 5001 쓰시는 분이 시청해 주셨어요. 저는 항상 사연을 보내는데 안 읽어주시네요. 아직도 이런 문자를 보내시는 분이 많군요. 제발 한 번만 읽어주시면 안 되나요? 하라고 하시면서 이승환의 화양연화 듣고 싶어요. 나른한 오후 더 늘어지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 노래는 맞아요. 좀 이렇게 좀 쫙 늘어지는 그런 기분이 있어요. 아주 오랜만에 저도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잘 들었고요. 0850 쓰시는 분이 요즘 제가 꽂혀있는 노래 함께 듣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아미블루의 Trees for the Woods. 이 곡 저도 제 아내랑 꽂혀있는 노래인데 이 곡을 또 신청을 해주셨군요. 자, 이 곡 함께 듣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제철식 대리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3: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4: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5: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2: 섬세한 시선이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일요일의 코너 나, 너 그리고 음악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곡으로는 1129 쓰시는 분이 시청해 주신 비욘세의 헤일로 들어드리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는 말에서 만큼은

0: 암말과 띄어섰습니다. 노력한 띄고 만큼으로 쓰는 이유는 이때 쓰인 만큼이 의존명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집을 대궐 만큼 크게 지었다는 말에서 만큼은 암말과 붙여서 씁니다. 만큼이 여기서는 의존명사가 아니라 체언 뒤에 붙는 조사이기 때문인데요. 만큼을 언제 붙이고 언제 띄었을지 잘 기억해야겠죠.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에는 한 세대의 화재가 이웃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평소 우리 집 소방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한데요. 소화기가 있는지, 감지기와 가스 누설 경보기는 정상인지, 스프링클러 헤드 주변을 물건으로 막아두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주세요. 완강기가 설치된 세대라면 위치와 사용 방법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아야 하는데요. 화재가 난 뒤에 확인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우리 집 소방시설, 평소 한 번의 점검이 가족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화재 예방 꼭 지켜주세요. MBC 재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의 장순입니다. 3부가 시작됐습니다. 나, 너, 그리고 음악. 3부 첫 곡은 4570 쓰시는 분이 시청해 주신 맥스 피처링 크로미오의 체크리스트 들으셨어요. 아주 신나는 곡을 신청을 해주셨네요. 육아 중인 남매 쌍둥이 엄마예요. 아기들이 조용히 잠든 기분 좋은 오후입니다. 맥스의 체크리스트 신청해요. 아기들이 깨지 않았을까요? 이 노래를 조용히 듣고 계시거나 아마 이어폰을 끼고 들으셨겠죠. 그래요. 아기들이 잠들었을 때는 이런 노래는 좀 금물이죠. 다른 조용한 노래들 많았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그래도 덕분에 아주 3부를 활기차게 아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나, 너, 그리고 음악 이어가겠습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1: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3: 새로운 주거 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1: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아니,

0: 코끼리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com.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0: 1544-7575
1: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정말 너무너무 많은 뮤지션들이 이 곡을 리메이크를 했는데 정말 다양해요. 어떻게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한 곡을 가지고 다양하게 리메이크를 하는지 모르겠고 정말 원곡이 좋으면 어떻게 만들어도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대표적인 곡이죠. 이 곡은 박민수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요즘처럼 날 선선할 땐 제주도에 가고 싶어요. 식도 못 올리고 신혼여행으로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갈 때부터 올 때까지 비가 엄청 쏟아져서 아무 구경도 못하고 왔거든요. 맑고 푸른 바다와 하늘 구경하고 싶어요. 제주도 다시 한번 가보고 싶네요 라고 하시면서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 신청해 주셨습니다. 근데 뭐 요즘에는 사실 제주도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죠. 뭐 물론 뭐 비행기 예약하고 뭐 렌트카도 해야 되고 뭐 이래서 복잡하긴 하지만 한번 쓱 요즘에 진짜 날씨가 좋을 텐데 한번 쓱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박민수님 가서 또 이 노래 들으면은 이렇게 약간 렌트도 간 김에 오픈카 같은 거 렌트해가지고 이런 노래 크게 틀어놓고 다니면 참 기분은 참 좋을 거예요. 네.

잘 들었습니다. 3803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인데 오늘도 일하는 중입니다. 장사는 해야 하니 열긴 했는데 가게가 썰렁하네요. 순디가 종종 틀어주기도 했던 가장 좋아하는 노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김트리오의 그대여 안녕히 신청합니다. 오, 이 노래를 아주 좋아하시는군요. 이 노래를 제가 종종 틀었나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어디서 듣고 딴 데서 듣고 지금 여기다가 이거 복부 타신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그래요. 아니 뭐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김트리오 그대 안녕이 이고 오늘 틀어드릴 테니까 이제부터는 순디가 틀어주었던 가장 좋아하는 노래라고 또 다음에 또 한 번 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곡 김트리오의 그대여 안녕이 같이

3803 쓰시는 분은 여러 번 틀어줬다고 종종 틀어줬다고 했지만 오늘 처음 나가는 김트리오의 그대여 안녕이. 아, 너무 좋네요. 네. 이 곡에 이어서 이유진 님이 가을이라 그런지 요즘 이소라님 노래가 고파진다고 하시면서 너의 얼굴 다 잊을게. 이소라 누님이 얼마 전에 새로 낸 곡이죠. 이 곡까지 신청을 해주셔서 같이 들었습니다. 고아라 님이 보내주셨어요. 엄마 아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에 그러면 이름이라도 좀 다시 고아라님인 줄 알았잖아요. 엄마 아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축구대회 나갔는데 재밌고 다치지 않게 그리고 좋은 결과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Boys Like Girls의 The Great Escape 신청해 주셨어요. 이 곡 같이 듣겠습니다.

Boys Like Girls의 The Great Escape 들으셨습니다. 오늘 나, 너 그리고 음악의 마지막 곡은 9629 쓰시는 분이 시청해 주신 스눕독의 Bowling 틀어드리고 저는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어제만큼은 아니더라도 오늘도 고속도로 정체가 꽤나 심합니다. 상행선으로 차량이 몰려 있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42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특히 당진에서 화성휴게소 사이가 어렵고 경부선은 서울 방향 옥산에서 청주휴게소 또 안성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데요. 안성 분기점에서는 사고입니다.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구간 정체 심해졌습니다.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안휴게소에서 정안나들목까지 10km 구간에서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는 두 건의 사고 있습니다. 인천 방향 진부 부근 또 이천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대관령에서 진부, 평창에서 둔내, 여주에서 이천 사이 어렵습니다. 최수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0월 4일, 오늘은 천사데이입니다. 천사하면 카톨릭의 새 대천사 미카엘과 라파엘, 가브리엘이 떠오르실 텐데요. 이 새 천사는 각각 맡은 역할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라파엘, 가브리엘, 미카엘 중 하나님의 메신저는 가브리엘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와, 정말. 문제 시작. 10월 4일 오늘은 천사데이라고 하는 것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제가 이제 카톨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아나요?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누군지.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그래요. 이 중에 제일 이름이 긴 가브리엘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 이름이 길잖아요. 근데 미카엘도 왠지 정이 가네요. 라파엘은 조금 낯설어요, 이름이. 근데 가브리엘, 마치 가브리살 생각도 나고, 뭔가 가브리엘 굉장히 발음이 아주 찰져요. 가브리엘 아주 좋습니다. 정재용 씨가 가브리엘이라는 어떤 세례명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가브리엘이라고 콕 집어서 이렇게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오늘 일요일이고 하니 그냥 오로 그냥 가버리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상순 퀴즈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으로 그날의 그 분위기에 맞춰서 그냥 찍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상순 퀴즈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라파엘, 가브리엘, 미카엘 중 하나님의 메신저는 가브리엘이다. O, X.

상승 퀴즈에 이어서 지민 피처링 제이크 머니롱 찰리푸스가 함께 부른 엔젤 파트 2 들으셨습니다. 오늘 또 하느님의 메신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이런 제목의 노래를 들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정말 그 우리 진지 작가가 검색을 해보니까 정재영 씨의 세례명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네요. 너무하네요. 하느님의 메신저라는 뜻으로 전혀 뭔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못할 것 같은 우리 정재영 씨의 가브리엘. 그렇지만 오늘 저는 오늘 오 맞으면은 그냥 좋을 것 같고요.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재영을 또 탓해야겠죠 우리가. 자, 오늘 정답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오입니다. 야, 정재영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새 대천사 중 하나님의 메신저는 가브리엘이 맞습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와 말씀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심부름꾼인데요. 성모 마리아에게 예수의 탄생을 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편 미카엘은 천상 군대의 지휘자로 사탄에 맞서 싸우며 인간을 보호하는 전사로 묘사되고요. 마지막으로 라파엘은 인간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돌보는 치유의 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정답 맞추신 다섯 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노래 듣죠? 이정의 노래입니다. 내일 해.

이정의 내일 해에 이어서 랄라 스윗의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까지 두고 들으셨습니다. 바로 이금서님이 신청해 주신 곡으로 이어드릴게요. 넷킹콜의 노래입니다. L-O-V-E.

0: 건강한 산,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8. 관절 복음 1522-58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오늘 마칠 시간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고고하게 파라다이스 들려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범희, 그리고 저는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1급자동차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아직 10억 년. 이란 SF 소설에 끊임없이 방해 공작에 시달리는 학자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를 하고 음식 배달기사가 찾아오고 또 전화가 오고 집 앞에서 공사를 하고 아내가 여고 동창생을 보내고 아래층 이웃이 찾아와 술자리가 벌어지고 잠시도 집중할 틈이 없는 학자입니다. 세상을 바꿀 정도의 실력을 가진 학자가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혁명적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머피의 법칙인지 자꾸만 이상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알아? 네가 먼 미래의 우주의 구성을 파괴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서 우주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라고. 향상성을 가진 우주의 방해 공작이라고.

미세하나마 우주의 방해 공작 탓도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아니 뭐 그래야 스스로를 위로하며 재도전할 의욕을 북돋을 수 있으니까요. 자, 10월 4일 일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네, 위안아, 디스터비아 들었습니다. 자, 일요일 오후에 배철수의 음악 캠프 듣는데 뭐 방해하는 것들은 없죠? 예. 아니, 아, 있어도 할 수 없죠. 방해 공작을 이겨내고 아, 들어야죠.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첫 곡으로 위안아의 디스터비아 들었고요. 광고 듣겠습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찰리 푸스 Whatever's Clever World Tour.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스타 찰리 푸스의 첫 스타디움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7시 고향종합운동장에서 찰리 푸스의 수많은 히트곡과 환상적인 무대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라이브 네이션 코리아를 확인하세요. 찰리 푸스 10월에 See you again!

네, 존 웨이트 미싱 유 들었습니다. 이용신 씨가 청해 주셨네요. 아, 확실히 야, 이게 계절이라는 게 참 10월이 되니까 온도가 확 내려갔죠. 예,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이런 음악들이 어울리잖아요. 존 웨이트 미싱 유. 예. 아, 묘하게 어울려요. 예. 자, 홍경아 씨가 며칠 전부터 계속 머릿속을 맴돌던 멜로디가 있었는데 아, 노래 제목 생각 안 나다가 조금 전에 떠올랐습니다. 아, 아, 이 노래예요? 오, 이영덕 씨도 청해 주셨네요. 자, 폴 영, Every Time You Go Away.

슈퍼트램프의 Goodbye Stranger. 8289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대구 근처에 계신 모양이죠? 대구 간송미술관에 다녀왔다고. 네. 자, 앞에 들으신 음악은 폴 영의 Every Time You Go Away. 네. 7326번으로 이분은 제천에 계시네. 제천. 네. Let's Talk About Love. 네. 사랑에 대해서 뭐 얘기하기에는 봄이 낫지 않나, 가을보다는? 제 생각입니다. 네. 7326번, 셀린 디온, Let's Talk About Love.

0: 예향 남도가 꿈꾸는 문화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술가 너무 좋아서 목포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저희 윗세대 명창분들 같이 무대에 서서
0: 남도의 소리가 새로운 세대의 꿈으로 이어지고 사는 곳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립니다. 서로 다른 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2: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술인들만의 의지로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0: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예술도 지역도 다시 살아납니다. 목포 MBC 연중 캠페인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주말 동안 맑고 선선해서 활동하기 좋았습니다. 다만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하늘이 흐려지면서 가을 비가 내리겠는데요.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권에 최대 3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고속도로는 상행선으로 차량이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당진에서 화성휴게소 사이 30km 구간이 넘게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은 평창에서 둔내터널, 새말, 여주에서 이천 구간 정체 심합니다. 서울 양양선 화촌 2터널에서 동산 2터널, 설악에서 화도 구간이 어렵고 이후로도 덕수산패에서 강일까지 정체가 이어집니다. 최수연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가을이면 또 한 번씩 찾아주시는 곡이죠. 예. 네, 에드가 윈터 그룹의 어텀 들었습니다. 5724번 또 2407번 고맙습니다. 김동현 씨. 예. 아, 축구 좋아하시는군요. 예. 자, 그래서 이 음악 신청하신 거예요? 퀸의 We Are The Champions. 1783번으로도 청해 주셨고요. 자, 앞에 We Will Rock You는 보너스로 보내드립니다. 예. Queen, We Will Rock You, We Are The Champions.

waving your banner all over the place. We

시카고의 노래 Hard to say I'm sorry. 자, 뒤에 붙어있는 곡은 Getaway라는 곡입니다. 0220번으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마산에 있네요. 오. 자, 앞에 들으신 음악은 Queen의 We Will Rock You, We Are The Champions. 자, 이번에는 와, 이거 가을에 들으면 이건 진짜 예술인데. 예. 로드 맥퀸이라고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 벌써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세상 떠나셨어요. 로드 맥퀸. Long, long time. 육미영 씨고 맞습니다.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잡나.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5652번. 예. 오, 야, 제주에 계시네. 예. 그리고 1220.

홍보원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M83 featuring My Lan. 기타는 스티브 바이가 연주했습니다. Go 들으면서 1, 2부 마칩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수목장에서 바다장까지 요즘 우리나라에도 장례 문화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런던의 템즈강변을 걷다 보면 등판에 이름이 새겨진 벤치들을 만난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구를 기리기 위해 기증한 것들인데요. 너무나 사랑했던 우리 어머니를 기억하며 아버지의 아름다운 삶이 이곳에서 영원하기를, 템즈강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내 친구를 위하여, 이런 문구 아래 고인의 이름과 생물 연도가 적혀 있죠. 소중한 사람을 아름답게 간직하는 방법, 또 어떤 게 있을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 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아티스트 미니 스페셜. 자, 매주 일요일 3, 4부 썬데이 스페셜. 오늘은 찰리 푸스의 아티스트 미니 스페셜로 꾸며드립니다. 자, 10월 11일 일요일 7시에 고향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찰리 푸스의 내한 공연이 있습니다. 자, 찰리 푸스의 멋진 음악들 함께합니다. 2015년 아마 찰리 푸스의 첫 곡이죠. 메간 트레이너가 피처링한 마빈 게이로 출발합니다.

0: 네, 찰리 푸스, 메간 트레이너, 네, 마빈 게이 들었습니다. 자, 아티스트 미니 스페셜 찰리 푸스. 광고 뒤에 이 음악은 뭐 아직도 정말 많이 찾는 곡이죠. 예, One Call Away. 광고 뒤에 듣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4: 듀블의 글라이딩이라는 노래를 신청하셨는데 꼭 패러글라이딩에 올해는 도전하겠다고. 그 보트에다가 매달아서 낙하산 타고 가는 것, 그건 뭐라 그러죠? 했다가 저 이 세상과 하직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 그 또 보트 운전하시는 분이 약간 무중력 체험처럼 중간에 살짝 보트를 세워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그냥 오싹.
5: 어울리지 않는 스포츠를 은근히 많이 해본 DJ, 매일 아침 9시.
4: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One Call Away 들었습니다. 2015년 히트곡. 자, 찰리 푸스 1991년생이에요. 야, 어려서부터 4살부터 피아노를 배웠다고 그래요? 10살 때부터는 재즈를 공부했고요. 야, 6학년 때 자신이 직접 녹음하고 제작한 앨범 Very Charlie Christmas라는 크리스마스 앨범을 집집마다 방문 판매해가지고 600달러의 수익을 예, 올렸다고 합니다. 이거 뭐 집집마다 돌면서 옆집 애가 왔으니까 그냥 사주는 예, 그런 어쨌든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 어린 나이에 2010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재즈 피아노도 전공했고 뭐 클래식을 부전공했다고 그래요. 2013년에 버클리 음대를 졸업합니다. 대학에서는 음악 제작 및 엔지니어링을 전공했다고 그래요. 이후에 유튜브에 커버곡을 올리면서 주목받기 시작을 했고요. 2015년에 애틀란틱 레코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메간 트레이너가 피처링한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마빈 게이가 히트가 되죠. 지금까지 총 4장의 정규 앨범을 냈고요. 2016년에 첫 내한 공연. 당시 그 한국 관객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잊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2018년에 두 번째 내한 공연. 뭐 이틀 동안 했는데 매진됐고요. 2023년에 케이스퍼돔에서 3일간 4만 5천 명의 관객이 와. 또 2024년 고척 스카이돔에서 개최한 이틀간의 공연 5만 명. 엄청난 거죠. 자,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찰리 푸스의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10월 11일 일요일에 고향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자, 2016년 히트곡입니다. 셀레나 고메즈와 함께한 We Don't Talk Anymore. 그리고 지금 배경음악으로 듣고 계신 Attention. 이거는 예, 지금 듣고 계신 건 다비드 게타가 리믹스한 버전이고요. 자, 두 곡 듣겠습니다. 먼저 셀레나 고메즈와 함께한 We Don't Talk Anymore.

찰리 푸스의 히트곡 두 곡을 들었습니다. 셀레나 고메즈와 함께한 We Don't Talk Anymore 그리고 Attention. 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매주 일요일 3, 4부 선데이 스페셜. 오늘은 찰리 푸스의 아티스트 미니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자, 2017년 히트곡 How Long 그리고 켈라니에가 피처링한 Done For Me 또 이렇게 두 곡 듣겠습니다. 자, 먼저 How Long

네, 찰리 푸스의 히트곡 두 곡 들었습니다. How Long 그리고 캐글라니가 피처링한 Done For Me 이렇게 두 곡입니다. 하마튼 우리가 찰리 푸스를 못 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두 살 때 개한테 물렸는데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대요. 와우. 예. 그래서 아직도 오른쪽 눈썹에 흉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예. 아버지는 뭐 건설업도 하시고 부동산 중개인도 하셨는데 어머니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뭐 광고 음악도 작곡도 하셨고 음악 교사로. 네. 자, 찰리 푸스. 찰리 푸스의 사실 차트에서의 가장 큰 히트곡은 위스 칼리파의 음악에 피처링한 See You Again입니다. Furious 7, 분노의 질주 7편의 삽입곡. 자, See You Again 들을 건데, 와, 이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광고 뒤에 처음부터 다시 들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7: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내일까지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에 고속도로 정체가 쉬 줄지 않는데요. 서울 양양선은 화촌 2터널에서 동산 2터널, 설악에서 화도 구간 여전히 어렵고요. 영동고속도로 평창에서 둔내터널, 새마을, 여주에서 이천, 또다시 덕평에서 양지터널까지 모두 37km 구간에서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에는 사고입니다. 서울 방향 포승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정체는 당진부터 화성휴게소 사이 31km 구간에서 쭉 밀립니다.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안휴게소에서 정안나대목, 남천안 나대목에서 각각 정체고요. 경부선 서울 방향 남청주 구간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최수연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싱글 차트 1위까지 올랐죠. 예, Furious 7 사운드트랙 예, 분노의 질주 7편 예, With Khalifa featuring Charlie Puth See You Again 들었습니다. 자, 아티스트 미니 스페셜 찰리 푸스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8년 아 2018년 아니군요. 예. 2022년이 투어 라이트 스위치 그리고 이 곡도 꽤 많이 신청이 됐었는데 데스 힐러리어스 자 이렇게 두고 듣겠습니다. 먼저 라이트 스위치

네, 찰리 푸스의 히트곡 계속 듣고 계십니다. 찰리 푸스 공연은 히트곡이 많아서 정말 지루할 틈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라이트 스위치 그리고 데스 힐러리어스 두 곡을 들었습니다. 자, 이 앨범에 또 우리에게는 뭐 예, BTS의 정국이 참여한 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찾아주셨죠. 갑자기 이번 공연에도 정국이 나오나? 바빠가지고 예, 시간 되면 나오면 좋은데 깜짝. Left and Right 정국과 함께한 노래 그리고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이렇게 두 곡을 듣겠습니다. 먼저 Left and Right.

좋은 노래들이죠. 예. 정국과 함께한 Left and Right 그리고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0: 반갑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썬데이 스페셜 매주 일요일 3, 4부. 네. 오늘은 곧 고향종합운동장에서 내한공연을 하는 찰리 푸스의 아티스트 미니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I was born by the river.
5: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6: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5: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아티스트 미니 스페셜 찰리 푸스 편 함께했습니다. 자, 끝곡으로 가장 최근에 나온 음반이죠. 예, Whatever's Clever. 이 앨범에 있는 코코 존스가 피처링한 Sideways. 자, 이 음악 들으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수호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준환입니다. 전 이루고 싶은 일이 생기면 친구들에게 떠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처음 연기를 시작했을 때도 난 배우가 될 거야 라고 꽤나 떠들고 다녔죠. 누군가가 보기에는 섣부른 포부처럼 들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내 입으로 꿈을 내뱉는 순간 어쩌면 그건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말 한마디가 망설이고만 있던 나를 움직이는 용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3: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MBC 생활정보. 생활 속 전기 화재를 예방하려면 콘센트 사용부터 살펴봐야 하죠. 하나의 멀티탭에 소비 전력이 높은 제품을 여러 개 연결하면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 히터나 전열기구처럼 전력 사용량이 큰 제품은 가능하면 벽면 콘센트에 직접 연결하고 전격 용량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청소하고 플러그가 헐겁거나 변색되고 뜨거워졌다면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장기간 외출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처럼 꺼주세요. 문화발식 사용 줄이시고 전격 용량 꼭 확인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달 15일 서울 올림픽 공원 안에 새로운 박물관이 문을 엽니다.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립 스포츠 박물관인데요. 광복 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계에 알린 마라톤 서윤복 선수의 우승 메달부터 박지성 선수가 유럽 무대에서 사용한 축구 용품, 88 올림픽 개막식 가운데 사용된 굴렁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아시아 최초 봅슬레이 은메달을 딴 국가대표팀의 썰매까지 한 데 모여 있대요. 다만 아직은 스포츠 용품을 유물로 바라보는 인식이 부족해서 수집에 어려움도 겪는다는데요. 모쪼록 영광의 기억을 뒷받침할 기록들이 후대까지 잘 보존되면 좋겠네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10월 4일 일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였습니다. 오프닝에서요. 10월 15일에 문 여는 국립스포츠박물관 소개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체육 역사를 기록하고 후세에 전승하기 위해서 마련된 공간이래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운동용품, 기념물, 영상물, 문서까지 기증자 혹은 매도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생기면요. 또 희한하게 여기저기서 내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었다 하면서 나타나는 분들이 반드시 계시더라고요. 뭔가를 수집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수집욕이 좀 있는 편인데 그건 어떤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은 욕구와 다 있대요. 그래서 아마 스포츠를 이야기로서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또 이곳에 많은 것들을 또 기증해 주시고 하면서 후대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스포츠 역사가 이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한국에 이런 기록들이 어떻게 당연히 나오지 싶은 일들이 뭐 종목을 가리지 않고 어떤 종목은 그래도 힘들 거야 했던 거 없이 진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그게 참 다 신기한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별밤 3, 4부에서는 미술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작품들 정우철 도슨트의 설명과 함께 만나볼 거고요. 그림이 빛나는 밤이죠. 이따 9시부터입니다. 별밤에 하고 싶은 얘기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0: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안드레아 보첼리, 데이빗 게타, 이제 그리고 맥건 디 스텔리언까지 함께한 DNA 듣고 왔습니다. 이정민님,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공부해야 하는데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했네요. 대신 부모님이랑 강원도 고성에 있는 송지호 해수욕장에 갔다 왔어요. 가서 엄마 아빠 사진이랑 바다 사진 100만 장 찍고 강릉 와서 막국수에 만두 먹고 집으로 왔답니다. 여름에 타야 했던 살을 이제 태운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행복한 날 보내셨네요. 그리고 가을 햇살이 훨씬 심하게 탔죠. 여름에 안 타다가도 저도 봄, 가을에 방심했다가 확 타더라고요. 그나저나 송지호 해수욕장은 개인 소유 해수욕장일까요? 호수 이름인가요? 아, 무슨 호구나. 영락 없는 사람 이름 아닙니까? 송지호라는 이름 가진 분들이 가서 사실 여기가 내 사유지라고 얘기해도 근데 뭐 내가 욕심이 없어서 그냥 공공개방을 쓰고 있어 이런 너스레를 떨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저는 처음 들어보는 해수욕장입니다. 2139님 대장부엉 저는 혼자 살아서 그런지 꼭 사람 말소리가 들려야 안심이 되더라고요. 원래는 집에 옛날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틀어놓고 냈는데 화면이 눈에 안 좋을 것 같아서 라디오로 갈아탄 지 좀 됐답니다. 이제야 인사드립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1139님. 저도 좀 혼자 잘 일이 있을 때는 작은 소리가 있어야지만 안심이 되고 근데 불빛에는 좀 민감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TV를 틀어놓는 날에는 좀 뭐 등 돌리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아 그러고 보니 라디오가 이런 분들한테는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고 있죠. 오랜 시간 동안 앞으로도 좀 적적한 시간에 제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5436님 저녁에 뭐 해먹을까 고민하는 게 1인 주부 부엉입니다. 요즘은 가끔 AI한테 레시피 물어봐요.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요즘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좋아서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거 모르겠어요. 내가 전업주부고 이거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는 소리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AI한테 쫙 말을 해주고 일주일 동안 내 뭐 요리할 거 짜줘 하면은 기가 막히게 짜줄 것 같거든요. 제가 화장품으로 좀 그렇게 써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넣고 피부 상태 이런데 뭐 바르면 좋아 하면은 그걸 장기 기억하고 있다가 알려줘요. 이거 주부 부엉이들 AI를 통해서 메뉴 고민을 좀 덜 수도 있지 않을까요?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승기의 너의 곁에 내가

이승기의 너의 곁에 내가, 이어서 희네 찬바람이 불면 듣고 왔습니다. 김현우님, 친구가 분명 만나자고 했는데 날짜 확정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구나 싶었는데 예전 번호로 연락했다네요. 그 번호 안 쓴 지 6년이 넘었는데 다른 지인도 같이 봐야 했는데 결국 흐지부지 됐어요. 허전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현우님, 한번 먼저 연락해보시지. 아쉬워라. 요새 톡이나 다른 수단으로 연락을 많이 하게

되면서 번호가 바뀐 걸 몰라서 막상 전화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번호가 바뀌어 있어서 당황한 적이 저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뭐 SNS나 이런 건 계속 유지하니까 모르고 있다가 전화로 연락을 요새 잘 안 하잖아요. 저도 그런 당황한 기억이 좀 있었는데 요거는 다음에는 현우님이 한 번 더 리마인드 연락을 해보는 걸로. 그리고 요 만남은 다시 한번 현우님이 요번 기회에 그래 내가 먼저 얘기하지 뭐 하는 마음으로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108님 다음 주에 친구 결혼식 가는데 입을 옷이 없어서 이 밤에 쇼핑 중입니다. 요즘은 밖에서 직접 입어보고 사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바쁘기도 하고 혼자 쇼핑하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인터넷 쇼핑이 편하긴 하잖아요. 혹시나 받아보고 안 맞거나 마음에 안 들면 교환하는 건 번거롭긴 하지만요. 맞죠. 사실 저도 입어보고 사는 거를 굉장히 귀찮아하는 스타일이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찾는 몇몇 인터넷 그 상점이 있고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이즈를 사면 무조건 잘 맞는다라는 데가 있으면은 무조건 즐겨찾기를 해놓고 거기서 편하게 사는 게 속 편하긴 하죠. 근데 진짜 저는 이 교환하는 것은 온라인도 번거롭고 오프라인도 번거롭기는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은주님, 아르바이트하러 갔더니 주문이 엄청 들어왔더라고요. 답례품으로 호두 전과랑 그래놀라를 포장하고 있거든요. 명절 답례보다 아기들 돌 답례품이 더 많은 거 보니 가을 둥이들이 많은가 봐요. 브라운 아이즈에 벌써 1년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최근 들어서 다시 좀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다라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요. 돌잔치도 한동안 없어졌다가 여기저기에서 돌잔치, 백일잔치, 백일잔치는 좀 가족끼리 하는 것 같습니다만 다시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더 많은 돌잔치들이 열리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서울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돼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경기 강원 북부에 최대 30mm, 서울과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빗길이 수도권과 서울 지역은 사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 방향 김포 구간 사고 여파로 3km 구간 정체고요. 서울 양양선은 서울 방향 동홍천에서 동산 2터널, 또다시 설악에서 파도까지 16km 구간 밀립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정체가 아직 깁니다. 군산 휴게소, 당진에서 서평택, 발안에서 화성 휴게소, 또 일찍에서 금천까지 어렵고요. 경부선 서울 방향 신탄진에서 주감 휴게소까지 밀립니다. 최주연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베이비페이스의 Fire and Rain 들으면서 일요일 별밤 2부 시작했습니다. 신유영님께서 건강검진 때 대장, 위 내시경 해야 해서 식단 2일 차입니다. 먹고 싶은 건 많은데 먹지 말라고 하니 지금 이 시간이 고통스러워요. 대장부원 건강검진 하셨나요? 숙제가 빨리 지나가길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그래도 따박따박 해줘야죠. 저는 올 초에 했기 때문에 2년 주기로 받아도 될 것 같아서 내년, 내후년에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인생 첫 대장 내시경도 받아보고 좀 뿌듯했었습니다. 5508님, 대장부엉이 가끔 별밤 인별그램에 올리는 그림 보는데 너무 신기해요. 그림만 봐도 생동감이 막 느껴짐. 비결이 뭔지 궁금해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낙서하는 걸 좋아했고 낙서의 목적은 주로 친구들한테 편지 보내면서 선생님들 놀리는 거 또는 친구들 놀리는 거를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서 편지에 담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 버릇이 이어져서 저는 엉망으로 지금도 뭐 엉망체이지만 그림체가 좋아해주는 분들이 많은 게 더 신기하더라고요. 비결이랄 것까지 그러기에는 좀 쑥스럽습니다. 7353님, 대장부엉 저는 중학교 3학년인데요. 엄마랑 아빠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요. 대학 가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고. 지금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세요. 이거 진짠가요? 그건 거의 한 85%의 진실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7353님이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거 계속 달라질 거거든요. 근데 그 선택지를 넓혀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좀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지고요.

무엇보다 어릴 때 공부를 하는 게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더라도 그 내가 버티고 앉아서 무언가 원치 않는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시간, 그걸 통해서 길러지는 어떤 내성들이 있어요. 그게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너무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건 진짜 있어야지만 하고 싶은 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말을 좀 믿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3143님, 짝사랑을 끝내는 법은 고백하거나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저는 용기가 없어서 그런지 둘다 엄두가 안 나요. 대장부형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려고 처음 사연 남깁니다. 이거는요, 상황에 따라 너무 달라요. 사실 고백할 때 제일 이상적인 건, 아, 저 사람도 날 좋아하는 게 거의 느낌적으로 60% 이상이다 싶을 때 하는 게 맞기는 해요. 고백을 했을 때그 사람과 약간 어색해지는 걸난 감수하더라도 이 짝사랑의 이야기를 끝내겠어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거절당하는 거 하나도 이상하거나 창피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포기를 하겠다 하면 그거는 결심을 하려고 하면 괜히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페이드아웃 될 거거든요. 사실 제가 딱 하나 짚어서 골라드리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우리 3143님의 마음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고민 한번 깊게 해보십시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이어서 초승의 호수 듣고 왔습니다. 박창렬님, 용인에 살고 있는 49살입니다. 원래 사는 곳은 제주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바다를 가지고 있는 김녕이라는 곳인데요. 50살이 되기 전에 제2의 직업을 갖기 위해 올 7월에 홀로 올라와서 마을버스를 3개월가량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버스기사 초보자를 써주는 곳이 없거든요. 제주에는 아내와 고양이 4마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1년 조금 넘게 경력을 쌓고 내려가려는데 아내가 너무 보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지금 홀로 고양이들과 제주 집에서 방송을 듣고 있을 아내와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합니다. 이소라의 트랙 11. 가사가 딱 저희 부부거든요. 너무 낭만적인 사연 아닙니까? 고양이와 아내를 그리워하며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 노래 가사 중에 이 별을 만난 건 나에겐 행운이었죠. 이 마음이 창렬님이 이 부분 따라 부르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소라의 트랙.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식 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

0: 롯데월드에서 만나요.
1: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일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마무리하면서 더 월터스의 I love you so 듣고요. 3부에서 정우철 도슨트님 모셔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의 상태와 파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레싱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0: 무안군 의회, 목포 무안 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페리, 호롬방 제과점, MC 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 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 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분당.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1: 대리.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정호철 도슨트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도슨트님 참 바쁘시지만 그 추석 때는 네. 좀 쉬셨죠?
1: 네, 푹 쉬다 왔습니다.
0: 그리고 좀 가족들 행사나 만남 이런 자리는 혹시?
1: 네, 큰 집에 가서 또 다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하고 왔죠.
0: 도슨트님은 좀 용돈 줄 조카들 많이 있는 편인가요?
1: 좀 인기 있는 편인 것 같아요.
0: 좀 뿌리시나요? 네.
1: 저는 잘 안 뿌립니다. 좀 더 이따 주고 싶어요.
0: 맞아요. 너무 일찍부터. 그리고 돈을 받고 신나할 나이가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너무 애기 때는 아닌 것 같고.
1: 근데 대신에 그 이제 같이 마트나 편의점에 가서 너네 먹고 싶은 대로 사라.
0: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직접적이죠.
1: 네, 그래서 과자나 아이스크림 같은 거.
0: 도슨트님은 가족들이랑 모이면은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뭐 일하는 특성 때문에 말고 연예계 소식을 물어본다든지 뭐 친구들도 그렇고 그런 걸 자꾸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네. 도슨트님은 좀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 모였을 때 직업적인 궁금한 질문 뭐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1: 아주 웃긴 질문이 떠올랐는데 얘기 드리니까 제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 직업적으로 이렇게 방송도 하고 라디오도 하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김이나 작사가 어떠냐고. 정말 정말로 어제도
0: 어떠냐는 건 뭘까?
1: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면 어때? 이게 되게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정말로 정말 많이 물어봐요.
0: 그래요?
1: 제가 어제도 피하다. 지인이 너무 팬이라고 그래서 막 별 얘기 다 해요. 그래서 그랬고 이제 대장봉이랑 또 두 번째가 이제 요즘에 또 딘딘 씨.
0: 딘딘 씨랑 뭐 하셨구나.
1: 좋다고 말. 그 두 가지 질문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제가.
0: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제가 안 만나본 연예인이든 아니든. 근데 저는 그래도 대체로 만나본 편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누구 실제로 어떠냐. 그게 되게 궁금하긴 뭐 저였어도 어릴 때 궁금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되게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그냥 뭐 좋다 얘기하고 막 이렇게
0: 굉장히
1: 그게
0: 좋은 얘기를 막 지연해서라도 좀 해주세요.
1: 저는 뭐. 뭐 안 지원해도 충분히 좋은 얘기 맞습니다. 뭐 저는
0: 좋은 여론 좀 형성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듣고 계시는 가족분들 계시다면은 환영합니다. 종종 사연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추석 연휴도 잘 보내고 오신 그리고 한 주도 잘 보내고 오신 도슨트님이 이번 주에는 어떤 그림 이야기 들려주실지 궁금합니다. 오늘 준비해 오신 주제 알려주세요.
1: 네, 앞에 이야기와 연결될 것 같은데 이번 주제는 행복한 가족의 두 얼굴입니다.
0: 아주 걸맞는 주제 가지고 오셨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첫 번째 작품 만나볼게요.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0: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듣고 왔습니다. 지금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SNS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소개할 그림들이 게시물로 올라가 있거든요. 얘기 들으면서 그림을 같이 봐야 훨씬 재밌으니까 꼭 찾아와서 함께 봐주시고요. 행복한 가족의 두 얼굴, 이걸 주제로 한 첫 번째 작품 소개해 주시죠.
1: 네, 첫 번째 작품은 존 에버렛 밀레이의 평화가 체결되다 입니다.
0: 제목이 굉장히 무슨 정치 사회적 큰 이벤트를 상징하는 것 같은데.
1: 그렇죠. 근데 이번에 준비한 두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디테일한 포인트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은 잘 안 보이는 포인트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 이게 보면서 이제 제가 짚어드리는 부분을 이렇게 확대하면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평화가 체결되다 그림 속에도 정말 많은 디테일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0: 그림이 약간 가끔 이런 풍의 그림이 소개가 되는데 진짜 너무 디테일해서 네. 언뜻 거의 사진에 가까운 정밀한 표현들. 그리고 와, 이 그림에 신문이 등장하는데요. 그 뭐가 내용이 다 읽힐 판이에요.
1: 근데 예리했어요. 여기 오늘 제가 소개한 내용에 네. 실제 그 신문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0: 아, 그렇군요. 네,
1: 그리고 이 존 에버렛 밀레이가 그 세밀한 표현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이 작가는 중간중간 이 세밀한 표현으로 이 포인트를 굉장히 잘 잡아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읽어야 돼요. 근데 일단 한번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지금 가족인 건 다 알겠잖아요.
0: 네.
1: 가족인데 어때 보이세요? 약간 행복해 보일까요? 아니면 좀
0: 행복해 보이진 않고 지금 이 남편으로 추정되는 분은 가족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 보여요.
1: 좀 심각해 보이죠.
0: 네. 그래서 아이들도 뭐 그런 아빠가 이상하지 않고 그냥 항상 아빠는 좀 그랬던 느낌. 근데 아내분이 그래도 초상화는 그려야 된다고 또 우겨서. 억지로 그려진 그런 느낌이랄까요?
1: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즐거워 보이진 않고
0: 네.
1: 좀 무거워 보이고 약간 좀 저 아버지는 좀 걱정이 좀 있는 것 같고
0: 네.
1: 자 일단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아이가 등장을 하고 잘 보시면 강아지도 한 마리 있죠?
0: 강아지 있군요.
1: 네, 그리고
0: 강아지 키워.
1: 귀엽죠? 이 강아지 잘 못 보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푹신한 소파에 또 화려한 카펫 딱 봤을 때 집이 못 살진 않아 보이죠.
0: 굉장히 잘 살아 보여요.
1: 네, 넉넉한 집이란 걸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몸이 다 붙어 있어서 행복해 보일 수도 있는데 표정을 보면 약간 좀 이상하죠.
0: 네.
1: 아무도 웃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의외로 이 가족에게 방금 아주 좋은 소식이 도착을 했어요.
0: 어허.
1: 그게 저 신문입니다. 저 신문의 내용이 뭐냐면 실제로 보시면요.
0: 네.
1: 신문 내용이 확인이 된대요. 너무 디테일해서 오랫동안 계속된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적혀있는 신문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평화가 체결되다.
0: 무슨 피스라는 글자가 보이긴 하네요.
1: 그죠. 근데 이게 원작으로 딱 원본으로 보면 더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자, 저 신문이 뭐냐. 영국의 타임즈 신문이에요. 그래서 이 화가 밀레이가 1856년 3월 31일자 신문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세밀하게 그린 거예요.
0: 와,
1: 대단하죠.
0: 어떻게 그렸대.
1: 그죠. 자, 뭐라고 적혀있냐면 신문에는 크림 전쟁을 끝내는 파리 조약과 관련된 소식이 실려 있어요. 자, 크림 전쟁 1853년부터 이제 56년까지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된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등이 참여했던 굉장히 큰 전쟁이었어요.
0: 네.
1: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1856년

0: 3월 30일에 파리 조약이 체결되면서 끝난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뉴스인 거죠.
1: 오.
0: 31일 뉴스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기뻐해야 되는데 왜 가족이 심각하냐면 그 신문에 다른 내용이 더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부상병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전쟁이니. 근데 부상병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있다. 현실적인 내용까지 함께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도에 따르면 병원의 기본적인 물품조차 없어서 이제 영국 사회에 지금 큰 문제다. 큰 비판 여론이 있었다는 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옷을 보면은 이제 편안한 실내복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버지도 그 전쟁에 참전을 했었죠. 그래서 부상당한 뒤에 집으로 돌아와서 회복 중인 장교인 거예요.
1: 아, 그렇구나.
0: 네. 그러니까 그 전쟁을 이제 참전을 했었고, 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참전을 했기 때문에 그 부상병에 대한 그 안타까운 소식이 더 컸고,
1: 아.
0: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은 반갑지만, 이제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전쟁의 참상이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이 참전했던 군인들 생각도 나고,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고 발표는 났지만, 아직도 마음속에 그 무거움이 남아있는 이제 아버지의 모습인 거죠.
1: 어.
0: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제 디테일해져요.
1: 네.
0: 잘 보시면, 어머니가 있죠. 그 어머니의 무릎을 잘 보세요.
1: 네.
0: 잘 보면, 혹시 뭐가 있는지 보이세요?
1: 그, 인형이요. 그죠? 인형이겠죠? 설마 저기 아기 사자와 곰은 아닐 거예요.
0: 맞아요. 장난감인데, 네. 작은 동물 장난감이잖아요.
1: 네.
0: 이제 그 동물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잘 보시면은, 바닥 보시겠어요? 바닥도
1: 바닥?
0: 보면은, 네. 그니까, 바닥에 상자에 훨씬 많은 동물이 막 들어있어요.
1: 맞아요.
0: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당시에 실제로 영국 어린이들이 많이 가지고 놀던 노아의 방주 장난감이에요.
1: 아, 이런 스타일의 장난감 가끔 왜 큰 왜 그 플라스틱 통에
0: 맞아요.
1: 동물 실제 모양으로 구현한 장난감들 가끔 파는데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장난감이었군요.
0: 오래됐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노아의 방주 동물들인데
1: 네.
0: 이제 밀레이는 확실히 그 세밀한 표현을 잘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동물 상자에서 몇 마리를 꺼냈는데 그 꺼내진 동물들이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1: 오호.
0: 자, 보면은 일단 사자가 있어요.
1: 네.
0: 사자는 영국을 상징한대요. 그리고 곰도 있어요. 곰은 러시아. 수탉은 프랑스. 칠면조는 오스만 제국을 뜻한대요.
1: 왜 자기가 제일 좋은 거 당연히 자기라 그런 건가?
0: 그 실제로 그 나라를 상징했던 동물들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 크림 전쟁에 참여한 주요 국가 상징인 거죠.
1: 오.
0: 동물들 상징.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닐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한반도 모양의 호랑이
1: 그쵸.
0: 이런 것처럼
1: 네.
0: 뭐 그런 상징이지 않을까 아하. 싶어요. 그래서 이 거대한 국제 정치가 장난감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전쟁을 시작하고 일으키고 계속했던 사람들은 어른들이잖아요.
1: 네.
0: 근데 전쟁이 끝난 뒤에 이 세상을 살아갈 사람들은 어린이들인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밀레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전쟁은 어른들이 시작했고 어른들이 끝냈지만 이 세상은 아이들이 이어간다. 그래서 전쟁을 굉장히 무겁고 잔인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장난감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거죠. 생각이 되게 깊었어요. 그리고 또 잘 보세요. 왼쪽 아이.
1: 네.
0: 잘 보시면 손을 보셔야 돼요.
1: 새.
0: 새 있죠, 새.
1: 네.
0: 자, 저게 무슨 새냐. 이게 저도 처음에 잘 안 보였는데 고화질로 확 당겨보면 그냥 네. 새가 아니라 부리에 가지를 물고 있어요. 작은 가지, 나뭇가지.
1: 형광 같은 거 상징하는 건가?
0: 맞아요. 올리브 가지를 물고 있어요.
1: 아.
0: 이게 비둘기와 올리브 가지는 옛날부터 평화를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1: 맞아.
0: 그리고 성경 노아 이야기에서 홍수가 끝날 무렵에 이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와서 물이 줄었다는 소식을 전하거든요.
1: 아~
0: 상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 우와.
0: 이제 위험이 지나갔다. 라는 상징을 숨겨놓은 거죠, 지금.
1: 우와.
0: 이게 밀레이가 이런 걸 잘해요. 그래도 보세요. 이번에 오른쪽 아이 보세요.
1: 네.
0: 손에 뭐 들고 있죠?
1: 네.
0: 잘 보시면.
1: 메달.
0: 메달이죠. 아버지가 참전했잖아. 군인이었잖아요. 아버지가 전쟁에서 받은 훈장.
1: 훈장이구나.
0: 훈장을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전쟁과 앞으로의 평화가 이 두 아이 손에 쥐어진 거죠. 되게 재밌지 않나요?
1: 재밌어요. 네. 숨은 그림 찾기 같고.
0: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신문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
1: 그렇죠.
0: 그리고 훈장은 아버지가 견딘 과거. 그리고 비둘기는 이제 미래의 평화를 상징하는 심볼들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색깔.
1: 네.
0: 잘 보시면은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색이 아무래도 붉은색이 아닐까.
1: 그렇죠.
0: 그렇죠. 또 어머니가 붉은 드레스 입고 있잖아요. 이게 두 가지 해석이 있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붉은색은 뭐 따뜻함과 사랑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어머니가 이 가족 중심에서 남편

0: 과 아이들을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붉은색 드레스는 집안의 온기를 상징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화가가 정확히 집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전쟁은 또 피가 많이 흘리잖아요. 피를. 그래서 동시에 이 피와 상처를 떠올리기도 한다라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보시면 쇼파의 강아지 다시 보세요.
1: 네.
0: 큰 개가 있잖아요.
1: 네.
0: 이 개는 보시면 주인 가까이에 몸을 조용히 붙이고 있죠.
1: 네.
0: 서양 미술에서 항상 개는 뭘 상징하냐? 충성과 신뢰를 상징해요.
1: 네.
0: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도 개는 이 가족을 지키는 조용한 존재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디테일이 많아요. 뒤에 보시면 화분 있잖아요.
1: 네.
0: 큰 화분 어머니 뒤에.
1: 있죠.
0: 저게 아예 식물이 나와 있더라고요. 도금양이라는 도금양 식물인데 이 도금양은 사람과 결혼을 떠올리게 하는 식물로 사용이 된대요. 그래서 이 도금양이 뒤에서 이 가족을 전체적으로 품어주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가족들의 자세도 보시면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남편의 어깨를 감싸고 있고
1: 네.
0: 남편은 그의 팔에 기대고 있고 아이들은 또 가까이 몸을 붙이고 있잖아요. 이게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 곧 행복해질 가족을 상징하는 밀레이가 그린 작품인 거죠. 이 포즈까지. 자, 그럼 이제 이 밀레이라는 화가를 살짝 좀 설명을 해봐야 돼요.
1: 네.
0: 특이한 작가긴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천재였대요. 천재 소리 듣고 자랐고 그리고 11살에 이미 왕립미술원에 입학을 했고 그 당시에 최연소였답니다.
1: 그러니까
0: 이미 똑똑했던 거죠.
1: 네.
0: 천재였고 그리고 이 밀레이는 뭐로 유명하냐면 굳이 사조로 따지면 예전에 한번 다뤘거든요. 라파엘 전파라는 게 있어요.
1: 네.
0: 라파엘 전파.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전파시킨다 이게 아니라
1: 네.
0: 라파엘로 전으로 돌아가자예요.
1: 아~
0: 이게 짧게 바람이 불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뭐냐면 라파엘로가 르네상스 화가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3대 거장이 있었잖아요.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가 있는데
1: 네.
0: 라파엘로가 가장 그 3명 중에 어렵고 마지막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회화의 공식을 다 규정을 하고 너무 잘 그려서 규칙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나중에 무슨 운동이 생기냐면 라파엘 전파는 너무 공식대로 만들어놔서 지금 후대 화가들이 다 그 라파엘로가 만든 공식에만 따라 그리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아니다. 우린 다른 걸 그려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공식을 따라서 그리는 게 아니라 직접 자연과 사람을 관찰하고 선명한 색과 세밀한 묘사를 되찾아야 한다는 그 움직임이 라파엘 전파예요. 그래서 이 라파엘 전파 그림들은 대부분 이래요. 세밀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카펫의 무늬, 뭐 드레스 광택, 신문 글자 아까 디테일한 거, 그러니까 장난감과 식물까지 꼼꼼하게 하나하나 오랜 시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추구했던 게 뭐냐면 거대한 신화나 이런 것보다도 이 세세한 작은 사물들로 충분히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그게 이제 라파엘 전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라파엘 전파를 만든 사람이 이 밀레이고. 자, 근데 이거 또 약간 흥미로운 얘기가 있어요.
1: 네.
0: 라파엘 전파가 등장했을 때 어땠을까요? 딱 이런 걸 이제 라파엘 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미술계에서.
1: 미술계에서요? 또 뭐 비판했겠죠.
0: 맞아.
1: 그냥 뭐 새로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뭐 그런 거 따지고 앉아있냐.
0: 맞아요. 그래서 비난을 많이 들었어요.
1: 네.
0: 너네가 이제 그림을 퇴보시킨다. 막 비난을 들었는데 이때 미술 비평가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존 러스킨이에요. 이 존 러스킨이 이 젊은 화가들을 옹호하면서 밀레이의 그림도 사주고 후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존 러스킨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죠. 이걸 띄워준. 근데 좀 특이한 이야기가 있는 게 존 러스킨에게 에피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1: 네.
0: 근데 이 러스킨 부부와 이 화가 밀레이가
1: 네.
0: 스코틀랜드로 함께 여행을 갔어요.
1: 네.
0: 그리고 그 러스킨의 초상도 이 화가가 그려줬거든요. 근데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 부부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요즘 말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결혼 이후에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무늬만 부부였던
1: 쇼윈도
0: 약간 그런 느낌
1: 네.
0: 맞아요 쇼윈도 부부 그런 느낌이라
1: 정략 결혼이었나
0: 그러니까 그 사연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1: 네네.
0: 그래서 부부 관계도 6년 동안 한 번도 이루지 않았고 사실 가정 파탄이 난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행을 갔잖아
1: 네.
0: 그때 이 존 러스킨의 네. 아내와 이 밀레이가 사랑에 빠져요. 이게 좀 이렇게 묘한 관계예요.
1: 묘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된
0: 거죠.
1: 아이고야. 아니 그러니까, 자기 스폰서인데.
0: 네, 스폰서인데 이제 그 에피라는 여성을 너무나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에피도 남편과 이미 멀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생활은 이미 이혼한 것과 다름이 없었다고 해요.
1: 그래서요.
0: 그래서 이제 둘이 이 화가 사랑에 빠지면서 오랜 법정 싸움 끝에 이제 러스킨과 에피가 이혼을 해요.
1: 네.
0: 이혼을 하고 이 화가 밀레이와

0: 재혼을 하죠. 좀 특이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됐대요. 이걸 이혼을 하는데 법정 절차까지.
1: 아니,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린 거 보면 러스킨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아 그래 뭐 사실 우리 부부관계 뭐 파탄 난 거나 다름없지라는 입장이었으면 그렇게 오래 안 싸웠겠지.
0: 그럴 수 있죠.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리고 이제 재혼을 했잖아요. 네? 너무 행복하게 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화가와 밀레이와 에피가 재혼 후에 자녀를 8자녀를 나면서
1: 러스킨 어떡하냐.
0: 네, 행복하게 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네. 자 그림을 다시 보면 남편이 아내를 감싸주는 구도가 아니라 아내가 오히려 남편을 감싸주고 있잖아요.
1: 맞아, 약간의 피에타 느낌도 나요.
0: 맞아. 네.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중심이 된 맞아. 안아주고 있는. 근데 저 남자 모델은 제가 정확히 못 찾았는데 화가는 아니에요. 근데 저 그림 속에 유일하게 여성 모델이 이제 법정 오랜 법정 싸움 끝에 방금 재혼을 한 그 에피의 얼굴인 거죠. 한마디로 이제 밀레이와 에피가 결혼한 그 다음 해 이걸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그러니까 전쟁도 전쟁인데 끝나는 걸 밝히는 내용이지만 화가 자신의 새로운 마음. 그러니까 그 전에 너무 힘들었고 하지만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고 나만의 사랑을 찾았다는 이렇게 아내가 우리 가족을 감싸줄 거라는 그 미래가 담겨 있는 개인적인 이야기 담겨 있는 그림인 거죠.
1: 여기 아주 그냥 저 그러면은 사자와 곰이 러스킨 둘 중 하나는 러스킨일 수도 있는 거고 혹시 그 남편 등 뒤에 서류가 좀 있었는데 저 혹시 그 법정 서류인가 싶기도 하고 노란 종이가 있어 저것도 궁금하거든요.
0: 네, 그래서
1: 분명 뭐 있을 텐데.
0: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못 찾았고 네. 그래서 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림이다.
1: 와, 그림 하나에 이야기거리가 정말 많이 숨어 있고 확대해 볼수록 그 이야기의 진가가 발휘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전쟁 후의 평화, 오랜 법정 싸움 뒤에 평화도 얻게 된 가족을 그린 밀레이의 평화가 체결되다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노래 하나 듣고 4부에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벤 하워드의 Only Love.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0: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일요일 별밤 4부 시작했습니다. 정우철 도슨트와 그림이 빛나는 밤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행복한 가족의 두 얼굴입니다. 자, 두 번째 작품 이야기 들려주세요.
2: 네, 두 번째 작품은 얀 스테인의 즐거운 가족이에요.
1: 여기는 확실히 즐거워 보이는데 네. 문제는 밀레이 그림 다음에 보니까 이 그림도 너무 잘 그린 그림인데도 좀 못 그려 보이는 부작용이 있네요.
2: 약간
1: 아니, 충분히 이걸, 잘 그린 건데도.
2: 그죠, 잘 그렸죠. 아, 이걸 첫 번째로 가져올 거 그랬나요?
1: 네, 지금 네. 밀레이 다음에 보면은 라파엘로 정도는 와야 네. 이게 좀 비빌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2: 밀레이가 워낙 천재였어서 지금 얀 스테인도 워낙 잘 그렸는데 네. 이제 또 이제 아깝게 너무 디테일했죠. 네. 저는 이 가족도 이제 딱 봤을 때 느낌이 전혀 다르죠.
1: 근데 네. 아 지금 약간 좀 걱정이 되는 풍경이 돼요. 네. 행복은 해 보이는데 이 가장이 조금 답이 네. 없어 보이는 느낌이 좀 있어요. 뭔가 네. 노는 게 최고지, 인생 뭐 없어 이런 느낌.
2: 맞아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첫 번째 그림에서 네. 이제 디테일하게 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밀레이만큼은 아닌데 네. 그래도 이 가족의 구성원들도 동작을 좀 자세히 봐야 된다. 네. 표정도 그렇고 표정이 되게 익살스럽고 되게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은
1: 불안한데.
2: 아기도 좀 아기가 아닌 것 같고.
1: 네, 아기들이 너무 지금 분비래요.
2: 맞아요. 저 이게 그러니까 제목은 즐거운 가족인데
1: 무섭기도 해.
2: 보면 볼수록 묘해요 이게.
1: 기괴해, 기괴.
2: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도 나름의 이야기가 있다.
1: 많아 보이네요.
2: 자, 그리고 밀레이 그림과는 또 뭐가 다르냐면 밀레이 그림은 조용했잖아요. 근데 이 그림은 딱 보는 순간 시끄러워.
1: 너무 시끄러워. 너무.
2: 그죠? 소음이 들리는 느낌.
1: 막 뭐 깨지고 지금 난리 날 것
2: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막 지저분하고 그리고 뭐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백파이프 악기 연주하는 사람도 있고 피리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뭐 술잔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여기도 또 강아지가 나와요.
1: 강아지 짖고 있어요.
2: 그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 바닥에도 막 어지럽게 막 이렇게 널벼져 있고 아이고야. 그 물건들이 막 쏟아져 있고 자, 방 안에는 여러 세대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네. 상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어른들은 뭘 하고 있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아이들은 악기를 불거나 담뱃대를 들고 있고
1: 아 지금 큰일 났어요. 이것도 술 따라 마시는 거 흉내내는 것 같은데
2: 근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얘기를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이야기가 완성이
1: 오케이,
2: 돼요.
1: 오케이, 오케이.
2: 이제 혹시나 듣는 분들이 뭐 아이와 담배가 나온다고 해서 너무 이제 안 좋으면 안 되는 게 뒤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1: 알겠어요.
2: 왜 이렇게 했는지. 들어볼게요.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식탁도 보시면 더러워요. 막 지저분하고 아이고야. 고기, 빵, 술잔 막 늘어져 있잖아요. 자, 근데 아까 우리 대장봉이 정말 잘 짚어준 게 제목이 즐거운 가족이잖아요. 근데 묘하게 보면 볼수록 꼭 즐거움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네. 뭔가 불안해 보이고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가족이. 네. 자, 이제 왼쪽부터 가야 돼요. 네. 인물을 천천히 볼게요. 따라가 오케이. 보세요. 자, 맨 왼쪽 창가. 소년이죠.
1: 네.
2: 근데 이제 한 손에 긴 담뱃대를 들고 네. 다른 한 손에 작은 나팔 들고 있죠. 그리고 소년은 아직 어려요. 어린데 어른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
2: 이걸 보고 자란 거야. 그리고 저런 담뱃대도 어색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장면만 딱 봤을 때 네. 문제가 있죠.
1: 그죠.
2: 아이들이 무얼 하든 간에 제지할 사람이 없다.
1: 네.
2: 그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다 술과 노래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 틈에 어른들이 사용하는 걸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고 이제 창가 안쪽으로 들어볼게요.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면 커다란 의자, 딱 메인 이제 수염난 남자가 있죠. 아무래도 이 집안의 가장인 것 같아. 그죠? 한 손에 술이 담긴 유리잔을 높이 들고 있죠. 얼굴은 술기운이 번졌어요. 이미.
1: 너무 취했어요 지금.
2: 많이 취했죠. 많이 취했어, 많이 취했죠. 네.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건배를 외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그림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그림 앞에 딱 서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 아버지가 약간 관람객 쪽을 보면서 네. 술잔을 살짝 관람객 쪽을 보이게 들고 있대요.
1: 맞아.
2: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관람객한테 너도 와라. 함께하자.
1: 그러니까
2: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염난 남자 뒤를 보시겠어요?
1: 저분 좀 잔뜩 심술이 나 있어 보여요.
2: 저 이렇게 악기 불고 있잖아요.
1: 네.
2: 재밌게도요. 화가예요.
1: 아, 본인이에요?
2: 아, 본인이에요.
1: 본인 뒷배경 처리를 하다 만 것 같은 흔적도 보이는데.
2: 어, 그래요. 네.
1: 모자 뒤에 보면은
2: 이쪽에
1: 이음새가 조금 뭐 망쳐가지고 자기를 그려놓은 것 같아요.
2: 그럴 수도 있고.
1: 그러면 나중에 네. 꼭 조사 좀 부탁드릴게요.
2: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얀스테인 본인이 이 가족 구성원에 들어가 있는 거죠. 헐. 그래서 당시에 백파이프 저 악기는 흥겨운 축제에 사용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미술에서는 저 악기가 어리석거나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상징하게 됐대요.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얀스테인 화가 본인이 자신을 이 가족 밖에 세워놓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사람들을 꾸짖는 그림인 것 같은데 본인이 참가를 하는 거죠.
1: 그쵸?
2: 그래서 오히려 이 소동 한가운데 본인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야. 이 사람들이 웃기지 우습지 근데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내가 빠져있으면 오히려 좀 덜했을 텐데 본인도 참가를 하면서 이 그림이 약간 더 가벼워지고 이제 무거움이 사라지는 거죠. 불편하게만 느껴지지 않는 거야. 그리고 화가 본인도 이제 웃음거리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옆을 또 봐보세요. 네. 두 명의 여인이 있죠.
1: 한 명은 할머니 같아요.
2: 어, 맞아요. 네. 한 명은 할머니, 한 명은 이제 아내, 네. 어머니가 있죠. 그리고 이 어두운 두건을 쓴 여성 손 잘 보시면요. 네. 종이 들고 있어요.
1: 네.
2: 저게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 가사. 그래서 노래 가사를 보면서 막 입을 크게 벌리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여성도 흥겹게 같이 부르고 있고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두 사람이 노래를 부르니까 앞에 애기 보시겠어요?
1: 애기가 얼굴이 애기의 얼굴이 아니라니까요.
2: 그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1: 그 만취한 어른의 얼굴을
2: 맞아 맞아. 근데 이게 약간 되게 묘한 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웃긴 거예요. 네. 아니 이 화가는 애 얼굴을 왜 저렇게
1: 그러니까 웃겨가지고 저런 표정을 줘.
2: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일부러 약간 어른들에 속해 있는 구성원처럼 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끝까지 들었을 때.
1: 재미는 있어요.
2: 네. 네. 웃기잖아요. 애기도 약간 좀 뭔가 표정도 웃기고. 그래서 이 애기가 잘 보시면 이제 그 한 손에 숟가락 들고 그죠? 이제 어머니가 노래를 부르니까 애가 신나가지고 이제 숟가락을 들면서 흥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애기가. 그죠? 팔 높이 들고. 근데 이제 아기는 아직 뭐 노래를 제대로 부르거나 연주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그걸 다 떠나서 어른들이 신나게 노니까 아기도 그 분위기에 이제 완전 빠져든 거죠. 그래서 이제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악기를 연주하듯이. 그리고 이제 또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빨간 모자 쓴 소년 있죠.
1: 네.
2: 긴 피리를 입에 대고 연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야 그림이. 각자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1: 정신없어.
2: 그죠? 뭐 어른들은 노래 부르고 애는 막 이렇게 흥겹게 놀고 있고 그 옆에 피리 불고
1: 네.
2: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대충 보면 다 같이 함께 연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따로 놀고 있어요.
1: 분명 음이 하나도 안 맞을 것 같은 느낌.
2: 맞아요. 다 따로 놀고 그냥 시끄러워요. 네. 이게 음악이 아니라 시끄러운 느낌. 그리고 그 빨간 모자 뒤에 또 있어요. 인원이.
1: 저 근데 두 분 좀 무서워요.
2: 약간 좀 무섭죠.
1: 네.
2: 근데 표현이 좀 일반인 표정이 아니에요.
1: 네.
2: 그리고 한 명은 또 담뱃대 끝을 또 손에 쥔 채로
1: 네.
2: 어른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앉아있고 또 맨 오른쪽의 의자에도 여자아이가 이렇게 기대어 있죠. 또 담뱃대 들고 있잖아요. 자세가 너무 편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사실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숨기려는 게 아니라 뭐 당당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거예요. 어른들이 술과 노래에 빠져서 아이들을 살피지 않은 동안에 이미 아이들이 어른들의 세계를 마음대로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아이들은 뭐 어른들 물건을 사용하고 어른처럼 앉아있고 어른들이 즐기는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다. 그리고 이제 화면 앞쪽을 봐보세요. 노란 치마를 입은 소녀가 커다란 금속 주전자를 들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일 문제인 거예요.
1: 큰 문제입니다. 이거
2: 큰 문제죠. 저 이제 주전자에 술이 들어있는 거예요.
1: 아이고야. 네.
2: 근데 입을 가까이 대고 그러니까 억지로 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그 입을 대고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1: 아이고야.
2: 이게 오히려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상황을 심각하게 다들 안 받아들이고 너무 자연스럽게 장난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 네.
2: 그죠? 그리고 또 아래에 개도 있잖아요.

0: 걔도 지금 굉장히 이거 똑똑한 강아지거든요. 보더콜리로 추정되거든요. 네. 밖에 양 키우나 봐요.
1: 어,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0: 그러니까 걔만이 지금 그만 좀 하라고 외치고 있네.
1: 그만 좀 해라.
0: 똑똑하니까.
1: 맞아요. 그래서
0: 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
1: 지금 이 난장판에 걔만 지금 멀쩡하죠.
0: 그러네.
1: 그만 좀 해라 말리는 느낌이 네. 들어요. 뭐 바닥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프라이팬도 있고 금속 쟁반 뒤집어져 있고 막 달걀 깨져 있고. 네.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본 그림 중에 제일 시끄러워요.
0: 아, 너무 시끄러운데 좀.
1: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포인트, 이제 이 포인트가 나와요. 네. 화가 이걸 왜 그렸냐. 이렇게 엉망진창인 가족을 그냥 그리지 않았겠죠. 자, 포인트. 벽난로 덮개를 잘 보세요.
0: 네.
1: 오른쪽에.
0: 네.
1: 잘 보시면 종이 한 장에
0: 써 있어요.
1: 비스듬히 걸려 있죠.
0: 네.
1: 이게 포인트. 이게 화가가 하고 싶은 말인 거야.
0: 거의 또 써놨구나.
1: 네. 저기에 네덜란드어가 써 있어요. 근데 뭐라고 적혀 있냐? 이걸 번역하면 이 뜻이에요. 어른들이 노래하는 대로 아이들은 피리를 분다.
0: 어...
1: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우리 속담으로 하면은 네. 딱 맞는 건 없겠지만 윗물이 맑아야
0: 아랫물이
1: 맑다. 어른들이 행동을 제대로 해야 아이들이 좋은 행동을 따라한다.
0: 아,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네요.
1: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교훈적인 얘기인 거야.
0: 그러네.
1: 속담을 넣어서 너네 똑바로 살아라. 이거 보고 너네 어떤 생각을 했냐. 이 아이들이 걱정되지 않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사실은 교훈적인 얘기가 들어가 있는 그림인 거죠.
0: 야, 이건 오은영 박사님이 사서 걸어놓으셔야 돼. 아이들의 문제가 대체로 이제 어른들한테서 와, 있잖아요. 맞아요. 딱 그 오은영 박사님 생각나는 그림이네요.
1: 그죠. 이제 의미를 딱 알고 나면 약간 바뀌는
0: 바뀌어요,
1: 그림인
0: 바뀌어.
1: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을 알고 보면 이게 다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어른들이 큰 소리로 노래하니까 네. 애들이 피리를 불어요. 어른들이 술을 마시니까 아이들도 주전자 입을 대고 술을 마셔. 어른들이 즐거움에 빠져서 주변을 살피지 않으니까 아이들은 담뱃대를 틀고 어른 흉내를 내는 거야.
0: 그치.
1: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사람 사는 게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 사는 게 똑같고 다 비슷한 것 같은 게 옛날에도 이 생각을 한 거예요.
0: 그치.
1: 아이들은 어른이 직접 가르친 행동만 따라하는 게 아니다. 어른이 평소에 보여주는 모습과 어른이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행동까지 함께한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아까 그 벽난로의 문장 있잖아요.
0: 네.
1: 피리를 분다. 이게 그 당시에는 담배대를 피우는 것과도 같이 아. 쓰였대요. 그러니까 약간 말장난도 들어있는 거죠.
0: 네네.
1: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거죠. 집에 좋은 교훈을 적어놨는데 저거만 놓고 아무도 행동을 하지 않는다.
0: 하긴 맞아. 이 집안에 걸려있는 문구지 참 이게.
1: 그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비꼬는 거예요.
0: 그러네.
1: 화가는 사실을. 그래서 문제는 좋은 말을 써놓고서는 아무도 그거 지키지 않고 좋은 문장을 벽에 걸어놓은 건 누가 못해요. 하지만 그 약속을 그 말대로 약속대로 말대로 사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 거죠.
0: 그치.
1: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사실 현대인하고도 똑같은 얘기인 게 아이에게 책을 백날 읽으라고 하면서
0: 맞아.
1: 어른은 스마트폰 보면은 그게 맞아.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화내지 말라고 해도 또 어른들 본인이 화내면 애들은 그대로 하거든요.
0: 맞네.
1: 약속을 지키라고 가르치면서 본인이 안 지키면 아이들 똑같이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얀스테인은 이 그림을 풍자적으로 그리면서 막 사람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살아? 근데 이게 사실 너네 얘기야. 근데 나도 그랬어. 라고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옛날이든 지금이든 또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네. 사실 속담도 비슷하고 사실 사람 사는 게 비슷하다.
0: 맞아.
1: 그래서 이 그림은 자세히 뜯어보면 그런 모든 속담에 대해서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비꼬는면서도 교훈을 주는 그런 그림이다.
0: 그러네.
1: 나는 재밌어요. 이 그림 보면은.
0: 재미도 있고 이게 뭐 술과 담배라는 극단적인 장치를 그림이기 때문에 활용해서 그렇지. 이걸로 또 완전히 자유로운 가정이 있을까? 뭐 어느 정도 부정적인 모습을 또 아이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1: 네,
0: 하는데
1: 그쵸.
0: 그냥 뭐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 또 이거 좀 너무 노답인데라고 했던 평가가 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1: 네.
0: 만드는
1: 네.
0: 힘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1: 제가 마지막으로 웃긴 얘기 해드릴게요.
0: 네.
1: 그러니까 이 얀스테인의 어수선한 집, 이 네. 그림이 네덜란드에서 꽤나 유명하더라고요. 꽤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얀스테인도 네덜란드 화가 중에서 꽤 유명한 화가고
0: 네.
1: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지금도 이런 말을 한대요. 네덜란드에서는 집이 너무 어지럽고 가족들이 집 맘대로 행동할 때 이렇게 말한대요. 너네는 얀스테인 집안이다.
0: 와.
1: 실제 그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 정도는 성공한 거네. 대명사가 그러니까, 된 거네.
1: 저 성공한 화가더라고요. 네덜란드에서.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바꾸면 너네 집 완전 얀스테인의 그림이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도 약간 속담처럼 쓰인대요.

0: 네덜란드에서 난. 그 되게 중요한 화가죠, 사실은.
1: 아, 약간 좀 볼썽사나운 집안을
0: 맞아, 맞아.
1: 가리키는 그런 대명사가 되어버린 얀스테인이라는 화가의 즐거운 가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재밌는 그림이니까 꼭 한번 자세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브루노 마스의 카운트 온 미 듣고 올게요.

0: 브루노 마스의 Count on Me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족의 두 얼굴이라는 주제로 밀레이의 평화가 체결되다 그리고 얀 스테인의 즐거운 가족 이렇게 두 작품 얘기 들려주셨는데 그러니까 보통의 가족 초상화들이 그냥 어떤 가족의 한 순간을 담고 있는 반면에 오늘 소개해 주신 작품들은 진짜 다각도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가지고 네. 역시나 우철 픽은 올랐다 다행입니다. 생각이 듭니다. 아, 부엉이들이 또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그림이나 화가가 있으면 사연 어디로 보내면 되죠?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혹은 별밤 홈페이지 일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0: 네, 오늘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우리는 2주 뒤에 만나요.
1: 네, 감사합니다.
0: 도슨트님 보내드리면서 최유리의 사랑 듣고 저는 다시 올게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0월 4일 일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 노래 흐르고 있죠. 제임스 모리슨의 So Beautiful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린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배우 김준환입니다. 전 이루고 싶은 일이 생기면 친구들에게 떠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처음 연기를 시작했을 때도 난 배우가 될 거야 라고 꽤나 떠들고 다녔죠. 누군가가 보기에는 섣부른 포부처럼 들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내 입으로 꿈을 내뱉는 순간 어쩌면 그건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말 한마디가 망설이고만 있던 나를 움직이는 용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3: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생활 속 전기 화재를 예방하려면 콘센트 사용부터 살펴봐야 하죠. 하나의 멀티탭에 소비 전력이 높은 제품을 여러 개 연결하면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 히터나 전열기구처럼 전력 사용량이 큰 제품은 가능하면 벽면 콘센트에 직접 연결하고 전격 용량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청소하고 플러그가 헐겁거나 변색되고 뜨거워졌다면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장기간 외출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처럼 꺼주세요. 문어발식 사용 줄이시고 전격 용량 꼭 확인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밤 10시에 찾아오는 스포왕 차트. 오늘의 스포왕 차트, 탑백기 스포왕이 엄선한 따끈따끈한 신곡으로 시작합니다. 하츠웨이브 피처링 라이즈 성찬의 Alive.

0: 2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호.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스포왕 고영배입니다. 스포왕의 일요일은 스포왕 차트로 함께하는 거 아시죠? 오늘 첫 곡은 핫웨이브 피처링 라이즈 성찬의 얼라이브였습니다. 10월 4일 일요일 스포왕 차트가 시작됐습니다. 9982님이 이거 일요일 사연도 읽어주나요? 듣던 노래만 듣던 저한테 스포왕이 있어서 요새 차트 쭉 훑어요. 하트. 아, MG에게로 벅두벅두 걸어간다. MG 라디오 스포왕 영원히 함께하자. 아, 이거 또 금기어를 또 발설하셨네. 저희가 그 굉장히 높으신 분이, MBC 라디오계 굉장히 높으신 분이, 영배야, 우리 진짜 트렌디한 방송 MG 타겟으로 한번 만들어 보내. 스포, 요즘 젊은 친구들 스포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이러면서 시작한 저희 방송. 아, 지금은 막 이게 요즘 트렌드래요. 이게 뭔데? 이러고 좀 그만하라 그래. 지금 막 꾸중하고 훈장님 방송으로 막 바뀌고 있는데. 아, 또 MG 라디오. 그러니까 MG라고 제가 주장하는 방송이 아니고 MG들을 관찰하고, 네, 부러워하고, 또 아, 요즘에 이런 게 또 유행이구나 하는, 같이 바라보는 방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차트에서 가장 뜨거운 K 아티스트들의 노래만 딱 정리해 드릴 건데요. 오늘은 장르로 한번 가봅니다. 록, 발라드, 인디, 힙합, 재즈, 여러 가지 장르 중에서 이 계절과 딱 어울리는 장르, 뭘까요? R&B 소울, 딩동댕. R&B 소울 음악에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또 잘 아시는 곤충 차트, 곤충 차트, 그 주황색이죠? 곤충 차트, R&B 소울 탑백 차트 여기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서 소울 폭발하는 K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곡으로 한번 가보죠. 아, 나 여기 노래가 쫙 연결되네. 이 되게 R&B 하면 사실 그 미국 음악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흑인 음악, 소울풀한 음악의 상징인데, 놀랍게도 이 세 곡 전부 다 한글 제목입니다. 그 정도로 감성적이고 약간 뭐랄까 슬프다? 우리나라에서는 또 R&B가 또 슬픈 정서의 R&B들도 사랑을 많이 받거든요. 미국은 너무 야해요. R&B가 막 그냥 막 다 속옷만 입고 막 막 장난 아니거든요,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 R&B는 슬픈 노래가 많다는 특징이 있죠. 아,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을 약속하는 로맨틱한 순간부터 이별 후에 찾아오는 미련과 차가운 마침표까지 사랑의 3단 서사 순서대로 들어보겠습니다. 94위에 오른 크러쉬 피처링 태연의 잊어버리지마, 93위 박하요비의 어떤가요, 그리고 87위 양다일의 미안해 듣고 오시죠.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들은 R&B 소울 장르의 음악만 골랐습니다. 스포한 차트! 자, 이번에 이어서 들을 노래 두 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요 두 분은요, 어떤 분위기의 곡을 불러도 본인들만의 소울로 그 뭔가를 확실하게 만들어내는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정 하나, 숨소리 하나까지 노래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좀 그 무대를 또 직접 보시는 게 좋은 그런 뮤지션이기도 하죠. 우선 정국님. 지금 저희 집에 박지훈님 팬이 한 명 이제 득세를 했었거든요. 고다윤님이라고 제 첫째 따님인데요.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던 지켜보던 엄마가 나도 덕질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봐. 그러더니 지금 점차 아미가 되어가고 계세요. 정국님의 라이브에 푹 빠져서 갑자기 덕후특 맥락 없이 대상을 얘기해요. 그냥 갑자기 밥 먹다가 근데 정국은 진짜 라이브를 잘한대요. 갑자기 왜 지금 라이브 얘기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그냥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국님이 라이브를 잘하는 게 왜 얘기가 나온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그 노래들. 근데 저도 정국님은 100% 인정입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리고 마크리. 또 이분도 또 굉장하거든요. 82위를 차지한 정국의 Still With You. 81위 마크리의 My Friend. 듣고 올게요.

0: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영암이 좋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지금 주목받고 있는 K-아티스트들을 만나보는 시간, 스포왕 차트. 아, 그루브한 리듬부터 깊고 진한 감정까지 이번 주는 R&B 소울 탑 100 차트 안에서 가장 감각적이고 매력적인 K-아티스트의 노래를 골라서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아, R&B 소울 하면은 또 우리나라에서 90년대, 2000년대 이때가 뭐랄까 좀 굉장히 타올랐던 또 시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전과 후에 계속 사랑을 받고 있는 장르이긴 하지만 유난히 그러니까 딱 이런 장르가 있다더라 하면서 확 불타올랐던 시절이 또 있거든요. 이때 나왔던 명곡들 진짜 많고 또 지금까지도 스테디하게 사랑받는 노래들이 많은데요. 아, 제가 얼마 전에 장혜진님하고 또 같이 방송을 찍었잖아요. 바로 옆에서 노래 들었잖아. 너무 좋아. 목소리 진짜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79위는요. 장혜진님이 피처링 하시고 바이브의 곡 있죠. 모든 걸 다 주니까 떠난다는 그 여자. 그 남자 그 여자. 예, 팬심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를. 제가 정말 열심히 부른 겁니다. 아, 그리고 위드미 이거 휘성님, 고 휘성님의 노래. 이 노래 때 진짜 난리 났었어요. 저도 맨날 따라 부르고. 하, 이 예! 예! 요게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예! 요거가 우리나라에서 여기가 이제 출발점이에요. 78위 휘성 피처링 테디의 위드미 이 두 곡 듣고 올게요.

R&B, 소울 장르를 대표하는 K-아티스트들의 노래만 들려드립니다. 스포왕 차트. R&B, 소울 하면 또 감성, 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리듬 앤 블루스인데 또 감성이 또 빠지면 안 되거든요.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R&B를 좋아하는 게 발라드의 그 심금을 울리는 게 살짝 녹아있어서 그래. 그냥 진짜 세련된 그 본토의 R&B 몇몇 어떤 그런 스타일은 또 우리나라 분들이 안 좋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심금을 울리는 내 가슴에 그 징을 울려주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또 좋아하시기도 하거든요. 아, 이별 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반쪽짜리 달로 표현한 노래입니다. 아, 왜 앨범 안 내냐의 주인공, 도대체 언제 나오냐의 주인공 딘의 디 하프문. 이 노래가 63위에 올랐고요. 슬프면 울어도 되고 마음이 아프면 잠시 아파해도 괜찮다고 우리 마음을 다독여주는 노래입니다. 도경수 D.O의 괜찮아도 괜찮아. 크, 이 노래 진짜 좋더라고요. 이 노래는 59위에 올랐습니다. 요 두 곡 들어보죠. 딘 피처링 개코의 D 하프문, 도경수 D.O의 괜찮아도 괜찮아.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복지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이번 주 R&B 소울 차트에 오른 K-아티스트들의 노래만 골랐습니다. 스포왕 차트! 오늘은 가을하면 생각나는 장르. 아, R&B 소울, 그러게. 우리나라 R&B는 가을과 잘 어울립니다.

그런 장르의 노래들을 많이 들어보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 좀 슬픈 노래를 잘 즐겨 듣지는 않아요. 근데 R&B는 좋아. 전 음악의 드럼 그 리듬 소리가 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예 슬프고 눈물 쏙 뱉는 발라드는 사실 즐겨 듣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좀 차가워지기 시작하면 저도 R&B 장르 가끔 즐겨 듣곤 합니다. 자, 이어서 소개해드릴 두 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보컬 그룹이죠. 아,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창력도 대단하고 또 이 두 팀의 하모니 목소리가 합쳐졌을 때, 그리고 또 R&B 보컬 그룹이라고 하면 그 다른 멤버분들이 코러스 부분, 후렴 부분을 촥 부를 때 한 명의 애들이 그것도 저는 사실 이분들 콘서트를 가본 적이 없는데 제 친구 중에 찐팬이 있어요. 그 이따 소개해드릴 브라운 아이드 소울 찐팬 친구가 콘서트를 가봤는데 진짜 진기명기래요. 난리 난데 막 쑥덕쑥덕한데 노래가 노래를 너무 잘해서 막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정도래.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57위를 차지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정말 사랑했을까, 53위를 차지한 노래 그리워 그리워, 이 두 곡 2부 끝곡으로 듣고요. 저는 잠시 후 3부 디그 인 더 차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두 곡 듣고 오시죠.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포함 고용배.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

지금 가장 필요한 차트 제가 만들어드립니다. Dig in the chart. 매주 새로운 테마를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 테마와 어울리는 K-아티스트들의 노래를 차트에서 디깅을 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테마가 중요하죠. 이번 주 Dig in the chart의 테마, 노래로 힌트를 드립니다. 뭘까요? 아, 요 노래가 이번 주 테마의 힌트다. IU의 반편지 듣고 오겠습니다.

디그 인 더 차트 스포 곡으로 아이유의 밤편지를 들었습니다. 아,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좋다. 아, 참 노래 좋아요. 그나저나 디그 인 더 차트의 그 힌트였거든요. 밤편지가 테마 뭔지 눈치채셨나요? 이번 주 테마는 바로 가을밤입니다. 어, 잠깐만요. 밤은 알겠는데 가을 얘기는 아이유님이 안 하셨는데 대충 그냥 뭉개시는 건가요 이거? 어허, 이번 주 테마 가을밤 1, 2부에서 저희가 그 R&B 소울 장르 노래를 들었잖아요. 아, 이 노래 들으면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는데 그거에 연결합니다. 가을밤을 테마로 한 노래들을 들으면서 이 분위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은 발라드의 계절, 그리고 또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또 진해지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죠. 아유, 이 노래 나오네. 가을밤, 이 노래는 좋다. 아, 아, 다음 곡도 너무 좋다. 아, 이거 선곡이 강렬하네 오늘. 성시경의 두 사람, 이소라의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듣고 오시죠.

요 두 곡은요, 누군가랑 함께 나란히 걷고 싶어지게 만드는 노래입니다. 제가 지난 연휴에, 지난주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산책을 했어요. 양재천 처음 가봤어요. 근처 맨날 차 타고 지나가기만 했지 그 거기에 직접 걸어본 건 처음이었는데 아 좋더라고. 가을엔 역시 산책이야. 사람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왜 인간은 산책을 하고 싶을까? 왜 다 때려 부시고 다 빽빽하게 지어놓고 다 지은 다음에 왜 이렇게 자연을 찾아갈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좋으니까. 요 두 곡은 그런 마음이 드는 노래, 나란히 걷고 싶어지는 노래, 적재 나랑 같이 걸을래, 그리고 이하이의 Only 들어보시죠.

디그 인더 차트 이번 주는 가을밤을 테마로 한 K-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은 노래들 들으니까 좋네요. 찬바람 솔솔 불 때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걷는 것만큼 또 로맨틱한 게 또 없죠.

디그 인더 차트 오늘은 가을밤 테마로 K-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3부 끝곡으로 준비한 노래는요. 요 노래가 나오는군요. 붙잡고 싶지만 보내줘야 하는 가을밤 같은 노래입니다. 이별 앞에 참아 놓고 싶지 않지만 결국 보내줘야 하는 마음. 저 이 노래 들으면 항상 그때 생각나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처음으로 아들들 유람선 태워준다고 한강에서 데리고 갔는데 제가 그때 이제 사춘기 제대로 와가지고 계속 이어폰 꽂고 요 노래 듣고 있었어요. 솔리드의 앨범을 듣고 있었어요. 엄마가 그거 좀 빼라고. 여기까지 데려왔더니 이어폰 끼고 뭐하냐고. 요즘 우리 고다윤 양 차에 타면 이어폰 끼고 있습니다. 아 어머니 어머니 이제야 깨달아요.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 요 노래 듣고 4부에서 다시 R&B 소울 차트 탑백에 오른 노래도 소개해드릴게요. 듣고 오시죠.

오래전부터 우리의 사랑도 어쩔 수 없는 이별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울지마. 이 밤의 끝은 내가 잡고 있을 테니 넌 그렇게 언제나 웃으면서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3: R&B 소울 차트에 오른 K-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들어봅니다. 스포왕 차트. 아, 이번에는 사실은 이쪽이 본토 R&B에 좀 더 비슷한 맥락이 많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좀 트렌디하고 세련되고 또 섹시한 매력이 있기도 한 그런 느낌. 여유로운 그루브 위에 달달한 고백을 담은 박재범 All I Wanna Do, Do. 박재범의 All I Wanna Do가 50위를 차지했고요. 아, 그리고 또 빅나티 우리

동현쿤 또 저희 라디오 찾아온 적이 있었죠. 밴쿠버 좀 순수한 그 좀 첫사랑 옛날에 어떤 그런 느낌이 가득 담겨있는 이 노래가 또 48위에 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담은 곡이죠. 클래식화의 노래를 리메이크를 했던 조지 피처링 유라의 로미오 앤 줄리엣 이 노래가 25위에 올랐습니다. 세 곡 들어보죠. 박재범의 All I Wanna Do, 빅나티의 밴쿠버, 조지 피처링 유라의 로미오 앤 줄리엣.

올가을 꼭 들어봐야 할 R&B 소울 장르의 명곡들 들려드립니다. 스포왕 차트 2000년대 당시에요. 미니홈피 BGM으로 인기 진짜 많았던 노래입니다. 요 노래 같은 경우엔 말이죠. 제가 연애할 때 노래방 가면 또 아내도 요 노래를 잘 불렀어요. 그래서 저도 요 노래 참 좋아했어요. 내 목소리 들어도 요거 요거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항상 이렇게 노래방에서 듣다가 실제로 린 선배님을 뵙고 앞에서 라이브 하는 걸 제가 직관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심쿵했던 내가 이 노래를 실제로 듣다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노래 린의 사랑했잖아가 19위 차지했고요. 아, 또 지드래곤 이 노래 또 아주 명곡이죠. 무제 이 노래가 10위입니다. 그리고 또 연애할 때 또 상대방한테 계속 맞춰주다 보면 나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이별 후에 잃어버렸던 내 모습을 다시 찾는 과정 그런 게 담겨있는 노래입니다. 태연의 2X 이 노래가 9위를 차지했습니다.

0: forgot to ask.
1: 스포왕 차트 이번 주는 R&B 소울 탑100 차트에 오른 K 아티스트들의 노래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1위 후보 알려드려야겠죠? 첫 번째 후보는요, 제니의 Less Than a Lover입니다. 매번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도 또 자기만의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아티스트죠. 제니 씨. 요번 여름에는 강렬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 대신에 낭만적이고 분위기 있는 Less Than a Lover 요 노래로 컴백하면서 또 엄청난 사랑, 화제를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1위 후보는요, 아이유입니다. Dear My Crazy Soulmate. 이 노래 직접 자작곡하셨고 또 화제가 된 게 15년 지기 절친 유인나 씨에게 전하는 헌정곡으로 또 화제가 되었죠. 아, 유인나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진행하시는 프로그램 보조 MC로 자주 이렇게 뵙고 있는데 못 여쭤봤어요. 이 노래 이렇게 듣고 어떠셨는지. 딱 나올 때쯤에 마지막 녹화하고 지금 그 다음 녹화가 아직 없었어서 못 여쭤봤는데 제가 다음에 한번 뵈면 꼭 여쭤보고 말씀드릴게요. 어떤 마음일까? 참, 두 분의 우정.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우정도 있는데 내 친구는 왜 이래? 예. 예, 저도 혹시 듣고 계시다면 10cm씨도 저를 위해서 노래 하나 좀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예. 내가 만들까?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스포왕 차트 2위의 오른 곡부터 알려드립니다. 2위는 제니의 Less Than a Lover 이 노래가 차지했습니다. 노래 계속 듣고 오시죠.

지금 가장 주목받는 K-아티스트들의 음악과 함께하는 스포왕 차트. 자, 이렇게 쭉 달려보았습니다. R&B 소울 음악과 함께 가을 제대로 느껴보셨나요? 아 들립니다. 그랬다고. 어느 책에 이런 말이 나온대요. 날씨가 상쾌해지는 가을이 오면 인생은 다시 시작된다. 뭔 말이지? 뭔가 리프레시 된다, 날씨에 따라서. 이런 느낌일까? 내일 또 마침, 그렇죠. 우리 대체휴일이죠. 가을바람 쐬면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한 주 잘 보내보면 좋지 않을까요? 뭔가 여러분들 오늘 좀 월요병 없이 들으셨을 수도 있겠네. 일단 오늘 밤 좋은 꿈 꾸시고, 일찍 주무시고, 그, 쇼폼 꺼! 그 라디오 끄고 딱 주무시길 바라면서, 끝곡으로 스포왕 차트에서 오늘 1위를 차지한 아이유의 Dear My Crazy Soulmate 들려드리고,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0: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명함이 좋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 아워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테마가 있는 영화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아워 스페셜 M. 매직아워 스페셜 M. M은 뮤직의 약자이고요. 음악을 많이 듣는 날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음악 앨범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죠. 가능하면 앨범 전체를 들어보는 날, 김신의 음반 가게. 제가 고른 오늘의 앨범은 배우 드류 베리모어가 직접 연출을 한 영화 위핏입니다.

힐리 앤더 월의 노래였습니다. 팟 캐틀 블랙, 영화 위핏 사운드 트랙이고요.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훈입니다. 2009년 작품인데 이 영화 보신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저는 누가 저한테 좋아하는 스포츠 영화 물어보면 이 영화를 꼭 빼놓지 않습니다. 위핏, 윗잇, 위플리시 할 때 그 윗, WHIP, 그리고 IT, 윗잇, 이거를 이제 한국에서는 위핏으로 소개를 했었고요. 배우 드류베리모어가 직접 연출을 하고, 물론 출연도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하지만 주인공은 드류베리모어가 아니고 앨런 페이지, 당시의 앨런 페이지, 이제 지금은 엘리엇 페이지가 돼서 우리가 오디세이에서 만난 배우이기도 하죠. 성전환 수술하기 전의 작품이에요. 주노 다음 작품, 위핏.

0: 블리스라고 하는 인물을 연기하는데 이 블리스의 부모님은 좀 보수적인 분이셔서 여자는 미인 대회에서 상을 타야 인생이 풀린다라고 믿고 있는 분인데 어느 날 자기 마음을 사로잡는 롤러더비라는 스포츠를 알게 됩니다. 롤러블레이드를 타고 질주하는 경기인데 이게 꽤 거친 경기예요. 몸싸움도 있고 그런 스포츠를 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에서 심장이 뛰는 거죠. 그 팀에 합류해서 롤러더비 그 경기에 빠져드는 주인공 블리스의 이야기. 또 속도감도 있고 또 박진감이 있는 스포츠 영화이다 보니 음악들도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좋아하는 위핏 사운드 트랙 최선을 다해서 많이 틀어보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밤과 새벽 사이 잠들지 않는 심야 영화관 FM 영화음악. 주말은 테마가 있는 영화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아웃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위핏을 이 사운드 트랙을 그 선수들께 헌정하는 마음으로 오늘 김신의 음반가게에서 들려드리고 있고요. 영화에 쓰인 노래가 무려 75곡입니다. 75곡의 노래가 영화에 길게 짧게 계속 쓰이고 있지만 사운드 트랙에 실린 건 19곡. 19곡도 얼마나 많은 곡입니까?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빨리 들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컷 케미스트의 Watch the Attitude 그리고 이어서 The Breeders의 Bang On.

living through chemistry.

0: 네가
1: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컷 케미스트의 Watch the Attitude 그리고 더 브리더스의 Bang On. 음악이 뭐 장르도 다양하고 뮤지션의 성별도 다양하고 국적도 다양하고 보통 이런 음악의 삽입곡을 고르는 선곡하는 사람을 뮤직 슈퍼바이저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 할리우드에서 아주 유명한 뮤직 슈퍼바이저가 랜달 포스터라는 사람이에요. 웨스 앤더슨의 거의 모든 영화 뭐 다즐링 주식회사나 뭐 프렌치 디스패치나 뭐 하여튼간 웨스 앤더슨의 뭐 로얄 테너마부터 시작해서요. 그 모든 영화에 음악을 선곡한 또 토드 헤인즈의 영화들 벨벳 골드마인이나 캐롤 같은 아임나데어 같은 그리고 리처드 링클레이터의 영화 음악들 보이우드 뭐 스크로브라 뭐 이런 영화들이요. 또 낸시 마이어스 인턴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또 마틴 스코세지 영화들 뭐 에비에이터 더 울프 오브 더 월스트리트 뭐 그 밖에 코미디 영화 행오버 주랜더 또 조지 클루니의 인디에어 뭐 조커 조디앙 뭐 수많은 영화에 우리가 와 음악 정말 좋다 정말 다양하다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 앨범이 그냥 나의 플레이리스트다 하는 영화들에 다 찾아보면 뮤직 슈퍼바이저가 랜달 포스터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이 윗핏의 음악 선곡도 맡아주셨습니다. 믿고 들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랜달 포스터의 선곡이라면 자 이번에는 이제 유럽의 뮤지션들로 두 곡을 골라봤습니다. 덴마크의 듀오죠. The Raven Edge의 Dead Sound 그리고 스웨덴 뮤지션 옌스 랭만의 Your Arms Around Me

매직아워 스페셜 M 김신의 음반 가게. 오늘은 2009년 영화 드류베리모어가 직접 연출한 영화, 엘리엇 페이지가 앨런 페이지 시절에 주연을 맡은 영화 위핏 사운드 트랙입니다. 두 곡이었죠. 더 레비어네치의 데드 사운드, 그리고 옌스 랭만의 Your Arms Around Me. 지금 들으신 곡은 5724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기도 해요. 예전에 위핏이라는 영화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음악 특히 좋았던 영화로 기억해서 오랜만에 음악 찾아 듣기도 했습니다. 옌스 랭만의 Your Arms Around Me 좋아하는 곡이라 신청해봅니다 하신 이 문자 덕분에 제가 오늘 김신의 음반가게를 위핏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5724번 쓰시는 분께서 쏘아올린 작은 공 잘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랜달 포스터 말씀드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뮤직 슈퍼바이저가 두 명 있거든요. 랜달 포스터와 알렉산드라 페사바스. 이분들이 선곡한 영화들만 해도 사실 1년치 아이템이 나올 정도인데 언제 한번 뮤직 슈퍼바이저를 기준으로 한번 또 특집을 준비해 봐야겠네요. 자, 다시 두 곡입니다. 고띠에의 Lonely Giving and Loving 이라는 곡, 그리고 피치스의 Boys Wanna Be Her.

고티에의 러너리를 기빙 앤 러빙, 그리고 피치스의 보이스 워너비 헐. 아, 피치스 노래 한번 나와야죠. 위핏에는 피치스 노래가 또 나와줘야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죠. 자, 이번에는 38 스페셜의 Caught Up in You, 그리고 이어서 하마스 포스타 피처링은 애덤 그린의 Never My Love, 역시 두곡 이어 듣겠습니다.

Caught Up In You, 38 패션의 노래, 그리고 Never My Love, 하마스 퍼스타 피처링은 에담 그린이었습니다. 이번에는 The Edge의 노래, Crown of Age 먼저 듣고요. 이어서 랜던 픽의 High Times로 이어가겠습니다.

디에츠의 크라운 오브 에이지, 그리고 랜덤 픽 피처링은 터보 프루츠의 하이 타임스였습니다. 매직아워 스페셜 M 김신의 음반 가게. 드류 베리모어가 직접 연출을 한 영화 위피 사운드 트랙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최선을 다해서 틀었지만 19곡의 수록곡 가운데 14곡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미처 못 틀어드린 곡 중에 특히 제가 아까운 곡은 다음 주에 또 틀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영화에는 75곡이 쓰였다고요. 그 중에 19곡이 사운드 트랙에 실려 있다고. 그 영화를 보시면 오늘 들려드린 곡 말고도 좋은 곡이 계속 귀에 들려올 겁니다. 라디오헤드의 No Surprises도 이 영화에 또 중요하게 쓰인 것도 지금 기억이 나고요. 좋은 노래 꽉꽉 들어차 있는, 또 좋은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소녀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 영화일 겁니다. 위핏. 이제 마지막 두 곡이 될것 같은데요. 먼저 더 코데츠의 롤리팝 있죠. 영화에 정말 많이 쓰인 그 올드팝. 그 올드팝의 새로운 리믹스 버전이 사운드 트랙에 실려 있습니다. 스퀵 이클린과 데저트 이글스의 리믹스 버전. 롤리팝으로 시작해서 또 고우 팀의 Doing It Right로 신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K-POP 인기 차트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
1: 기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이 비행기의 도착 예정지는 룩
2: 아리엔티나 룩 룩 룩셈부르크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할 힘도 없는데 부딪히며 안쪽을 헤집어 말아 올리는 거품들. 용서하고 허무는 시간들은 희뿌옇게 경계와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었다. 서로를 수액처럼 빨아들이고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예향 남도가 꿈꾸는 문화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수류가 너무 좋아서 목포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제 윗세대 명창분들 같이 무대에 서서
0: 남도의 소리가 새로운 세대의 꿈으로 이어지고 사는 곳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립니다. 서로 다른 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2: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술인들만의 의지로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0: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예술도 지역도 다시 살아납니다. 목포 MBC 연준 캠페인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0: 어떤 일이십니까? 선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좋아하거나 선호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취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취향이라는 게 주변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즐겨 먹던 음식, 친구가 추천해준 노래, 누군가의 한마디. 이렇게 한 사람의 취향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들어와 있다는 건데요. 반대로 내가 맛있다고 건넨 음식 하나, 또 내가 재밌다고 알려준 채널 하나, 이런 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취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네, 그것도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서로에게 좋은 취향 하나씩 선물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10월 5일 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10월 5일 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악뮤의 소문의 낙원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나만의 취향 하니까 딱 떠오르는 하나가 있더라고요. 저 학교 다닐 때 3파전이었거든요. 동방신기, SS501, 슈퍼주니어. 근데 저의 제일 친한 친구들 그리고 제가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친구들이 다 슈퍼주니어를 좋아했어요. 조금 특이하죠. 왜냐하면 동방신기가 더 많은 팬들을 그때는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은 슈퍼주니어를 좋아하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슈퍼주니어를 찾아보게 되고 예능도 보고 음악도 들으면서 같이 좋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성향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취향에 있어서는. 아, 그나저나 오늘 대체공휴일이잖아요. 다들 어디서 어떻게 아침을 맞이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부디 평안한 대체공휴일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새 아침 모닝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월요일은 반장 뉴스 있는 날이죠. 원래 강다한 아나운서와 이 시간 함께 하는데 다한 아나운서가 잠시 또 자리를 비우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휘준 아나운서가 새 아침을 찾아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반겨주시고요. 알아두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가득 챙겨왔으니까요.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중화역 가까이
6: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6: 드디어 라온.
5: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6: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7: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8: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9: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0: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9: Walk it, walk it. 안전화.
1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12: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11: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12: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11: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0: 과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각근자 질신욕심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계양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장연애님입니다. 요즘 한창 러닝하는 재미에 빠져 있는데요. 10월 5일 제 생일이 휴일이 되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남산에 가서 러닝하고 오려고 출발합니다. 평소엔 출근 준비하면서 듣는데 러닝하며 들으면 기분이 색다를 것 같아요 하셨네요. 오, 일단 연희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생일 선물 크게 받으셨네요. 생일이 쉬는 날이라니. 아, 지금 남산 가면은 가을 단풍이 좀 노릇노릇해졌을까요? 거기 근데 언덕이잖아요. 러닝하실 때 네, 숨 차지 않게 호흡 잘 챙겨가면서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이에요. 오상성님, 자전거 타기 좋은 시기라 새벽부터 출발해봅니다. 아침 이슬이 안장에 내려앉아 난감하지만 가방 속에 작은 수건을 들고 다니며 쓱 닦아내면 그만이네요. 기분 좋게 가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확실히 오늘 휴일이라 그런지 이 아침에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네요. 또 벌써 아침 이슬이 또 생겼나요? 이렇게 또 계절의 변화를 알아가네요. 자전거 좋은 풍경 많이 보면서 잘 타고 오세요. 7977번님은요. 서울은 친정이고요. 청주에 내려와 사는 워킹맘인데 엄마가 수술을 하셔서 서울 가는 길입니다. 남편이 아이를 혼자 보고 있는데 힘들까 걱정이 되네요. 일단은 엄마가 쾌차하시길 그것부터 빌어봅니다. 아유, 그럼요. 당연히 어머니가 먼저죠. 부디 큰 수술이 아니길 바라겠고요.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편은 아이와 함께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7419번님이요. 저는 포항 효자동에서 지곡동으로 테니스를 치러 갑니다. 요즘 아침 공기가 너무 맛있어요. 다들 먹어보셨나요? 그 공기 사이로 이 노래가 울려 퍼지면 좋을 것 같아 신청합니다. 마야의 나를 외치다 들려주세요. 하셨네요. 오, 아침 공기가 맛있다고 표현을 해주시네요. 맞아요. 그 약간 상쾌하고 쨍한 공기가 이제 슬슬 느껴지죠. 테니스 아침부터 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행복하게 또 좋은 테니스 잘 치다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신청곡 같이 하시죠. 마야의 나를 외치다.

네, 마야의 나를 외치다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최영화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영디, 지난주 목요일이 남편의 47번째 생일이었어요. 그날 출근하느라 미역국도 못 끓여줬는데 늦었지만 생일 축하한다고 늘 다정하게 대해줘서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노래는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오, 영화님의 남편분! 저도 늦었지만.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생일 물론 중요하지만 맞아요. 평소에 지내는 그 날들이 행복하고 그러면 된 거죠. 네, 이 노래는 2583번님도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장연희님, 7977번님께는 고체 탈취제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3107번님입니다. 영디, 저희 집은 주방 뷰가 제일 좋아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속초 울산바위가 한눈에 다 보이는 멋진 뷰였는데, 이젠 앞에 아파트가 생겨서 많이는 안 보이지만 말이죠. 그래도 주방 뷰 바라보며 마시는 모닝커피가 제일 맛있습니다. 하셨네요. 와, 진짜 부럽네요. 오, 너무 부러운데요? 이 속초 울산바위가 겨울에 가면은 그렇게 멋있잖아요. 물론, 이제 가을 단풍철 되면은 그것도 멋있겠고, 뭐 사계절이 다 아름답죠. 스위스 저리 가라 하는 풍경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뷰를 우리 집내 주방에서 볼수 있다니. 아, 진짜 아쉽긴 하네요. 많이는 이제 안 보인다는 게. 하지만 이렇게 나만의 힐링 장소가 있으면은 그것 또한 하나의 큰 기쁨이니까요. 오늘도 모닝커피 하시는 여유 잘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기남님이네요. 지난주 금요일 아내가 23년 동안 애착을 가지고 다니던 회사에 마지막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어 사연 예약합니다. 힘들고 지치는 날에도 책임을 다하고 때로는 마음속으로 많은 것들을 감내해냈을 당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회사 생활 졸업한 걸 축하해. 이제부터는 우리 더 행복해지자. 사랑해. 신청곡은 데이식스의 해피입니다. 하셨네요. 아내분 일단 진심으로 너무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23년이라는 시간이 말이 23년이지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또 지치고 또 때로는 힘들고 기셨을까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는 또 남편분과 함께 또 시간 여유 있게 느긋하게 가지면서 그동안 못해본 것들 또다 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또 고생 많으셨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그럼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데이식스의 해피 듣고 오시죠.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기온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몸이 날씨를 따라가기 바쁩니다. 대체 공휴일인 오늘은 낮부터 찬바람 불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5도가량 뚝 떨어지겠는데요. 현재 기온은 서울이 14.8도, 부산 19도로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서울이 20도, 광주가 22도까지만 오르겠고요. 찬바람에 체감하는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흐리다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오전까지 전남, 경북에 약한 비가 이어지겠고 중부지방, 전북지방으로도 빗방울 정도 떨어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과 모레 하늘은 맑겠고요.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많이 쌀쌀하겠습니다. 곽재니였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잊지 말고 알고 가셔야죠.
3: 오늘의 트렌드와 이슈,
2: 새아침 반짝 뉴스." 네, 반짝 뉴스 전해줄 이휘준 아나운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이휘준입니다.
2: 네, 지난주에 네. 이어서 오늘도 오게 되셨어요.
3: 네.
2: 일단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3: 뜨거웠어요?
2: 네, 좋은 얘기는 제가 좀 하는 것보다 직접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아, 그럴까요?
2: 네.
3: 네, 한번 보겠습니다. 휘준 아나운서 목소리 듣고 너무 반가워서 잠이 확 깼다. 밑에 것도 제가 할까요?
2: 네.
3: 네, 목소리가 익숙해서 들어와 봤더니 굿모닝 FM에서 자주 만났던 분이라 반가웠다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2: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면은 조금 아쉬우니까
3: 왜,
2: 어떤 분은 깜짝 놀라셨대요.
3: 왜요? 왜요?
2: 지각한 줄 알고. 이 시간에 나오면 안 되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3: 그렇죠.
2: 본인이 시간을 잘못 안 줄 알고 깜짝
3: 그렇죠.
2: 놀라셨대요.
3: 왜 아침마당 나오는 음악 나오면 그렇죠. 사람들 지각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굿모닝 FM에서 한 8시쯤 나오기 때문에 네. 진짜 새아침에서 듣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2: 네.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오늘도 네. 이희준 아나운서 오셨습니다.
3: 네.
2: 이 자리 좀 탐이 나시나요? 어떻게 되시나요?
3: 아니 뭐 단 아나운서가 워낙 잘하고 이제 목소리도 좋고 제가 아끼는 후배라서 근데 긴장할 필요는 있다.

0: 다리를 비우면 안 돼요.
1: 방심하면 안 돼요.
0: 맞아요.
1: 항상. 그건 있다.
0: 한번 이번 주도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휘준 아나운서가 전해주는 반장 뉴스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소식은요.
1: 네, 첫 번째 뉴스는 이겁니다. 온누리 상품권이 달라진다. 영디는 이거 상품권 혹시 써봤어요?
0: 아, 저는 네. 아직 미혼이기도 하고 이제 제가 집안일에 관여를 잘 하질 않기 때문에 네. 어머니는 쓰고 계세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네.
1: 저는 많이 씁니다.
0: 아,
1: 최근에
0: 역시.
1: 명절이었잖아요.
0: 그쵸.
1: 명절 때 과일 이런 걸로 딱 사면 좋거든요.
0: 아.
1: 혜택, 할인 혜택 조금 있으니까.
0: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
1: 그렇죠. 그렇죠. 네. 저 너무 좋더라고요.
0: 오, 그러면은 앞으로도 쭉 계속 쓰시겠네요.
1: 열심히 쓰겠습니다.
0: 네. 네,
1: 관련 소식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요즘에 좀 물가가 오르면서 조금이라도 더 알뜰하게 소비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빵그리 분들 중에도 각종 페이 혜택부터 지역화폐 할인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챙겨 쓰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0: 네.
1: 그중에는 이제 온누리 상품권 역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전통시장이나 지역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하는 상품권입니다. 근데 2027년부터는 이 상품권의 혜택이 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디서 사용하든 할인 혜택이 비슷했는데 앞으로는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돌려받는 혜택이 달라지는 그런 방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0: 그래요. 어디에서 사용하느냐. 그럼 사용하는 곳에 따라서 돌려받는 혜택이 달라진다. 이런 말인데
1: 네.
0: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의 충전 할인율은 현재 7%인데 5%로 낮아집니다. 대신 상품권을 어디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0: 네.
1: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만 원어치 상품권을 충전할 때 지금은 이제 9만 3천 원을 내면 충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근데 개편안이 시행이 되면 9만 5천 원을 내야 해요.
0: 아.
1: 단 전통시장에서 10만 원을 사용하면 5% 선 할인에 5% 환급을 더해서 최대 10%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방의 골목형 상점가에서 사용하면 5% 선 할인에 3% 환급을 더해서 최대 8%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수도권 골목상권에선 추가 환급금이 없어요. 충전할 때 적용되는 5% 할인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인 만큼 앞으로 이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이 있는데 그때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0: 네.
1: 또 환급금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는지 뭐 자동으로 적립되는 건지 따로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이용 방법 역시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지역이나 장소에 따라서 환급률이 달라진다는 건데 정부가 이렇게 제도를 바꾸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어떤
1: 그렇습니다.
0: 이유죠?
1: 이번 개편의 핵심은 온누리 상품권을 통해서 소비가 필요한 지역 상권에 돈이 더 많이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해 온누리 상품권 사용액은 약 3조 9,500억 원에 달했는데요. 그 가운데 65%가 전통시장에서 사용됐고 전체 사용액의 57%는 비수도권에서 쓰였다고 합니다.
0: 네.
1: 하지만 이게 이제 사용처와 관계없이 비슷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어려운 지방 상권에선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달라질 예정입니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정에 필요한 정포 수를 다르게 적용하게 되는데요.
0: 네.
1: 지방 상권은 상대적으로 적은 점포로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되 지정 대상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건 막겠다는 그런 취지인 겁니다.
0: 네, 살리는 곳은 더 살리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네요.
1: 네.
0: 그 외에 또 어떤 변화가 있나요?
1: 외국인 요즘에 관광객분들 이제 많이 들어오시는데
0: 네.
1: 그들을 위한 변화도 있습니다.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의 QR 결제망을 해외 결제망과 연결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평소 자국에서 쓰던 앱으로도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에요.
0: 네, 2027년부터는 온누리 상품권이 단순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상품권을 넘어서서 전통시장과 지방 상권으로 소비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우린 다음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무진의 에피소드 함께 하시죠. 나는 머리야 버릇이 하나

0: 네, 이무진의 에피소드 함께 하셨습니다. 새 아침 반장 뉴스, 우리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시죠.
1: 네, 두 번째 뉴스는 이겁니다. 누군가 지금 누가 마로니에 열매 먹는 소리를 내었어.
0: 아, 나름 따라하려고 했는데 누구인가? 아, 연기는 안 되겠네요.
1: 반응을 좀 해줘요. 네. 좀 누구인가?
0: 아, 좀 톤이 안 나오는데.
1: 반응 네. 안 한 사람 누구인가? 자, 빨리 가겠습니다. 네. 자, 가을길 걷다 보면 밤처럼 생긴 열매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네. 특히 공원이나 가로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마로니의 열매가 그렇습니다. 프랑스어의 마롱이라는 게 이제 밤이거든요. 네. 마로니에는 밤을 닮은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가리킵니다. 아. 이름처럼 마로니의 열매는 겉모습이 밤과 비슷해요. 이것도 밤인가? 라고 생각하기 쉬울 정도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먹는 밤과 마로니의 열매는 아예 다른 나무에서 열리는 그런 열매예요. 우리가 먹는 밤은 밤나무의 열매고요. 마로니에라고 부르는 나무는 보통 칠엽수를 가리키는데 이 나무의 열매엔 독성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먹으면 안 됩니다. 네. 잘못 먹으면 복통이나 구토, 설사 같은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0: 오, 생긴 거는 비슷한데 이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네요. 네. 그럼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을 하면 될까요?
1: 네, 일단은 둘 다 갈색이고 둥글게 생겨서 얼핏 보면 되게 비슷해 보여요. 네. 하지만 몇 가지를 알아두면 구별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먼저 열매를 감싸고 있는 껍질입니다. 우리가 이제 먹는 밤 있잖아요. 이거는 가늘고 뾰족한 가시가 아주 촘촘하게 돋아있는 밤송이 속에 들어있잖아요. 네. 근데 마로니의 열매를 감싸는 껍질은 밤송이처럼 가시가 빽빽하지가 않습니다. 표면도 비교적 매끈하거나 짧고 둔한 돌기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생김새. 이 열매의 생김새에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식용 밤은 한쪽 끝이 뾰족하게 올라온 모양이 많고요. 밑부분엔 납작하면서 밝은 색을 띠는 부분이 보이기도 합니다. 네. 반면에 이제 마로니의 열매는 좀 더 동글동글하고 통통한 모양이고요. 표면도 매끈한 편입니다. 좀 이런 차이를 알아두면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0: 네.

0: 확실히 이제 자주 볼수 있기는 하거든요. 은근히 많아요. 마로니 열매도 그렇고 뭐 물론 밤도 그렇고요. 근데 먹으면은 큰일 난다는 점, 마로니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한다는 점꼭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1: 네.
0: 특히 껍질과 열매의 생김새 저희가 차이 알려드렸죠. 잘 구분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마지막 뉴스 빠르게 만나보시죠.
1: 네, 마지막 뉴스는 이겁니다. 지금은 교통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중.
0: 오,
1: 이거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0: 몰랐네요.
1: 자, 다들 모르셨을 거예요.
0: 네.
1: 네, 그렇죠. 저도 사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잘 몰랐어요.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0: 네.
1: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석 달 동안 교통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지난 8, 9월 계도기간을 거쳐서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집중단속이 시작된 건데요. 이번 집중단속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건 방향지시 등 미사용과 좌석 안전띠 미착용, 그리고 오토바이나 개인용 이동자체의 안전모 미착용입니다.
0: 아, 네.
1: 특히 이제 관심을 끄는 게 방향지시 등, 이른바 이제 우리가 깜빡이라고 부르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겁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방향지시 등 미점 등 관련 공익신고는 무려 149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차선 바꿀 때 뭐 이럴 때 꼭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방향을 틀거나 할 때. 근데 이거 깜빡이 안 켜는 분들 정말
0: 진짜
1: 사실은
0: 많아요. 너무 많아요.
1: 저도 운전하지만 너무 많아요.
0: 네.
1: 그런 만큼 골목길, 뭐 주유소, 회전 교차로 등등 우리가 운전할 때 꼭 깜빡이 여러분 꼭 켜주세요.
0: 네.
1: 네. 진심인 것 같죠. 그렇죠?
0: 진심입니다.
1: 많이 겪었어요.
0: 네. 네.
1: 다음으로 안전띠와 안전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는 운전석과 조수석뿐만 아니라 뒷좌석까지 모든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택시를 탔을 때도 습관적으로 안전띠부터 꼭 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토바이나 개인용 이동장치를 탈 때도 안전모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여러분.
0: 네, 사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은 다 이미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들이거든요.
1: 네.
0: 그 외 달라지는 것들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네, 이번 단속을 계기로 오토바이 단속 방식엔 이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입니다.
0: 아.
1: 오토바이는 사실 앞쪽에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0: 그쵸.
1: 기존의 전면 촬영 방식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었어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차량이 지나간 뒤에 뒷번호판을 촬영하는 장비를 도입해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빵그리 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번 개정안엔 좌석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 및 개인용 이동장치 안전모 미착용, 방향제시 등 미점 등 이 세 가지 위반에 대해서 앞으로는 벌점 10점이 추가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는 사실 이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가 완료돼 있어서 심사 단계에 있고요. 10월 단속 자체는 현행 범칙금 기준으로 우선 시작이 되고 법안이 공포되는 대로 벌점 제도가 함께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벌점은 아직은 10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 지켜야 하는 수칙들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단속보다는 이 평소에 운전 습관을 또 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1: 네.
0: 깜빡이 잊지 마시고요. 안전띠 꼭 착용해 주시고요.
1: 네.
0: 또 안전모 착용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퀴즈 풀어보시죠.
1: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앞서 프랑스어에서 마롱, 밤을 뜻하고요. 이것은 밤을 닮은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가리킨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을철에 이것을 무심코 잘못 먹었다가는 복통이나 구토, 설사 같은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프랑스어로 잎이 5개에서 7개의 소엽으로 이루어진 칠엽수를 가리키는 말이자 이것에 해당하는 말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마리아주, 2번 마티네, 3번 마로니에, 4번 마티에르.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마리아주, 2번 마티네, 3번 마로니에, 4번 마티에르.
0: 퀴즈 정답 어디로 보내주시면 될까요?
1: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0: 마지막 힌트 주세요.
1: 네, 이 대학로에 이 공원도 있고요.
0: 오.
1: 또 칵테일 사랑이라는 또
0: 오.
1: 노래가 있잖아요.
0: 그쵸.
1: 모차르트 피아노.
0: 복면가왕 출신 또 피아노.
1: 21번.
0: 아, 진짜.
1: 아, 20 복면가왕 나왔어요. 아무튼 그거예요. 네.
0: 그러면 끝곡으로 그 노래를 저희가 함께 오. 할게요.
1: 네.
0: 소개해 주셨으니까 그 노래를 끝곡으로 하면서 휘진 아나운서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2주 동안.
1: 네, 아쉽네요.
0: 이따 진심 한번 체크해 볼게요.
1: 네.
0: 너무 고마웠고요. 우리는 언젠가 또 만나요. 안녕히
1: 네.
0: 가세요.
1: 안녕.
0: 네, 칵테일 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노래 소개해드릴게요.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반짝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밤을 닮은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가리키는 말. 그래서 정답은요. 네, 3번 마로니에였습니다. 보기 궁금하시죠? 하나씩 짧게 살펴보고 갈게요. 마리아주는 결혼을 뜻하고요. 마티네는 오전, 아침 시간을 의미하고요. 마티에르는 물질이나 재료를 말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께는 필터 샤워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1: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 데이터 척.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1: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2: 산업단지에 집

0: 또 학교도 듣고
1: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2: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5: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원 프로지오잖아.
4: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쿤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5: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4: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5: 10월 오픈 때 가보자.
4: 청라 아쿠원 프로지오 대우건설.

0: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반지네 실내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3: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영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분이네요. 9981번님. 요즘 쉬는 날엔 늘 김드위치를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김드위치는 김밥과 샌드위치를 합친 말인데요. 오, 김밥 김을 4등분해서 각 칸의 재료를 나누어서 올린 뒤 사레로 접어서 먹는 음식을 말합니다. 오늘은 밥, 치즈, 달걀, 베이컨을 넣고 만들려고요. 프라이팬 하나, 접시 하나만 쓰면 돼서 자취생한테는 딱인 요리인 것 같습니다. 든든하게 먹고 오전에 운동하러 가려고요. 노래는 이하이의 1, 2, 3, 4 예약합니다. 해주셨 네요. 순간 김드위치가 뭐지? 잘못 적으셨나 했는데 이런 거를 김드위치라고 하는군요. 뭐가 됐든 맛있겠네요. 이 재료들은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요. 네, 든든하게 잘 챙겨 드시고 운동도 잘 다녀오시고요. 오늘도 네, 기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 테니까 다음엔 김드위치랑 따 한 잔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끝곡으로 이하이의 1, 2, 3, 4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휴일이잖아요. 행복한 시간으로 오늘 하루 가득 채워가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심질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질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입니다. 오늘이 개천절 대체 공휴일이라 평소보다 조금 여유롭게 월요일을 맞이하셨을까요? 이번 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노벨상 수상자가 쭉 발표된다고 해요. 물리학상, 화학상, 평화상, 문학상 등등 이번엔 또 누가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받을 때, 아, 다들 기억하시죠? 당시에 깜짝 수상 소식에 다들 놀라고 기뻐했는데 이번에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과연 올해도 반가운 소식이 또 전해질지 기대하면서 지켜보기로 하고요. 모처럼 찾아온 월요병 없는 월요일 느긋하게 천천히 출발해볼까요?

하이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10월 5일 월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좀 느긋한 월요일 되셨나요?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더 느긋하게

0: 편안하게 함께 하시죠. 노벨상 이야기했는데 한강 작가 노벨상 받을 때 와 깜짝 놀랐죠. 너무 기쁘고 저는 사실은 이제 건축 전공으로 대학을 나왔고 근데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문과였고 언어만 예 국어만 잘했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책을 안 읽는 거에 비해서 제가 이제 언어 쪽에 좀 강하긴 했는데 늘 그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선생님들한테 한글 표현력이 세계적으로 좀 번안이 좀 덜 돼서 아마 인정을 못 받는 것 같다라고 늘 이렇게 학창시절 동안 들어왔다가 한강 작가가 갑자기 수상을 딱 하니까 오 뭐야 이게 돼? 이제 시작이다. 이제 한글이 어느 정도 번안이 이렇게 좀 잘 되면 더 좋은 문학가들에게 수상 기회가 갈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만든 물건 보면 이거 와 노벨상 줘야 된다 뭐 이런 말 많이 하곤 하잖아요. 노벨상은 저는 이제 거의 음식 먹을 때 이제 뭐 음식 조합 이런 거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거 노벨상감이다 이거. 야 이건 이제 널리 알려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주 소소한 노벨상 줘야 될 것들 예, 이번 주 쫙 노벨상 다 친구들한테 주시면서 각자 받고 주고 하면서 그렇게 또 일상을 꾸며보도록 하죠. 두 시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개천절 대체 공휴일을 맞아서 특집으로 꾸며볼까 해요. 1부는요. 굿모닝 가족들이 문자나 미니에 남겨준 소중한 사연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행복 준비가 되어 있고요. 2부는 민재영 리포터와 함께하는 깨알 뉴스 그리고 반만 마치면 되는 반반한 퀴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도전자 늘 모집하고 있어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3, 4부는요. 유행본부 대신에 특집 코너 준비해봤습니다. 전민기 유행사무총장님 나오세요. 민기 뮤직! 그의 인생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얘기도 함께 들으면서 추천곡까지 받아볼게요. 예, 유행 얘기 안에서 벌써 들떠있거든요. 민기 총장님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올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6: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7: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8: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복은 못 봤거든요.
7: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6: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1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굿모닝. 연휴 마지막 날 곳곳으로 비나 빗방울이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치고 오후부터는 이제 찬바람이 쌩쌩 불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겉옷 잘 챙겨 입고 다니셔야겠는데요. 비는 남부지방은 오후

오전까지 중부 전북 지방은 오후까지 빗방울 정도 떨어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4.6도로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고 있는데요. 낮 기온이 어제보다 5도 이상 크게 낮아집니다. 서울이 20도, 대구 23도로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은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아침 출근길이 많이 쌀쌀해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또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성월이었습니다.

0: 아침의 행복을 월요일에도 할 수 있다니 진짜 행복하네요.
1: 예.
0: 9314번님 남동생 생일 겸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가족 오락관 진행했어요. 몸짓으로 말해요 게임을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에너지 가득 얻고 왔습니다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어머님이 또 열심히 또 몸짓으로 퀴즈를 내고 계십니다. 야, 아 이런 게임은 진짜 단순하고 약간 유치할수록 더 신나고 즐겁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 진짜 이것이야말로 행복이네요. 행복하시죠? 아침을 환하게 밝히는 작은 행복들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의 행복. 연휴 마지막 날 잘 쉬고 계신가요? 일상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자세로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받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새싹 문자예요. 9949번님 오늘따라 테디 목소리 너무 좋군요. 큰일이네. 암약하고 있던 애청자 문자로 칭송 드립니다. 좋아하는 노래도 신청해 볼게요. 흰 박혜원의 뒷장을 먼저 본 책처럼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어우 야 필력이 약간 조선시대 암약하다 남들 모르게 맹렬히 활동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암약하고 계시군요. 암약하신 분들 많아요 저희 굿모닝 FM에 그죠? 암약자들 감사합니다. 활동 가끔 해주세요. 아침의 행복 노래 듣고 와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 박혜원의 뒷장은 먼저 본 책처럼.

박혜원의 뒷장을 먼저 본 책처럼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아침에 행복. 어떤 이야기들이 도착했는지 계속 둘러볼게요. 이선화님이 테디 결혼한 지 이제 1주년 됐는데 아기 천사가 찾아와 줬어요. 오늘 시댁에 임신 사실을 공개하러 가요. 어른들 반응이 너무 기대됩니다. 후후후 잘하고 올게요 하셨는데 어머어머 너무 축하드려요. 아 언제 이렇게 또 결혼까지 하게 돼서 우리 결혼했어 이런 얘기 했는데 또 언제 또 아이가 생겨가지고 우리 부모가 된대 이런 얘기 나누는 어른이 언제 우리는 되었을까요. 선아님 어른 된 거 너무 축하드리고 또 어른들에게 어른 됐다고 자랑하는 날 기쁘게 추억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시죠. 정용경님 저는 내일 면접 보러 가요. 보름 전에 다른 곳에서 면접 떨어지고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번엔 제발 백수 탈출해서 알바 그만하고 싶어요 하셨는데 그 떨어졌을 때의 그 경험들이 차곡차곡 또 쌓이면은 이게 또 다음 면접에는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때보다 더 잘할 거예요.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응원합니다. 파이팅! 노래 듣고 올 건데요. 박선희 님이 입원한 아이와 같이 라디오 듣고 있어요. 헤이 아저씨 목소리 좋대요.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얼른 낫기를 바랍니다. 목소리 좋아요. 헤이 아저씨 목소리 좋아. 원래 더 좋아. 박선희 님이 신청곡 투어스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듣고 올게요.

서프메사의 ILY 피처링 에밀리였습니다. 노래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노래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였어요. 9번이 FM태입니다. 아침의 행복 계속 이어갈게요. 7057번님이 이사 두 달 전이라 이삿짐 견적을 받았는데요. 두 업체가 무려 50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한두 곳 더 알아보려고요. 이번엔 신혼 때보다 짐을 더 줄여서 꼭 필요한 것만 챙기려고 합니다. 두 달 동안 부지런히 비워볼게요. 이사할 때 비우는 거 쉽지 않은데 좋은 결정인 것 같아요. 예, 버릴 수 있는 거 버리는 것도 훈련이 돼야 되니까. 저도 잘 못 버려가지고 이사 저 진짜 많이 다녀봤거든요. 가격 차이보다 스트레스 덜 받는 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잘하는 데를 찾아야 돼요. 돈 중요하지 않아요. 몇십만 원보다 내 마음에 몇백만 원 병 생깁니다. 어쨌든 이사 잘하시고 좋은 행운들 행복들 가득하실 거예요. 박우람님, 미니로는 처음 글 남겨보는 84년생 트럭커입니다. 저는 집에서 쉬다가 밥 먹고 남산까지 걸어 올라갔다가 영화 보려고요. 물론 혼자입니다. 후후후. 테디도 만난 거 챙겨 먹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는데, 트럭도 운전하시는 분들은 하체 운동도 하셔야 되거든요. 예, 산책 또 산으로 걸어 올라가는 거 너무너무 나이스. 저희 아버지가 평생 또 운행을 또 하셔가지고 늘 그렇게 산을 올라가셨어요. 지금도 올라가시는데 좋은 취미가 되실 겁니다. 혼자 먹는 밥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사실 뭘 같이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는데 아니야, 나 혼자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게 최고예요. 사실 누리세요. 예, 혼자인 생활 마음껏 누리시고. 우우즈의 안녕이란 말도 함께 김화연님이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이 노래 들으시고 민재영 리포터와 함께 깨알 뉴스로 돌아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웅,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을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자,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서울경찰청의 신채희 리포터.
4: 네, 휴일이라서 도로도 마음도 여유가 많은데요. 지금 서울 시내에서는 마라톤 대회 진행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의공원에서 출발하는 서울 한경 마라톤 대회 지금 7시 30분 출발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사당 뒷길을 시계방향으로 돌아서 서강대교를 건너 광흥창역에서 반환점을 지나겠고요. 이어서 다시

뒤 국회의사당 뒷길 여의 서로를 단식의 방향으로 가서 여의 하부도로 거쳐 서울교 이용의 출발 지점인 여의 공원으로 도착하겠습니다. 오전 9시 30분까지 이 구간들 통제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국회대로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봉은사로도 코엑스 사거리에서 잠실 경기장 가기 전까지 마라톤 대회로 오늘 저녁 6시까지 양방향 전면 통제됩니다. 도로 상황이었습니다.

0: 민재현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아니, 그 이른 아침에 운동을 하고 오셨어요? 와, 대박이다.
1: 이렇게라도 해야 제가 지금 굿모닝 FM에 뿌린 다짐이 너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예. 뭐 하나는 해야죠, 제가.
0: 저희도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 까먹고 있었는데
1: 그렇죠.
0: 운동을 그래도 하고 네. 있어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깨알 뉴스 바로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젠 지갑 없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결제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실제로 실물카드 없이 결제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0: 지갑을 이제 사는 사람도 잘 없어지는 것 같아, 점점.
1: 맞아요. 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반기 지급결제 동향을 보면 9개 카드사의 하루 평균 결제액은 약 3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6%가 늘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실물카드 없이 결제한 비중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특히 실물카드 미제시 방식 가운데 카드 간편지급 서비스가 52.6%로 가장 많았는데요. 모바일 기기 등의 카드 정보를 미리 저장해두고 지문이나 얼굴, 비밀번호 등 간편 인증 수단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0: 아, 간편 결제 진짜 잘 돼 있긴 해요.
1: 네, 이와 함께 한때 고액 결제 수단으로 널리 쓰이던 자기앱 수표 이용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만에 하루 평균 이용 금액이 5천억 원 가까이 줄었는데요. 특히 자기앱 수표 10만 원권의 감소세가 더욱 뚜렷합니다. 5만 원권 사용이 일상화되고 카드와 계좌 이체 등 다른 지급 수단 이용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수표 이용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0: 예전에는 진짜 큰돈 주고받을 때 수표 딱 썼잖아요.
1: 네.
0: 이제는 카드나 계좌 이체가 그 자리를 어느새 대신하고 있네요.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나타난 북항이의 인기. 아, 정말 뜨거웠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북항이 이전에도 특정 동물에게 사람들이 열광한 사례가 참 많습니다.
0: 아, 푸바오 있었잖아요. 푸바오.
1: 그렇죠.
0: 날렸었죠. 날렸었죠.
1: 날렸습니다. 2020년 용인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푸바오는 귀여운 외모와 사육사와의 교감으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푸공주, 용인 푸시라는 애칭까지 생겼고요. 이 푸바오를 다른 영화와 책이 나오는가 하면 각종 굿즈까지 출시가 되면서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대전 5월드를 탈출한 늑대, 늑구가 9일 동안 이어진 탈출 기간 내내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는데요. 시민들은 늑구의 구조 상황을 SNS로 공유를 하면서 늑구가 무사 귀환하기를 기원했고요. 이 과정에서 늑구 빵까지 등장하기도 했죠.
0: 야, 푸바오부터 늑구, 북항이 동물들에게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1: 전문가들은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정서적인 위안을 얻으려는 심리를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확산한 데다가 경쟁과 스트레스에 지친 사람들이 이 동물에게서 편안함과 위로를 얻는다는 건데요. 여기에 SNS를 통한 빠른 확산과 호기심도 동물 팬덤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동물이나 생명체를 보면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생기고 또 그 모습이 SNS를 통해서 공유가 되면서 직접 보러 가려는 사람들도 모이는 거죠.
0: 이렇게 동물을 좋아하는 마음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관심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면 너무 좋겠네요.
1: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1년간 새 단장을 마친 서울 노들섬 수변문화공간이 지난달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 개방 열흘 만에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다녀갔다고 해요.
0: 오, 노들섬이 새롭게 바뀌었군요.
1: 네, 새롭게 단장한 노들섬.

0: 썸에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 한강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생태 정원부터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 정원, 그라스 정원 등이 들어섰고요. 섬을 한 바퀴 돌면서 한강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1.5km 길이의 순환형 산책로도 조성이 됐습니다. 이를 보기 위해서 1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아온 건데요. 지난 2일부터는요. 서울 라이트 한강 빗섬 축제도 열리고 있어요. 이 레이저 아트와 다양한 미디어 아트 프로그램을 선보이는데요. 서울시는 방문객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과 함께 깨끗한 노들섬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도 시작한다고 합니다.
1: 예, 산책도 하고 축제도 즐기고 요즘 노들섬 나들기 하기 진짜 좋겠네요.
0: 네, 날씨도 좋잖아요. 이 서울시가 최근 공개한 한강 노을 지도에도 노들섬이 포함이 됐는데요. 이와 함께 서울 곳곳의 노을 명소도 함께 소개가 됐습니다. 먼저 한강 서쪽 지평선으로 지는 해를 볼 수 있는 양화 한강공원 선유교와 난지 한강공원이 있고요. 여의도 건물 뒤로 물드는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이 노들섬과 이촌 한강공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해섬과 잠수교, 성수 구름다리 등에서도 각기 다른 한강 노을을 만날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세요.
1: 가을 노을 진짜 예쁘잖아요.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해질 무렵 잠깐 시간 내서 가까운 곳에서 노을 한번 감상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한강에서 노을 본 적 있어요?
0: 있죠. 진짜 저는 매일 이 다리를 건너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네. 퇴근길에는 이 노을이 물들면 그렇게 낭만적일 수가 없어요.
1: 그래, 멋져. 한강 주변 건물들도 이제 노을로 보면 더 멋지고.
0: 진짜 멋지죠.
1: 멋지고.
0: 네.
1: 그렇습니다. 아, 한강 가면 라면 드시나요?
0: 당연히 먹어야죠.
1: 네. 아주 만족하는 대답으로 깨알 뉴스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반한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의 핑크 스카이스 띄워드리면서 민정영 리포터와는 인사 나눌게요. 내일 또 보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빰바란 퀴즈. 밤바. 대체 공휴일에도 퀴즈는 뭐 참지 우에 참노.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을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과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오늘 신청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테디, 그리고 굿모닝 가족 여러분. 늘 테디와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세 식구, 오늘 놀이동산 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동물 친구들도 보고 놀이기구도 타고 재밌게 놀다 오려고요. 신나게 놀고 들어와서 테디가 보내주는 맛있는 치킨까지 먹으면 완벽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반반키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오, 즐거운 날이신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밥만 맞추고 치킨 받자 바라바라 바라반.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네, 안�녕하세요. 서울 중랑구에 사는 46살 이범미 아빠 변동훈이라고 합니다.
0: 아, 동훈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놀이동산 가신 거예요 그러면?
1: 네, 맞아요.
0: 얼마 만에 가셨어요 놀이동산?
1: 여기 아내랑 연애할 때 오고 나서 그다음에 아이 생기고 처음 오는 것 같아요.
0: 진짜? 오. 네. 그러면 아이도 처음인데 아이는 지금 몇 살일까요?
1: 아이는 지금 올해 4살이에요.
0: 4살. 4살이면 네. 아직 무섭고 뭐 이런 거 못하겠네요.
1: 아, 놀이기구 타는 거 말고 지금 이제 동물 같은 거 책이나 카드로만 보다가 어머나. 좀 실제로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보여주려고 데리고 왔어요. 데리러 가려고요.
0: 네. 아이는 이제 동물 볼 때 그 눈 반짝반짝한 그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지금. 네. 오늘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런데 또 케어하려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데이트할 때랑 또 다른 마음이잖아 이럴 때.
1: 네, 그래도 아이가 잘 따라줘가지고 큰 문제 없이 잘 이따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너무
1: 네.
0: 좋습니다. 동훈 씨는 그러면 놀이기구 잘 타시나요?
1: 놀이기구 저 엄청 잘 타요.
0: 무서운 거 다 아무렇지 않게 타요?
1: 네, 저 뱅글뱅글 도는 것만 아니면 다 잘 타요.
0: 그 뱅글뱅글 도는 게 무서운 건데?
1: 도는 건 어지러워서 못 타는 거고 뭐 떨어지거나 거꾸로 매달리거나 이런 것들은 다 괜찮게 타요.
0: 높게 네. 올라가고 이런 것도 괜찮고?
1: 네, 괜찮습니다.
0: 와, 그럼 잘 타시는 거다. 야. 아이 때문에 이제 그건 타시지는 못하나 싶긴 한데. 어쨌든.
1: 네, 그렇죠.
0: 네, 오늘 놀이동산 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첫 번째 놀이동산이니까 좋은 추억 많이 네. 만드시길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 또 성공하셔서 치킨 받아서 드셔야지 완벽한데. 퀴즈 자신 있으신가요? 네.
1: 일단은 밥만 맞추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안 되더라도 뭐 사비로라도 사서 먹어야죠.
0: 되실 거예요. 되실 거예요. 제가 문제 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반반의 퀴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시간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1: 예, 됐습니다.
0: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99단을 외자. 99
1: 81
0: 개천절은 몇 월 며칠일까요?
1: 10월 3일입니다.
0: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총 맞은 것처럼
1: 백지영.
0: 사자성어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인생의 네 가지 과정. 생로
1: 병사.
0: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개팔자가
1: 상팔자.
0: I'm still hungry. 이 명언을 남긴 2002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은 주몽의 아들 온조가 세운 나라는
1: 부여.
0: 아니에요.
1: 백제.
0: 빛의 삼원색 빨강 파랑 그리고
1: 초록.
0: 2026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김도영 곽빈 노시화는 어떤 스포츠 종목의 선수일까요?
1: 야구.
0: 소설 바쁜 주식 중개인의 로맨스 마지막 입세 크리스마스 선물을 쓴 작가의 이름은
1: 오헨리.
0: 와, 만점 받으셨어요. 와, 뭐야.
1: 만점이요?
0: 만점이에요.
1: 정말이요?
0: 네. 열 분이 마셔서 만점 받으셨습니다.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을 콜라 세트,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까지 획득하셨습니다.
1: 너무 소름 돋는.
0: 와, 저희도 소름 돋았어요 지금.
1: 와, 문제를 너무 잘 내주신 것 같아요.

0: 같아요.
1: 와, 이게 문제가 쫙쫙 맞았나 보다. 문제가 쉽지도 않았거든요. 와.
0: 네, 그럴까요?
1: 와, 축하드립니다. 만점이 또 오랜만에 나왔는데. 도우님.
0: 네.
1: 오늘 뭐 대박인 날입니다.
0: 아, 그러니까요. 너무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지금. 너무 좋습니다. 야, 소름 돋아요. 자,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0: 예, 먼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 식구, 항상 묵묵히 우리 집을 지켜주는 우리 아내, 제가 잘해주는 것보다 못해주는 게 더 많아서 항상 미안한데 앞으로도 더 잘한다는 지키지 못할 약속 그래도 항상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갈게. 그리고 우리 딸 이범이 지금 때 쓰는 소리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1: 들려요.
0: 네, 우리 이범이 지금 이제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잘 자라고, 다치지 말고, 그 다음에 항상 생각이 바르고 행동이 바른 사람으로 자라주기 바래. 아빠는 그거 하면 돼, 이범아.
1: 범아, 아빠 네. 만점 받았어. 기분 좋게 하루 멋지게 보내시고요. 동훈님.
0: 네.
1: 너무 멋졌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늘 응원하겠습니다.
0: 네, 항상 저희 아침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해요. 보내드릴게요. 예. 안녕.
0: 예, 안녕.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히딩크 관리 문제 덤으로 내드릴게요. 2002 한일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4강으로 이끈 명장 거스 히딩크 감독은요. 유럽 축구 강국인 이 나라 출신입니다. 암스테르담이 수도인 이 나라 어디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이 나라는 이제 풍차와 튤립의 나라로도 유명하죠. 자, 오렌지 군단 이 나라 어디일까요?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추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캡슐 세제 세트 준비할게요. 정답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합니다. 더 보이즈 네버랜드.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덤덤덤덤덤덤덤덤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히딩크 감독 출신 국가 정답은 네덜란드였습니다. 정답 맞추신 다섯 분께 캡슐 세제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매진 드래곤스의 암스테르담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상추쌈 먹기를 예찬한 글이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 잇몸은 드러나고 입술은 활처럼 되게 하고 오른손으로 쌈을 밀어 넣으며 왼손으로는 오른손을 받친다. 눈을 부릅뜬 것이 화가 난 듯하고 입술은 꼭 담은 것이 꿰맨 듯하다. 이런 모양으로 느긋하게 씹다가 천천히 삼키면 달고 상큼하고 진실로 맛이 있어 더 바랄 것이 없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이옥, 무려 조선 정조 때 문인입니다. 이제는 외국인들도 즐긴다는 상추쌈. 연휴 끝날 쏙 먹고 기운 좀 올려볼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2: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언제부터 왔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영암이 좋다.
5: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 아침을 씹어먹자.
1: 아침을 씹어먹자. 굿모닝 FM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개천절 대체 휴일인 오늘 월요일 3, 4부는요. 유행본부 대신 특집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민기 뮤직. 월요일마다 우리에게 최신 유행과 함께 웃음까지 전해주시는 우리 전민기 유행사무 총장님과 함께 한 시간 동안 가겠습니다. 쉬는 날이니까 유행 쫓느라 바쁘게 뛰어다니는 대신에 느긋하게 우리 전 총장님의 인생 한번 훑어봅니다. 음악 추천도 받아보고요. 즐거울 것 같습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민기 뮤직 시작해볼게요.
2: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안녕하세요.
7: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6: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7: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6: 완전 좋아요.
7: 연두리.
6: 잘 부탁드립니다.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가면 집으로 꾹끼리 베이글닷컴. 다음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배려처럼 당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 다음 환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1: 환자 경험 평가는 입원 중 겪은 일을 환자분이 직접 들려주는 조사입니다. 9월부터 11월 병원에 입원하신 경험이 있다면 퇴원 후 휴대전화로 안내가 갑니다.
0: 겪으신 일을 들려주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1: 당신의 참여로 의료 문화가 더 나아집니다.
0: 환자 경험평가 참여로 의료가 나아요.
1: 이제는 당신 차례. Now you.
2: 나아요. Now you.
0: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합니다.
3: 자,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4: 네, 테디, 이번 주도 날씨 변화가 큰 만큼 옷차림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는데요.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서울입니다. 밤사이 가을비가 지났고요. 지금은 대부분 비가 그쳐있고 하늘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낮부터 찬바람이 몰려오겠습니다. 어제 낮 기온보다 5도 이상 기온이 뚝 떨어져 쌀쌀하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8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0도, 광주 22도, 부산 24도로 이맘때 기온을 밑돌겠고요. 찬바람에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이대로 주 중반까지는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쌀쌀하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이 다시 또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Do it. What all right, y'all? 휴일 아침에 반짝이는 음악 충전 타임! 특별한 게스트의 빛나는 선곡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전민기 유행사무총장님과 함께하는 민기 뮤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천절 대체 휴일인 오늘 유엔본부 잠시 휴업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쉬지를 않아요. 오늘 유행

0: 본부 대신 인생 음악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전민규 유행 사무총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유행 사무총장 전민규입니다.
0: 네. 이렇게 또 특별한 날 한 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1: 아. 네. 아, 왜 이제야 이게 준비가 됐을까?
0: 아, 저희는 네. 매주 만나니까 또 한 번 더 부탁드리기가 좀 죄송해서.
1: 민기 뮤직 하고 싶었어요.
0: 아, 정말요?
1: 네.
0: 민기 뮤직 기대가 됩니다. 아, 또 우리 전민규 유행 사무총장님이 음악에 대한 조예가 또 있으시고.
1: 있어요?
0: 과거에 화려했던 경력이 있으시고. 이 모든 이야기들이 딱 이게 조합이 되는 코너거든요.
1: 아, 좋아요, 좋아요.
0: 기대됩니다. 네. 유행 사실 이제 지금 벌써 3년 넘게.
1: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0: 진짜 오래됐어요.
1: 아, 진짜 오래했어.
0: 3년 동안 유행을 우리가 함께 네. 했어요.
1: 그런데도 유행을 잘 몰라요.
0: 네. 아, 너무 빨리 바뀌어.
1: 바뀌기도 하고.
0: 너무 빨리 바뀌어요.
1: 근데 확실히 이거 하면서 아델과 이제 할 대화는 많아졌다.
0: 아, 유건이랑 네. 소통이 좀 좋아졌어요.
1: 잘 됩니다, 소통이.
0: 확실히 근데 저도 그 뮤지컬 하러 가면 이제 어린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20살 막 넘은 친구들.
1: 네.
0: 근데 좀 대화가 되긴 돼요.
1: 이런 거 다 확실히 핫하더라고요.
0: 어, 네. 제 또래 친구들은 아예 몰라. 와, 진짜 아예 몰라요. 뭐가 있는지, 챌린지 뭘 하는지. 아,
1: 몰라, 몰라.
0: 진짜 몰라. 네. 어쨌든 그렇게 우리의 유행을 책임져 온 우리 민기 총장님의 네. 가장 마음 편한 시간입니다.
1: 아, 너무 좋아요.
0: 과거 이야기하는 시간.
1: 저는 이제 수다 떨고 과거 얘기하는 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0: 앞서가지 않은 남자인데 네. 3년 동안 앞서가느라 힘들었어요.
1: 네, 과거 얘기를 잘 안 들어줘 사람들이. 네, 오늘 그냥 제대로 합니다.
0: 근데 좀 걱정되는 거는 네. 우리 김재현 쌤이 과거 얘기 한번 부탁드렸다가
1: 네.
0: 대학원 때 슬펐던 걸 한 시간 동안 들었거든요.
1: 뭐 왜 슬펐대요?
0: 걔는 대학원 때 너무 슬펐대요.
1: 한이 많아 걔는.
0: 그래서 네. 쉬는 날 아침인데 네. 우울한 노래 한 시간 동안 들어가지고 원성이 자자했었어요.
1: 아, 그랬어요? 어,
0: 그러진 않겠죠?
1: 아,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예. 역시나 믿고 따라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민규 유행 사무총장님과 민기 뮤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어떤 주제로 선곡을 해오셨을까요?
1: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요. 전민기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담긴 노래.
0: 아, 주제도 좋다. 인생 전반이 드러난다 이제. 와, 주제 좋아.
1: 좋죠.
0: 예, 네. 여러분이 그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음악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거를 어디로 갈까. 저는 과거가 또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쭉 한번 훑어보는 걸로 정해봤어요.
0: 따라갑니다.
1: 좋습니다.
0: 전민기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담긴 노래 첫 번째 곡 만나보겠습니다. 갑자기 네. 뭐야 이 몽글몽글해지는 어디로 간 거예요?
1: 자, 이 김동률 씨의 시작. 제가 그 예전에 아나운서 잠깐 했을 때
0: 네.
1: 그 저의 게스트로 나와주셨었어요.
0: 아, 김동률.
1: 그 보기 힘들다는 김동률 씨를 오. 제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0: 오.
1: 그게 이제 저의 어떻게 보면 방송의 시작인데
0: 어.
1: 본격적으로 이 제 인생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이 개천절 대체 휴일이잖아요.
0: 그렇죠.
1: 개천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어. 민족의 시조인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0: 예.
1: 이게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어허. 첫 곡은 이렇게 시작을 담은 노래를 어.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예.
1: 이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도 어. 여러분들의 시작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0: 어.
1: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소중함을 좀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0: 와.
1: 거창하죠.
0: 이렇게 거창할 필요가 없는데 첫 곡을 너무 사이즈를 크게 가져오셔가지고 큰일 났네. 아, 알겠어요. 일단 예,
1: 뭐가 그렇게 거창해요.
0: 어, 예, 알겠습니다. 어.
1: 예, 이 날 자체가 중요한 예. 날이니까 저는 김재현 씨처럼 하지 않습니다.
0: 확실히 다르긴 한데
1: 점을 딱 찍고 가는 거.
0: 좀 걱정이 되긴 하네.
1: 뭐가 걱정이 돼?
0: 다르게 걱정이 되네.
1: 아, 그래요?
0: 김동률의 시작. 네. 예, 여러분들 개천절 잊지 마시고 대체휴일이 오늘 다시 한번 의미를
1: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0: 아, 좋다, 좋다.
1: 함께 고민하자는 거예요.
0: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 좋습니다.
0: 좋습니다. 듣고 올게요.

0: 아 좋다 좋아. 아, 첫 번째 곡 듣고 태극기 다시 꺼냈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걱정 많이 했는데 네. 아, 두 번째 곡부터 좋네요. 어떤 곡이죠?
1: 자 이거는 뉴퀴즈 온 더 블록의 툰나잇이라는 노래인데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예. 전민기의 인생의 어떤 중요한 순간순간이 이제 담기기 시작하는데
0: 궁금해 궁금해.
1: 자 이 노래

아주 신나는 곡이죠. 제가 어릴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 뉴키즈 온 더 블럭 내가 저 무대에 서면 어떤 느낌일까를 좀 상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그때는 꿈이 뭔진 몰랐지만 이상하게 뭔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고 싶다.

0: 전민기를 표현하는 것 같았어.
1: 아, 진짜 맞아 맞아. 아니 이 신기한 게 유퀴즈 언더블럭이 이제 우리나라 처음 왔을 때 저도 아주 꼬맹이일 때라. 네. 근데 어마어마한 환영과 어마어마한 놀라움이 있었다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BTS나 네. 뭐 세븐틴이나 많은 분들이 외국에 나가면 외국 분들이 이제 또 그렇게 그렇지. 받아들이는 게 네.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
0: 그 저희 집안 사람들 보면 끼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네. 방송이라는 거를 누군가 뭐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지만 머릿속에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난 저 무대에 서야겠다.
1: 아 이게 몇 살 때예요 도대체?
0: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1: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이겠죠?
0: 맞아요 맞아요. 네.
1: 그때부터 뉴퀴즈 언더블럭의 노래를 들으면서 연예인이 네. 되고 싶다는 꿈을 어렴풋이 꿨다는 우리 민기 총장님의 시작입니다. 투나잇 들을게요.

0: 이제 가슴이 뛴다 이제.
1: 네.
0: 아 이제 뛴다.
1: 그죠? 심장이 뛰죠.
0: 아, 두 번째 곡까지는 아직까지 누워 있었거든요.
1: 네, 서사가 이제 있습니다.
0: 일어납니다. 자, 어떤 곡이에요?
1: 김성재 씨의 말하자면.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너무나 이제 관심을 받고 싶어합니다.
0: 인기가 많았죠?
1: 네, 아니에요.
0: 많았을 것 같은데.
1: 중급의 인기. 대중 앞에 나서진 못하고. 그 뭔가 이제 다 같이 어디 여행 가잖아요. 한 학교가 총으로 예. 막 설악산 같은 데 가면은 무대가 깔립니다. 그러면 이제 끼 있는 아이들은 거기 나와서 이제 춤을 추면서 막 환호를 받죠. 막 그 밑에서 저는 들썩들썩하지만 올라가진 못해요.
0: 아.
1: 인기 투표도 항상 한 2, 3등 정도.
0: 아니 그럼 인기 많았네.
1: 아닙니다.
0: 하지만 내가 우뚝 서지 못했구나.
1: 단 한 번도 1등이란 걸 해보질 못해요.
0: 아, 세상에 욕심 봐라.
1: 그 어떤 서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죠. 김대호, 장성규 이런 애들이 꼭 앞서가고 있습니다.
0: 뭘 앞서가요? 같이 가는 거지. 아이 참. 형님 중급의 인기를 난 처음 들어봤어. 학창시절에 내가 중급의 인기. 인기였다.
1: 중급의 인기가 지금도 이어져. 내 삶을 중급이 맡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춤추는 친구들
0: 아, 한 명이
1: 친해가지고 네. 이렇게 어깨너머로 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TV 녹화를 한 다음에 혼자 하여가 같은 걸 연습을.
0: 아, 아물다.
1: 예, 언젠간 내가 한번 한다.
0: 근데 그러나 안 올라가.
1: 오르진 못해.
0: 야, 너무 속상해.
1: 그 정도의 배포는 없었어요. 당시에 저는 이제 듀스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0: 아, 듀스 멋있어.
1: 나를 돌아봐 이 춤이 너무 추고 싶은 거야.
0: 예.
1: 그거 하다 근데 발에 접지릅니다.
0: 아, 조심.
1: 옆으로 개춤 가다가 안 돼. 조심해. 몸이 따라주질 않는 거야.
0: 예.
1: 그래서 어쨌든 당시 듀스의 그 중에서도 김성재 씨의 패션 춤 너무 멋있어가지고
0: 최고였죠.
1: 이제 따라하고 싶었지만 결국 성사가 되지 않아. 아픈 노래예요 저한테.
0: 아, 이 패션 근데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형님의 어떤
1: 패션을 비결과. 너무 좋아했는데 아버지가 돈을 안 줍니다. 본인은 매번 옷을 사시면서 내 옷은 사주지 않아. 늘 어릴 때 불만이었어요. 학생은 교복을 입어야 된다. 근데 또 자기 옷 살 땐 데리고 가. 이 뭐야 너무 힘든 상황.
0: 아버지 듣고 계신가요?
1: 우리 아버지 반성하셔야 됩니다.
0: 아버지 예.
1: 저는 지금 아들에게 그래서 옷을 한없이
0: 있어요?
1: 사주려고 하는데 얘는 옷에 관심이 없어.
0: 이번엔 또 관심이 없어.
1: 이 어떤 아이러니.
0: 야 뭐든 마음대로 안 되네. 뭐든 마음대로.
1: 이 세상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0: 자 알겠습니다.
1: 예.
0: 아 김성재 씨 그립네요. 예 말하자면 계속 듣겠습니다.

0: 자, 전민기 인생에 중요한 순간이 담긴 네. 노래 김성재 말하자면까지 듣고 왔습니다.
1: 노래를 듣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옷을 안 사주셨다고 했잖아요. 예. 아버지가 이제 기업을 다닐 때인데 그때 명절이 되면은 회사에서 상품권을 줬어요. 네. 그거에 내가 손을 댔던. 아. 안 사주니까 방법이 없잖아.
0: 야, 다 그렇게 시작하는구나.
1: 두 장을 빼서 옷을 샀던 그래. 기억이 나.
0: 형 그래도 남는 걸 했네.
1: 그래서 조마조마했는데 모르시더라고. 아. 그 다음엔 더 대범해졌던.
0: 저도 고백을 하면은 저희 집에 저희 집도 아주 조그만 집이었는데 네. 이 어려운 집에 새 들어 살던 우리 막내 외삼촌 네. 뒷주머니에 만 원짜리가 있어. 그 청바지 그 뒷주머니. 그 데이트 가려고 청바지 벗어놓은 거 뒷주머니에 만 원짜리가 있더라. 그걸 내가 용돈이 제가 없었어요.
1: 네 맞아.
0: 그걸 해가지고 저는 오락실을 갔어.
1: 우리 다 한 번씩 해봤잖아요.
0: 아, 예, 그게 제 도백의 예. 시작이었는데. 아. 많이 고쳐졌습니다.
1: 죄송합니다.
0: 예, 예 삼촌 미안해요. 네. 자, 깜짝 퀴즈 타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전민기 유행사무총장님 관련 문제인데 전 총장님 문제 내주시죠.
1: 네. 오늘 전민기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담긴 노래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 전민기는 학창시절 이 팀의 노래와 춤을 너무 좋아했고요. 멤버 김성재 씨의 패션까지 동경하곤 했는데요. 1993년에 데뷔한 팀으로 김성재, 이현도 씨로 구성된 이 듀오의 이름은 뭘까요? 보기 1번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있어 듀스 2번 검은 고양이 네로 네로 터보 3번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왜 아픈 날 불러 네 디바
0: 야 역시 최신 곡은 하나도 멜로디 모르는데 옛날 곡은 정확하게 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0: 자 힌트 부탁드립니다.
1: 아 힌트 이거 뭐 힌트를 드릴 게 있나? 아,
0: 저희 일부러 이렇게 고통을 좀 드립니다.
1: 아 그래요?
0: 네 힌트.
1: 자 오늘이 어떤 날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가사와 연결을 질 수. 하늘이 열린 날.
0: 하늘이 열렸어. 네. 대체 공휴일인데 괜찮지? 계속 생각해야 돼. 알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 중 5분 선정해서 조각 케이크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하도록 할 텐데 다음 들을 노래 어떤 노래일까요?
1: 자, 키네틱 플로우의 몽환의 숲.
0: 좋다, 좋아.
1: 쉿, 몽환의 숲. 아. 네, 제가 이제 대학 시절로 들어서게 됩니다. 예. 정말 원 없이 놀던 시절이에요. 저희 대학교 때만 해도 대학 가서 공부하는 사람이 없던 시절이에요. 지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희가 이제 졸업할 때 되면은 대기업들이 학교에 찾아와가지고 테이블을 쭉 깔아놓고 우리 회사에 좀 와달라고 이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좀 분위기가 달랐지.
0: 진짜네.
1: 그러니까 2학년 때까지는 그냥 때려놓아. 3학년 때 조금 학점 맞추고 이제 4학년 때 준비하던.
0: 그렇지, 취업 준비하고. 예,
1: 그런 시절인데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술과 친구들. 그리고 여사친들, 나이트 이런 당시 문화에 푹 빠져 있었고
0: 2000년 초
1: 제 인생에서 어찌 보면 가장 화려했던 시절. 저는 이때 그래서 전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다들 이제 부모님한테 한 달치 용돈을 받는데 저는 한 달은 안 된다. 주급으로 달라. 심지어 3, 4일 끊어서 달라. 야. 왜? 난 받으면 바로 다 쓰니까.
0: 야. 아 분나. 아,
1: 그래서 저는 그를
0: 분할로 받으셨군요.
1: 분할로 받아야지만 왜 안 그러면 한 달치를 받으면은 그렇지. 일주일 안 돼서 다 쓰고 3주가 괴로우니까.
0: 근데 형이 손이 커요.
1: 예. 저는 분납으로 이제 제 용돈을
0: 받게 된 게 저희 오래됐지만 남자 네. 게스트들하고 자리를 한번 했어.
1: 네.
0: 거기서 양주를 사시더라고. 갑자기 술 먹는 분위기 아니었는데 양주를 사셨어.
1: 그리고 저는 3, 4일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런 분위기로
0: 아, 그러니까
1: 사는
0: 분위기를
1: 겁니다.
0: 분위기를 좀 낼 줄 아는 형이라서 아 맞아 이렇게 분납으로 받는 게 맞아요.
1: 쪼개 쓰는 아니 내가 5일 동안 안 먹으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사실은 다양한 음악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CD를 굽고 차 안에
0: 맞아
1: 카 오디오를 또 사던 시절입니다.
0: 맞아
1: 네, CD가 3개씩 들어가는.
0: 좋은 차 타셨네요. 아니,

0: 저는 없었어요. 친구 차에 있었고.
1: 외제차 타야지만 CD가 3개 들어가거든요.
0: 나는 이제 아빠가 안 사줘가지고 또 못 샀는데 그때 이제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다 듣는 1위부터 10위 말고 나만 알고 있는 그치. 뭔가 좀 나는 니들하고 달라. 음악 난 그런 거 안 듣지 할 때 듣던 게 바로 이런 노래.
1: 키네틱 플로.
0: 예.
1: 몽환의 숲. 근데 사실 다 듣고 있었어.
0: 맞아.
1: 사실 다 듣고 있었어.
0: 다 듣고 있었어.
1: 자, 이 노래 듣고 와서 4부에 계속 이어갑니다.

0: 예향 남도가 꿈꾸는 문화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술가 너무 좋아서 목포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제 윗세대 명창분들 같이 무대에 서서
0: 남도의 소리가 새로운 세대의 꿈으로 이어지고 사는 곳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립니다. 서로 다른 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2: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술인들만의 의지로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0: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예술도 지역도 다시 살아납니다. 목포 MBC 연중 캠페인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5: 이 시간 교통상황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신채희 리포터.
6: 네, 올림픽대로 원활한 가운데 고장차가 지금 있습니다. 김포 방향으로 동작대교 지나자마자 5차로 커브 지점에 승용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서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여의도에서 열리고 있는 마라톤 대회는 지금 중반부를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그룹은 이미 도착지 여의공원으로 들어왔고요. 후미그룹 마지막 주자까지 광흥창역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서강대교 북단은 통제 가 해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강대교에서부터 여의서로 그리고 여의하류나들목에서 서울교 건너서 여의도 공원으로 진입을 하면 대회가 끝나겠습니다. 짧은 코스라서 후미그룹이 다 도착을 해도 9시 반에는 여의도 일대 통제가 전면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봉은사로도 지금 이 마라톤 때문에 전면 통제입니다. 도로 상황이었습니다.

0: 아 재밌습니다. 아 형님 역시 네. 옛날 얘기하니까 날아다니시네. 역시 달라.
1: 아 옛날 걸로 하자. 피디님 개편할 때 옛날 걸로 바꿔주세요.
0: 아니 또 장점이 네. 유행을 이때 아니면 못 따라가니까
1: 그런가?
0: 꼭 필요합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곧 과거가 될 테니까.
0: 그렇죠 네. 그렇죠. 철학적인데 깜짝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저 전민기가 학창 시절 좋아했던 김성재, 이현도 씨로 구성된 듀오 정답은 바로 1번 듀스였습니다.
0: 당첨자 5분 조각 케이크 보내드릴 거예요. 명단은요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성우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민기 뮤직 계속 이어갑니다. 전민기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담긴 노래 다음 곡 만나볼게요. 아 좋다. 아 좋다. 마음이 몽글몽글해진다. 이제 사랑 얘기 나오죠. 네,
1: 여기는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없어.
0: 어머.
1: 엄정화의 하늘만 허락한 사랑.
0: 어머 누가 하늘을 허락했어요.
1: 아 친구의 친구를 사랑하게 됩니다.
0: 형이
1: 군대 가기 직전에 친구들 모임에 예. 한 여성이 나타나요.
0: 예.
1: 성은 성 씨입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0: 아 성 성모 씨.
1: 네. 근데 대전에 없는 얼굴이야.
0: 아
1: 서울에서 가끔 봤던 얼굴.
0: 어.
1: 대전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0: 세련된 그녀.
1: 와 너무 세련됐고 피부도 하얗고 옷도 너무 잘 입고 이상형.
0: 이상형.
1: 진짜 태어나서 이상형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나 제 친구 그 나쁜 놈 하나 있습니다.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얼굴 번지르르하게 생겨가지고.
0: 지금 연락해요?
1: 연락 안 합니다.
0: 아.
1: 예. 그 친구
0: 그분 참
1: 근데 이상하게 여자들은 다 그 친구만 좋아해. 결국엔 이 성씨도 그 놈이 찾아가.
0: 하하. 아 그러면 아닌 채로 만났었는데 먼저 선점을 했군요. 그러면
1: 그렇게 된
0: 거예요. 그 친구가
1: 네. 그래서 이제 여러 번 같이 어울렸는데 어느 사이인가 둘은 연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저는 마음이 뭐 그게 내 마음이 억지로 접힙니까? 안 되지. 당시 이제 밤하늘 보면서 달과 별을 보면서 나 홀로 그녀에게 고백했던 기억이 있어. 술에 취해서 집에 걸어가면서 혼자 달을 보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0: 아 순수하다. 근데 너무
1: 혼자만
0: 아, 이럴 때 있잖아요. 왜
1: 비밀로 이렇게 삼키게 되는 그런 야. 기억이.
0: 아, 근데 이게 마음이란 게 진짜 이상한 게 진짜 누굴 좋아하는 마음만 있고 소갈이 하는 것도 너무 괴로운데 혼자라도 나 너 좋아해라고 이제 말로 뱉는 순간 더 괴로워지잖아요. 이
1: 그거를
0: 마음이 정리가 되면서
1: 달 보면서 육성으로 뱉었어.
0: 그러니까 육성을
1: 너를 좋아한다. 왜 하필 그놈이니?
0: 야, 그럼 그 마음 진짜 더 찌르지는데. 네. 아, 참.
1: 그렇게 오랫동안 좀 짝사랑했던 기억이 있네요.
0: 예. 아니, 민기 형님, 전민기 총장님이 누구한테 뺏길 어떤 매력이 아닌데. 그분의 매력은 그럼 피지컬이 좋았나요?
1: 아, 돈도 좀 있었어요.
0: 재력과 네. 피지컬도 좋았고
1: 키도 좀 크고
0: 아.
1: 네. 걔는 또 반장을 역임했었고
0: 아 리더십 있고
1: 네. 저는 떨어지게 되고
0: 중급의 인기 아 이럴 때 이제 약간 패배감이 있으니까 중급의 인기라고
1: 아, 그 중급의 인기가 정말
0: 아 중급의 인기가
1: 저는 제 인생의 한입니다.
0: 야,
1: 네, 중급의 인기
0: 많이 속상하네요.
1: 네.
0: 하늘만 허락한 인기 아니죠. 하늘만 허락한 사랑 엄정화 씨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오, 이 노래는 제가 지금 제일 가까이 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1: 아, 제가 네. 너무 좋아했던 노래. 어. JG featuring 엘리샤 키스의 Empire State of Mind.
0: 아.
1: 이때가 이제 그 사랑 때문에 힘들었다면 이때부터 인생이 좀 빛이 듭니다. 취업에 성공해서 아나운서가 돼요. 안정적 월급에 제 돈으로 첫 차를 구입.
0: 야, 기쁘다 기쁘다.
1: 아, 당시 이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착각과 그때만 해도 제 꿈이 진짜 MBC 아나운서였어요. 그러니까 곧 나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 물론 김대호에게 가로막혔지만. 그래서 이때는 뭔가 내가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꿈으로 가득한 시절. 세상이 전민기의 발밑에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야.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0: 어.
1: 그때 이 노래를 딱 들으면서 나 이제 뉴욕으로 진출해야지.
0: 야.
1: 이런 큰 꿈을 우리가 꾸잖아요. 아,
0: 너무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네요.
1: 네, 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0: 있었어,
1: 모두.
0: 있었어.
1: 네.
0: 저도 처음으로 이제 월세지만 서울에 와서
1: 그렇지.
0: 제가 혼자 사는 숙소를 마련하고
1: 아.
0: 거기 이제 팬들이 선물해주는 안마의자에 앉아서
1: 오.
0: TV를 보는 순간 야. 나 성공했나?
1: 그렇지.
0: 처음으로 생각했던 건 그때였어.
1: 그때 당시 무리해서 제 주변에서 타던 친구들 차보다 한 급 위의 차를
0: 아.
1: 엄마를 쫄라서 돈 1,000을 더 받아가지고 내 돈에 많이, 보태서 샀던.
0: 많이 투자해주셨네.
1: 네.
0: 그러면 뭐 드라이빙 뮤직으로 이걸 들으면 뭐.
1: 거의 카푸어였어요. 그 위에 쫙 열고.
0: 오야 컴포터블이었어요?
1: 아니, 국산차인데 아. 여기만 뚫었지.
0: 아,
1: 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0: 좋습니다. 아, 지금 제가 이제 뮤지컬 하고 있는데
1: 네.
0: 알리샤 키스 음악으로 꾸며진 뮤지컬이라 아, 이 노래가 네. 엔딩에 나와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지금 들으면서 너무 반갑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오랫동안 준비했던 꿈을 이루었던 순간 들었던 노래 Empire State of Mind 계속 듣겠습니다.

0: 야, 네. 어유, 뭐 김재현 쌤 뛰어올 것 같은데.
1: 니센의 러브 어택.
0: 야, 요새 핫하죠 이 노래.
1: 사랑 공격입니다.
0: 예.
1: 이때만 해도 제가 인기가 많다고 또 착각을 해요. 지난주 유행 본부 시간에 두 여인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제가 이제 같은 영화 두 번 봤던 사연을 들려드렸어요.
0: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1: 그렇죠.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내 발 밑에 있으니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0: 예.
1: 사랑 또한 내 마음대로 될 거라고 이제 착각하던 시절.
0: 아.
1: 네. 오만함과 자만심으로 두 여인 사이에서 선택을 못하고 오락가락하다가 아하. 결국 둘 다 놓친 사연. 이건 완전 러브 어택이죠.
0: 어떻게 네. 들켜서 끝났나요? 아니면 하나하나 그냥 정리?
1: 아니 그때만 해도 사실 사귀었던 건 아니니까.
0: 그렇지.
1: 나 혼자 착각에 둘 다 날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쟀던 거죠.
0: 아.
1: 얘 한번 만나고 얘 한번 만나고 어 얘가 더 나은 것 같기도. 어 얘가 더 좋은데 하다가 둘 다 떠나버려.
0: 어머머머. 네. 세상에.
1: 막 전화해서 막 어 여기로 오라고 하고 그러면 친구들하고 놀다 내팽개치고 아 이런 정말 못된 짓을 제가 해서
0: 네 그렇게 어리석은 짓이 다 청춘에 있죠.
1: 그래서 이렇게 결혼해서 제가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 또 갑자기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최신 노래가 또 선곡이 되어 있네요.
1: 네네.
0: 아 정민현님은 이제 아침에 안 들으시죠 잘? 못 뭐, 들으시죠?
1: 들어도 이제 12년 차 돼서.
0: 너 얼마 전에 좀 듣고 네. 계셨던 것 같은데.
1: 아 이게 이제 아이가 원래는 그때만 해도 우리가 태워다 주니까 와이파이 들었는데 이제 스쿨버스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0: 아, 다행이다.
1: 다행히 안 듣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어, 그럼 마음 편하게 네. 예, 리센의 러브 어택 계속 듣겠습니다.

0: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6: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5: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7: 새로운 주거 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5: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8: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9: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0: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굿모닝 펜테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를 위한 소황제, 엘렌실라에서 프리스티지 골드 화장품 세트,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원단에서 복잡한 관절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부침유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2: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1: 굿모닝 FM태입니다. 개천절 대체 휴일 특집 민기 뮤직! 전민기 유행사무총장님과 한 시간 동안 달려봤습니다.
3: 아니, 이 코너 되게 좋네요.
4: 재밌죠?
3: 하다 보니까 그 과거가 거의 자서전 쓴 거야, 지금.
1: 아, 진짜. 예. 그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김재현 쌤은.
3: 어떻게 한 거야, 대체?
1: 대학원생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
3: 방송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감이 없을까?
1: 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모셔가지고 회복을 좀 하긴 했습니다. 예.
3: 제가 정말 좋아하는 김지현 쌤이거든요.
1: 아, 저도 너무 사랑하죠. 예.
3: 같이 이제 소주도 가끔 먹고 하는데 방송은 좀 저한테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많이 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3: 아무래도 역사에 좀 치우쳐 있다 보니까 네네. 공부할 게 많아서 그래요.
1: 친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현 쌤 잘하고 있습니다. 전민기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담긴 노래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려야 되는데 어떤 곡 준비해 주셨을까요?
3: 태희의 끝사랑.
1: 너무 비즈니스적인데요, 형님.
3: 아니에요.
1: 너무 비즈니스적인데
3: 서사의 마침표.
1: 아, 그래요, 그래요. 예.
3: 예. 이제는 제가 예전엔 그렇게 살았지만 유건이 아빠이자 정민여 씨의 남편. 이제는 굿모닝 FM 태입니다의 유행사무총장.
1: 그렇지.
3: 그 동안에 사실 어떤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경험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저거든요. 그러면서 제 캐릭터인데 이제는 팬 한 분, 그다음에 청취자 한 분 한 분과 가장 나답고 솔직하게 소통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언젠가 터질 인기, 중급 인기를 벗어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저의 끝사랑이기를 제가 좀 바라면서 선곡한 곡이에요.
1: 아, 또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비즈니스적이진 않네. 또
3: 비즈니스만 하지 않습니다.
1: 야, 진심은 붙이니까 또 괜찮네.
3: 그럼요.
1: 이게 능력이죠. 이게 능력.
3: 여러분이 저의 중급 인기를 타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아, 태희의 끝사랑을 끝곡으로 선곡을 해주셨습니다. 아, 근데 민기 형님도 방송 이제 쭉 인기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

0: 했지만 약간 변화하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네. 어떤 변화가 생겼지?
0: 처음에는 정말 네. 뭐든 다 태워버릴 것 같이 내 심장이라도 꺼내가지고 그냥 다 태워버릴 것 같이 그렇게 하시더니
1: 맞아.
0: 지금 약간 뭔가 부드러워지시고 유연해지시고
1: 아니 얼마 전에 하늘을 보면 다짐했어요. 인기는 내가 그렇게 떼쓴다고 오는 게 아니다.
0: 그래서 여유가 좀 있으세요.
1: 좀 이제 마음을 편히 내려놨어요. 이제는 인기보다는 돈 버는 거에 좀 더 집중하자.
0: 아 근데 뭐 이런 성장들도 네. 저희가 함께 또 즐기고 예 함께 또 지켜보고 있으니까
1: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아 욕심을 버리면 또 찾아온다고 하는 마음이 또 있어서
0: 그거 맞아요.
1: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는 뭐 될 대로 되랍니다.
0: 너무 잘하시니까 예. 지금처럼 예 즐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1: 좋은 제작진만 만나면 내가 뜰 수 있는데
0: 우리 제작진 좋잖아요.
1: 아 여기는 태희가 주인공이고 나를 주인공으로 하는 예. 중급의 인기 때문에 다 김대우랑만 하고 김대우 너무 많이 해요 지금.
0: 아, 그래요?
1: 저는 가격 확 낮춰가지고 아니
0: 대우씨 많이 해 요새?
1: 조회수 똑같이 뽑아드리면 되잖아. 자 듣고 계신 작가님 PD님들께 한마디만 남기고 떠나겠습니다. 김대우랑 성공하잖아요? 그럼 김대우의 성공이에요. PD님이 본인의 이름을 각인시키려면 전민기 같은 그치? 사람을
0: 중급 인기를
1: 데리고 빵 터트려야 그게 김태호 PD님이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김대우랑 할 거야?
0: 오, 형님 변하지 않았네요. 지금 다 불태울 느낌인데. 자, 대의 끝사랑 띄워드리면서 오늘 민기 뮤직 아유 감사했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1: 제가 방송 이렇게 데뷔하고 네. 제 얘기만 이렇게 한 시간으로 채운 게 처음입니다.
0: 아 진짜로?
1: 눈물이 나네요.
0: 저 기대되면 또 모시겠습니다.
1: PD님 감사합니다.
0: 아, 또 네. 모시겠습니다. 네. 예. 굿모닝 FM 태희입니다도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같이 인사드릴까요?
2: 좋아요.
0: 여러분 해버 끝에! 끝에!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 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 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맹꽁이 아시죠? 개구리는 깨굴 깨굴 울어서 개구리가 되었고 맹꽁이는 맹꽁 맹꽁 울어서 맹꽁인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이게 맹꽁 맹꽁이 한 마리가 우는 게 아니라 두 마리가 합창으로 내는 소리래요. 그래서 한 마리가 맹 그러면 다른 한 마리가 꽁 하고 울어서 맹꽁 맹꽁 이렇게 들리는 거라는데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엇박자가 나갖고 맹하고 꽁이 겹칠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둘이 한판 붙는데요. 야 너는 왜 박자를 못 맞히냐, 네가 늦게 들어왔어. 이러고들 있을 걸 생각하니까 귀엽죠. 자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없습니다. 함께 맞춰가야 하는 거 뭐 어느 세상이나 다 똑같네요. 자, 10월 5일 월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